0: 콜레스타.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0: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4: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5: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6: 올바른 품질
7: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8: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7: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다마리스의 찬양이었습니다. To God be the glory 보내드렸고요. 그에 앞서서 크리스 빌랜드의 'Tis the blessed hour of prayer' 기도하는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찬양이 있는 주일 아침 그대 창가에 이명희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 함께합니다. 방송 중에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휴대폰 문자로 샵 1212 우물정 1212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100원 이용료가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거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로 듣고 계시는 분들 레인보우 게시판 통해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폴라리스님께서 교회 가는 길이 너무 예뻐요. 짙은 초록 숲을 보며 주님의 신실하시고 위대하심에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청해 주셨나요? 트리니티 싱어즈의 찬양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보내드립니다. 이 곡은 나는 믿음으로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접속곡으로 이어져 있는 곡이고요. 이어서 창수님께서 신청하신 메리 제인의 찬양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합니다.

창가에서 주님과 주일 아침 주님을 생각하며 나누는 묵상의 시간. 오늘은 미로슬라브 볼프의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삶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립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는 어쩌면 불가능하고 아주 낯선 명령을 내린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것처럼 행동하라. 이 명령의 의미는 무엇일까? 분명히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되는 것,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하나님은 인간이 다가갈 수 없는 비단에 거한다.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삶에 관해 알지 못한다. 다만 우리는 마르틴 루터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이 성령의 권능에 의해 삼위일체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도 인간 안에 거하고 인간을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의 완벽한 친교 안으로 끌어들이셨다. 우리를 회복시키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그 선물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처럼 온전한 모습으로 행동하는 것은 우리가 삼위일체를 닮아가는 방식이 된다. 삼위일체의 세 위격은 구원의 경륜 안에서 서로를 위해 서로 함께 일하기 때문이다.

0: 거룩 거룩 거룩 조준모와 심종호, 장윤영, 강찬의 찬양 함께했습니다.
1: 알쏘! 좋다!
2: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1: 신난다.
2: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그네와 같은 내가 아카펠라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Guide me, O thou great Jehovah. 먼저 보내드린 곡은 전설적인 영국의 포크 가수 메디 프라이어와 The Carnival Band의 곡 주 우리 하나님, The God of Abraham Praise 보내드렸습니다. 주일 그대 창가의 이명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이 삼위일체 주일이죠. 세 분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이 세 분께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능왕 오셔서 신청합니다. 3186번께서 보내주셨어요. 전능왕 오셔서 조범진의 찬양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라희의 하나님의 시간표를 유리정은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시와 그림의 김정석, 러빔의 김구슬이 피처링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이어서 1부의 끝곡으로 김동욱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삼위의 주. CBS 노컷뉴스 듣고 저는 주일 그대 창가 이명입니다. 2부로 돌아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0: 공익광고협의회
1: 기분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2: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1: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제품 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2: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3: 이순환 우수제품.
4: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3: 무상 방문 수거.
1: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2: 살 때는 이순환 우수제품,
4: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7: 한국일보제 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권자의 침묵과 투표 포기가 국민을 속이고 사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며 나와 가족의 삶을 망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새벽 X에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말이라며 정치 무관심의 대가는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라는 경고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이 불편한 정치인이나 정치 집단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주권자가 투표로 극복해야 할 구태 기득권자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오늘 여야 지도부는 전국 주요 지역을 돌며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남 구례에 이어 충청권을 찾아 기초단체장 후보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합동 유세 대신 마포와 강남 등 서울 주요 도심을 돌며 시민들의 투표 참여를 당부할 계획입니다. 양당의 공동 선대위원장들도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역에서 집중 유세를 지원하며 막판 새 결집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23.51%로 최종 집계되며 역대 지방선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까지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에 전체 유권자의 23%가 넘는 1,049만여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38.95%로 가장 높았고 대구가 18.65%로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서울과 부산, 경기는 각각 23.84%, 21.29%, 20.96%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사전투표율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때보다 2.89%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세월호, 이태원, 제주항공 참사 등과 관련해 피해자와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3천 건 넘게 올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2022년부터 4년 동안 국내 주요 커뮤니티와 플랫폼에 세월호 참사 등 관련 허위 주장과 유가족 비방 게시글을 반복해서 올린 혐의를 받는 A씨를 어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참사 당시 이미지와 함께 참사는 조작됐다는 자극적 표현을 반복 게시해 유가족에 대한 혐오와 불신을 증폭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 후 자녀에게 줘야 할 양육비를 길게는 20년 넘게 최고 3억 원 이상 주지 않은 사례가 무더기로 확인됐습니다. 성평등 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명단이 공개된 양육비 미지급자는 모두 366명으로 이들이 밀린 금액만 173억 원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상대로 명단 공개와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 처분을 해마다 늘려가고 있습니다.

0: 아울러 양육비를 끝까지 받아내기 위해 소송 지원과 추심, 압류 등 강제 징수 조치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2017년을 마지막으로 열린 뒤 중단됐던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의 수색 구조 훈련이 다음 달 7일 9년 만에 다시 열립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CBS 뉴스 이봉규였습니다.
1: CBS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CBS 라디오입니다.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2: 안녕하세요.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의 조우성돈 교수입니다. 살다 보면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참 이악스럽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나만 바보 같다 하는 그런 불안감이 생깁니다. 손해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겠죠. 요즘 사람들은 바보가 되지 않겠다라고 정말 열심을 지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지나치면 관계가 깨지더라고요. 더 지나치면 내가 고립되고, 그보다 더 지나치면 나도 이악스러운 사람이 되더라고요. 내가 바보가 되고 나면 모두가 편해집니다. 누군가 손해봐야 한다면 내가 좀 바보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작전인 것 같습니다.
3: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옹기장의 찬양 함께 했습니다. 주일 그대 창가의 이명입니다.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함께 나눌 이야기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1212 우물정 1212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으로 함께해 주시면 됩니다. 광고 듣고 이어갈게요.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0: 지친날을 안아브라스.
1: 지친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1: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3: 새벽반 김치,
1: 새벽반 제조, 새벽 판매.
3: 현대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 3000.

신예숙님께서 5월 마지막 주 한 달 동안 수고 많으셨네요. 6월도 감사와 은혜로 맞이하는 달 되기를 주님의 사랑으로 소망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동입니다. 신청하신 곡 휘트니 휴스턴의 예수 사랑하심은 Jesus Loves Me 함께했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7290번 여행 중이라 오랜만에 들어왔더니 주인장이 바뀌었네요. 반갑습니다 명희님. 여기는 지금 중국 태양산이고요. 이동 중에 잠깐 들렀어요. 한국 들어가면 다시 만나요. 안 바뀌었습니다. 주중에는 그대로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주일에만 그대 창가의 이명입니다로 이 시간에 여러분께 찬양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시면서 듣고 싶은 찬양, 나눌 이야기, 이렇게 여행 다녀오신 소감 뭐 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바님, 오늘은 부득이 영상 예배드리고 이 프로그램 처음 접합니다. 여호와 니씨 하고 보내주셨어요. 샬롬 인사 건네주셔서 저도 역시 아바님께 샬롬 평화를 빕니다. 토피널라떼님께서 주리의 찬양으로 듣고 싶다고 적어주셨나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함께 할게요.

예수 우리 왕이여 김대환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주일 그대찬가 이명입니다. 오늘의 끝곡 셀라의 찬양입니다. 내 마음에 주여 소망되소서 Be Thou My Vision.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보내십시오.

0: CBS 1954년 전쟁 후 이 땅에 피폐한 영혼들을 위해 설립된 CBS 기독교 방송은 지난 70여 년간 방송을 통해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살리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필요한 이 시대, CBS는 다양한 사역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CBS의 방송 선교 사역에 함께해 주십시오.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바로 방송 선교사입니다.
1: 당신이 누릴 수 있는 생활 수준보다 일부러 조금 더 낮은 수준의 생활 양식을 유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신의 의지로 검소한 삶을 택해 살아간다면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지면 안 된다는 심리적 압박이나 사람들의 입방아가 주는 사회적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극심한 경쟁의 쳇바퀴로부터 빠져나와 나 자신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소박하게 살아봅시다.

0: 정동제일교회와 함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시간. 이 시간 정동제일교회 천영태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 사사기 다섯 번째 맨 마지막 설교입니다. 사사기 맨 마지막 이 21장 25절에는 여러분 사사기의 모든 결론을 내리는 한 문장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사사기의 영적인 암흑에 대한 결론이에요. 왜 이렇게 사사기 시대에 어려움을 당했느냐, 그 결론을 여기서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1장부터 16장에는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외적인 위기였어요. 그들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듬기 위해서 여러분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압제하죠. 그 고통이 심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사사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하죠.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때는 다 이방 민족에 대한 외적인 시련이었어요. 그런데 17장부터 오늘 마지막 21장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내부의 문제예요. 내부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극심한 타락을 설명하고 있어요. 내적인 암흑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 전체 사사기를 읽으면서 살펴봐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어떠한 타락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네 번에 걸쳐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이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시작하면서 어떤 사건을 설명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떤 타락이 시작되면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타락을 설명해요. 자, 제가 함께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사사기 17장 6절에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미가라고 하는 한 가정에 여러분 잘못된 신앙이 그 안에 형성되는 것을 설명해요. 한 가정의 영적인 타락을 설명해요. 미가의 가정이 제멋대로 우상의 신상을 만들고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해야 될 레위인을 돈으로 고용해서 사설제사장으로 삼아요. 이 뜻은 뭐냐면 기복신앙인 거예요. 기복신앙. 그러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시작되는 처음에 17장 6절에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영적인 타락을 설명해요. 두 번째는 18장에 18장 1절에도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하면서 그 한 가정에 넘어서서 한 지파의 집단적인 타락을 설명해요. 이 단지파가 미가의 신상과 제사장을 폭력으로 빼앗고 죄 없는 라이스 거민을 잔인하게 학살하죠. 왕이 없으므로 힘이 곧 정의인 잘못된 시대가 된 거예요. 한 가정이 한 지파로 정말 확장돼서 타락하죠. 그 시작도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18장 1절에 시작하고 그 일이 벌어져요. 세 번째는 여러분 19장 1절에도 세 번째 더 확대돼서 사회 전반에 걸친 이 19장은 또 21장은 차마 목사인 저도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19장 1절에도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거룩해야 될 레위인이 첩을 둬요. 그런데 이 첩을 기브아 성읍의 베냐민 사람들이 밤새도록 윤간을 해서 그 첩이 죽게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때 왕이 없으므로 그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21장 25절에 그때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0장과 21장에 분노한 레위인이 그 죽은 첩의 시체를 12토막 내서 온 지파에게 보내요. 이건 가나안의 잔인한 문화예요. 하나님 거룩한 백성의 문화가 가나안 백성들의. 여러분 우리도 전쟁 옛날 영화 보면 장수의 목을 쳐가지고 적진에다가 보냈죠. 위협하기도 하고 싸우자는. 바로 그런 게 같은 지파의 사람들끼리 거룩한 공동체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해서 전쟁을 이 처참한 내전을 벌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통째로 멸절될 위기에 봉착한 거죠. 네 번 동일하게 말씀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가정의 영적인 타락 집파의 집단적인 타락, 사회의 전반적인 도덕적이고 영적인 타락, 그리고 마지막에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네 번을 채우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4라고 하는 숫자는 온 세상 사방을 뜻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사방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행한 결과가 가정과 국가가 완전히 영적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망가졌다는 게 모든 것이 여러분 이 후반전에 나와 있는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이게 죄예요. 이게 죄의 현상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왕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죄의 특성 세 가지를 제가 이 강단에서 지금 한 열 번째 설명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첫 번째는 자기중심성, 두 번째는 부조화, 세 번째는 결핍이에요. 여러분 이 안에 모든 죄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면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그게 철저하게 자기중심성,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가정도 사회도 국가 전체가 분열하고 갈등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해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인권 유린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심에 자기 중심성, 자기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결론을 내요. 여러분 그때라고 하는 것은 그 사사시대뿐만이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자기 철저한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은 사사기 17장에서부터 21장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우리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는 지금일 수도 있어요. 내 소견대로 행했었던 그 삶은 영적 파산과 죄의 반복과 고통뿐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면서 룻기와 사무엘서로 희망으로 이어지기는 하지만 사사기의 결론은 여러분도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여러분의 소견대로 살면 사사기의 고통과
악의 악순환은

0: 여러분 삶에 계속 반복될 거예요.
1: 그런데 이 비극의 회로를 완전히 끊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세요. 히브리어의 발음으로는 루하흐라고 이렇게 발음합니다. 루하흐. 근데 이 루하흐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예를 들자면 오늘 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라고 하는 창조의 영으로서 혼돈과 무질서를 여러분 질서와 아름다움으로 바꾸시는 영으로서 설명되고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있으시면 어떤 혼돈과 무질서가 완전히 여러분 아름다운 조화로 바뀐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을 받으면. 그리고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때 비로소 사람이 생명체가 됐다라고 할 때 생기가 루하흐예요.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성경에 이거보다도 정말 더 많이 설명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루하흐가 있는, 루하흐로 번역되는 모든 것에는 초자연적인 힘이에요. 초자연적인 힘을 상징할 때. 여러분, 사사기에도 분명히 기록되고 있어요. 사사기 6장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 때 이렇게 나와요. 그때도 루하흐예요. 여호와의 영이 용기 없던 기드온에게 임했었을 때 그가 큰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게 되죠. 사사기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니까 사자를 염소처럼 찢는 힘이 생겨요. 구약에는 주로 하나님의 생기, 에스겔서 37장에도 마른 뼈와 같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루하흐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여러분 생기 있는 군대가 되잖아요. 생기 없었던 곳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때도 루하흐. 다양하게 설명되지만 가장 많은 것은 여러분 뭐냐면 초자연적인 힘이에요.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에도 동풍이 불매 결국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그 홍해의 물을 가로막죠. 그때 그 동풍을 불게 하신 것도 루하흐예요. 신유의 은사, 기적의 여러 가지 은사들을 행하는 것이 루하흐예요. 여러분, 신약시대 때는 이 성령을 퓨누마라고 헬라어로 발음합니다. 근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내주하시는 영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독문에도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2장에도 3절 말씀에도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다면 여러분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사무엘서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가 그가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셨다라고 말씀해요. 구약은 들어오시기도 하셨지만 떠나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토록 거주하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거주하시는 거예요. 신비죠, 신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가장 추악한 인간의 내면의 공간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끄시려고, 우리에게 힘 주시려고. 근데 초창기에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고 구약시대 때에도 그렇고 더 많이 성령을 어떻게 우리들이 생각했냐면 인격적인 것보다는 어떤 파워, 힘으로 생각했어요.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 가운데 성령 충만하면 불바다라였어요. 불바다라. 부흥회 하면 목사님이 오셔서 불바다라 그러면 손을 들기도 하고 어떤 또 쇼맨십이 좋은 목사님은 또 양복을 벗어가지고 탁 던지면서 불 받아라 그러면 서로 받으려고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어떤 역사가 있었던 것은 맞아요. 우리 초창기 한국교회 역사도 보면 신유의 은사,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 여러분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성경 가운데서 구약시대 때에도 신약시대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지금도 있어요. 믿습니까? 2부 때보다 훨씬 작은 거 보니까 여러분 체험을 못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고린도서에는 정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아직도 성령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성령의 사역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하고 있어요. 성령의 다양한 역사 중에 오늘 설명하고 싶은 두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 저는 하나는 진리의 영이시고 우리를 진리로 늘 이끄시는 거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합쳐서 얘기하면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신유의 방언의 예언의 모든 은사들이 있지만 많은 성령의 은사들이 있지만 가장 중심된 것을 따르라면 구하라면 진리의 영.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세요. 우리 내면에 어떻게 이분이 일하시는가,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내면에 어떻게 일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두 분을 설명하자면 한 분은 여러분 토조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그의 저서 하나님의 추구함에 성령 충만을 이렇게 정의해요. 그분이 왕이시면 우리는 내려와서 십자가에 나의 자아와 그리고 우리의 주장과 고집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만 그때만 그분이 나의 왕인 거예요. 근데 그 반대는 뭐예요? 사사기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예요? 영적인 파산과 그리고 우리의 삶에 여러분 수많은 고통인 거죠. 성령 충만을 누가 왕인가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을 그동안은 어떤 큰 힘을 행사하는 초자연적인, 물론 여러분 그 역사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 상황과 형편에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반드시 긍휼함을 가지고 그 역사를 행하세요. 지금도 행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내 자아가 죽고 하나님이 나의 진짜 왕이 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도구 삼을 때가 많이 있죠. 토조 목사님은 이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왕자가 되시면 여러분 그분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우리 찬양 중에도 있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라고 할 때 주를 어떻게 높여요? 그분이 왕이실 때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높이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자, 고백하자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을 듣는 게 결국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경배예요. 경배. 여러분 그러면서 성령의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그 인도하심을 받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에는 인도하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가 아고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고. 여러분 이 아고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성경의 두 군데 특이하게 이렇게 쓰여졌어요. 마가복음 11장 7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낙의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할 때 끌고 왔다라고 할 때 뭐예요? 아고라고 하는 게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32절에 예수님이 도살장으로 가는 양처럼 끌려갔고 할 때도 아고를 써요. 그게 뭐예요? 양에게는 자기 주도권이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것, 이끌림을 받는 것, 그것이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기 때문에. 낙이 새끼가 또는 양이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스스로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인이 고삐를 잡고 이끄는 대로 묵묵히 자신을 맡기며 따라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예요. 근데 사사시대 때는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서 가정과 모든 사회가 다 망한 거예요. 망한 것. 몰트만이라고 하는 대단히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가 생명의 영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여러분 성령을 이렇게 정의해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은, 다시 보여주세요. 성령은 이기심으로 인해 스스로를 가두어버린 인간의 폐쇄된 자아를 깨트리고 열어서 누구와 연합해요? 하나님과. 하나님 광대하시잖아요. 그 넓으신 하나님과 함께 되면 그때부터 이웃을 보게 되고 만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 넓게 만드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 문장을 그냥 한마디로 그냥 정의하면 이런 거예요. 넓은 품을 가진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비의 은사도 행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이

하지만 또 하나의 성령 충만한 사람은 넓은 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 이 강림의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자기 다른 사람들이 말했다라고 하는 그 말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나도 방언을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사도행전 2장에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많이 나와요. 말하는 것 때문에 놀란 게 아니에요. 각기 다른 말을 했는데 서로 알아들었던 것 때문에 놀란 거예요. 사도행전 2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것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서로 다른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는 우리가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듣는다는 표현이 세 번이나 나와요. 말하는 것과 동시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품이 넓은 사람이에요. 진리로서 자기의 기준을 갖고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하나 되려고 애쓰는 넓은 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한 교회의 역사가 일어났었던 마가복음의 가장 이 사도행전 2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듣고 소통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사사기 시대의 인간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다가 파국에 이르렀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야기하고 남의 말을 하나도 안 듣는 그런 시대는 그때에는 지금 이 시대와 똑같은 거예요. 모두 자기 의견만 쏟아낼 뿐 들으려 하지 않는 시대예요. 지금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내 설교 스타일에 맞지 않는다고 했어. 심각한 문제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이 2장 말씀으로 해서 무슨 성령 충만하면 각기 다른 방언 때문에 막 방언을 하는 것으로 중점적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성경의 본질은 뭐냐면 각기 다른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소통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넓은 품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성령 충만했다면 그 공동체, 그 가정은 소통이 되는 곳이에요. 영성이 공유되는 곳이에요. 성령 충만한 가정이에요.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이 시대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공유되는 시대여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원하는 사회가 오는 거예요. 각기 다른 사람들이 다른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들었다는 얘기는 경청하고 소통했다는 거예요. 품이 넓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주인 되셨기 때문에 내 자아는 죽고 폐쇄된 나의 마음을 열어 젖힐 때 비로소 내 고집을 버리고 이웃의 다른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을 듣게 되고 그들과 손잡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죠. 근데 여전히 성령이 왕이 아니시고 내가 그 왕좌에 앉아서 그 자리를 내려놓지 않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가정에서도 죄가 악순환 반복될 거고요. 고통이 반복될 거고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이 나라 이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어둠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중심성.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왜요? 왕이 없으므로. 근데 지금은 왕이 오셨잖아요. 여러분 내면에 영원토록 거주하시는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분이 여러분의 왕이신 거예요. 그분의 이끄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에게 삶의 주도권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그 마가복음에서 설명하고 있고 사도행전에서 설명한 끌려갔고 끌려왔고 아고라고 하는 단어 속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 내게 오늘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지 경건 훈련을 쌓고 또 쌓고 쌓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 이끌리심을 받을 수 없어요. 성령 충만은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중심은 사사시대 때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행했었던 그런 시대가 아니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그것에 내가 순복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여러분이 그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이끄심을 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신비한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것을 온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온 세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내 사상이 어떻고 내 철학이 어떻고 이전에 내가 성령 충만한가를 먼저 좀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주장이 어떻고 내 의견이 어떻고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의가 어떻고 라고 하는 것 이전에 여러분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가, 그분이 나의 왕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솔직히 좀 물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첫 번째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 시대를 뭘로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이 세계의 이 아픔을 무엇으로 여러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 본질에 정말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오직 한 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서 드립니다.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와 장학 헌금들의 이 귀한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영적으로 메마른 심령들이 에스겔의 골짜기에서 다시 살아났었던 귀한 경험을 하게 하시고, 분열이 있는 곳에 치유가 있게 하시고, 혼돈이 있는 곳에 질서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들로 이 예물이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사 세상이 줄 수 없는 성령의 평안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와 파멸의 굴레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고립된 자아를 깨뜨리고 우리 인생의 고삐를 쥐어서 진리와 생명의 길로 강력하게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이끄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이민족과 몸된 교회와 세계 열방과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청동제일교회와 함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라디오 교회. 이 시간 말씀의 천영태 목사였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TBS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0: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0: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4: 파크로슈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

0: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AI, 바이오의 혁신이 시작되는 곳. 더 건강한 내일을 여는 대한민국 바이오의 중심, 시흥시. 시민의 자부심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바이오 중심,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2: 대한민국의 경쟁력이자 성장 동력이 될 시흥. 이젠 바이오.

0: 이 캠페인은 K-바이오 도시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권자의 침묵과 투표 포기가 국민을 속이고 사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며 나와 가족의 삶을 망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새벽 X에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말이라며 정치 무관심의 대가는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라는 경구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이 불편한 정치인이나 정치 집단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주권자가 투표로 극복해야 할 구태 기득권자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전 마지막 주말인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투표지 노출 논란과 관련해 노골적인 관권 선거이자 심각한 선거 개입이라며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오늘 X 발언을 두고 이재명이야말로 사익을 위해 가장 큰 권력을 남용하는 장본인 아닌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X 발언은 물론 그저께 이 대통령이 사전 투표를 하면서 투표지를 잠깐 들고 나왔던 것도 단순 실수가 아니라 사실상의 대통령발 총동원령이라며 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오늘 여야 지도부는 전국 주요 지역을 돌며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남 구례에 이어 충청권을 찾아 기초단체장 후보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합동 유세 대신 마포와 강남 등 서울 주요 도심을 돌며 시민들의 투표 참여를 당부할 계획입니다. 양당의 공동 선대위원장들도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역에서 집중 유세를 지원하며 막판 새 결집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23.51%로 최종 집계되며 역대 지방선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까지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에 전체 유권자의 23%가 넘는 1,049만여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38.95%로 가장 높았고 대구가 18.65%로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서울과 부산, 경기는 각각 23.84%, 21.29%, 20.96%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사전투표율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때보다 2.89%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세월호, 이태원, 제주항공 참사 등과 관련해 피해자와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3천 건 넘게 올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2022년부터 4년 동안 국내 주요 커뮤니티와 플랫폼에 세월호 참사 등 관련 허위 주장과 유가족 비방 게시글을 반복해서 올린 혐의를 받는 A씨를 어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참사 당시 이미지와 함께 참사는 조작됐다는 자극적 표현을 반복 게시해 유가족에 대한 혐오와 불신을 증폭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6도입니다. CBS 뉴스 이봉규입니다.

0: CBS
1: 작년 의성 산불 기억하세요? 한국 역사상 가장 큰 산불이었는데요. 그때 고운사라는 이름의 절도 대부분 불타버렸어요. 고운사 등운 주지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2: 이 안에 전체가 불바다가 되니까 이 안에 온도가 1000에서 1500도예요. 소방관들도 이제 가족들하고 마지막 통화하고 죽는 줄 알고.
1: 그런데 며칠 뒤에 스님의 눈에 작은 초록색이 들어왔습니다.
2: 제가 불 나고 한 3일, 4일 후에 산에 올라가니까는 온 산이 까만 재로만 덮여져 있는데 그 사이에 사기 불어 한 뼘이 올라왔다. 소나무들은 이제 불이 오면 다 죽는데 저 소나무 밑에 팔뚝 정도 되는 굵기에 화려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개들은 다 타서 죽어버렸는데 뿌리는 살아있으니까 개들이 올라와서 저만큼 커버렸어요.
1: 숲은 불탔지만 모든 것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고운사는 불탄 숲의 나무들을 모조리 베어버리는 인공조림 대신 숲을 그냥 놔두는 자연 복원을 택했는데요. 소나무는 소나무로서의 삶은 마쳤지만 다른 많은 생명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의성에 가시면 폐허에서 태어난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3: 안녕하세요. 김윤주의 랄랄라 김윤주입니다. 계절의 퀸 화려한 5월도 이제 마지막이네요. 봄꽃은 사라져가지만 초록으로 울창해지고 또 다른 놀라운 변화의 계절 앞에 감탄사가 나옵니다. 어느 곳에 숲을 봐도 나뭇잎을 봐도 희망적이니까요. 흐리면 흐린 대로, 맑으면 맑은 대로 하늘도 바람결도 다 사랑스러운 순간들인데요. 주님이 아니시면 그 누가 이 모든 계절을 이토록 빛나고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믿음 따라 믿음이 익어가고 세월 따라 추억이 쌓여가고 추억 속에선 삶이 깊어갑니다. 이렇게 멋스러운 계절, 주님 향한 우리의 믿음도 초록빛으로 꽉 찬 계절처럼 더욱 풍성해져 가길 소망합니다. 김윤주의 랄랄라, 주일엔 은혜의 찬양으로 함께해요.

0: S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5월 31일 주일입니다. 오늘 첫 찬양은 권아름 진소영의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유리정은님 신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주일에는 예배 오가시는 길 은혜의 찬양과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어요. S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찬양 신청곡과 사연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번이고요. S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방송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4: 좋다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당신도 골라보세요. It's

0: 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올품.

조수와 겸손이 주를 섬길 때 장윤영 겸손 S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주일 함께하고 계세요. 7891님 입원 중이라 영상으로 예배드렸는데 라디오에서 나오는 찬양을 들으니 병실이 바로 예배당이 되는 것 같다고 하셨고요. 3047님 유독 마음이 무거웠는데 라디오에서 흐르는 찬양이 저를 안아주는 위로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주일에는 예배 오가시는 길 그야말로 은혜의 찬양이죠. 찬양과 말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찬양 신청곡과 사연도 받고 있어요.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사진도 100원입니다. 문자메시지 샵 1212 우물정 1212번이고요. S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영혼을 위한 양식 중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한 건 없죠. 날마다 마음에 새기며 암송하고 싶은 성경 구절을 함께 나누는 시간. 첫 번째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예전엔 어딜 가든 누가 집에 찾아오든 약도를 그려줬습니다. 큰 길에서 약국, 골목으로 들어오면 놀이터가 나오고 그 모퉁이를 돌아 올라오면 파란색 대문집이라고 표시해주는 약도는 참 정감이 갔습니다. 이젠 똑똑한 내비게이션이 있어 주소만 알려주면 되는 시대가 됐죠. 부모님은 우리 삶의 약도를 그리는 사람입니다. 놀이동산의 추억과 아플 때 부모님이 우리를 업고 뛰어갔던 병원, 입학식과 졸업식 때 함께해준 학교도 삶의 약도에 있습니다. 그동안 부모님이 그려넣어준 모든 것에 감사하며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약도의 진정한 의미는 목적지를 찾아가는 것 아닐까요? 우리 인생의 약도를 그려주는 분은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곳곳엔 웅덩이와 비탈길도 있고 길 잃기 쉬운 깊은 숲도 있겠죠. 하지만 언제나 함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날 천국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할 것을 믿고 감사하는 하루하루가 되길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신명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손경민의 은혜 9647번으로 청해 주신 찬양이었고요. 이어서 한웅재의 소원까지 묵상에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은혜의 찬양과 말씀을 전해드리는 주일 C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함께하고 계세요. 이번에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갈수록 우리 사회의 외로운 단면을 보여주는 건 혼자라는 거죠. 혼밥, 혼영, 혼행 같은 것들 말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6%가 혼자 사는 1인 가구라고 합니다. 혼자 생활하다 보니 자연스레 밥도 혼자 먹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혼밥족이 가족과 밥을 먹는 사람에 비해 스트레스가 높고 심장 불안과 우울감도 커진다고 합니다. 함께 먹을 때 20분 정도 걸리는 식사 시간도 혼자 먹을 땐 10여 분으로 줄어든다고 하죠. 급한 식사는 소화에 부담을 주고 먹는 기쁨도 줄게 되는데요. 먹는 시간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행복한 시간입니다. 때문에 마음이 열릴 뿐 아니라 유익한 호르몬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 사이에 친밀감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도 이 때문이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떡을 떼며 음식 나누길 좋아하셨습니다. 기도는 한적한 곳에서 홀로 하셨지만 식사는 늘 같이 하셨습니다. 위로해야 할 날들이 많은 새로운 달 6월엔 외로운 누군가와 식사할 기회가 많았으면 합니다. 함께 마주해 천천히 맛있게 먹으면서 대화하는 습관이 길러진다면 우리의 가정과 사회가 더 밝아지지 않을까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로마서 14장 15절 말씀입니다.

러브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조준모 더불어 함께 묵상에 이어서 들으셨고요. 은혜의 말씀과 찬양을 전해드리는 주일 C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5월의 마지막 주일 함께하고 계세요. 홍의삭의 찬양 전해드립니다. 하나님의 세계.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도심지공사 전문 비싸난 강살.
2: 도심지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3: 도심지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공사는 도심지공사.

0: 요즘 유산균? 세정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2: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2: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1: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3: 유동 골뱅이.
4: 에르지의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들으면서 주일 C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마치고요.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CBS 농업이 AI를 만나 데이터로 흙을 읽고 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농업시대. 충청남도는 지금 청년 농업인의 미래를 함께 키워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교육부터 창업까지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곳,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수도 바로 충청남도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선두주자 충청남도와 함께합니다.

0: 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권자의 침묵과 투표 포기가 국민을 속이고 사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며 나와 가족의 삶을 망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새벽 X에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말이라며 정치 무관심의 대가는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라는 경구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이 불편한 정치인이나 정치 집단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주권자가 투표로 극복해야 할 구태 기득권자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전 마지막 주말인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투표지 노출 논란과 관련해 노골적인 관권선거이자 심각한 선거 개입이라며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오늘 X 발언을 두고 이재명이야말로 사익을 위해 가장 큰 권력을 남용하는 장본인 아닌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X 발언은 물론 그저께 이 대통령이 사전투표를 하면서 투표지를 잠깐 들고 나왔던 것도 단순 실수가 아니라 사실상의 대통령발 총동원령이라며 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오늘 여야 지도부는 전국 주요 지역을 돌며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남 구례에 이어 충청권을 찾아 기초단체장 후보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합동 유세 대신 마포와 강남 등 서울 주요 도심을 돌며 시민들의 투표 참여를 당부할 계획입니다. 양당의 공동 선대위원장들도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역에서 집중 유세를 지원하며 막판 새 결집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이태원, 제주항공 참사 등과 관련해 피해자와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3천 건 넘게 올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2022년부터 4년 동안 국내 주요 커뮤니티와 플랫폼에 세월호 참사 등 관련 허위 주장과 유가족 비방 게시글을 반복해서 올린 혐의를 받는 A씨를 어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참사 당시 이미지와 함께 참사는 조작됐다는 자극적 표현을 반복 게시해 유가족에 대한 혐오와 불신을 증폭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 후 자녀에게 줘야 할 양육비를 길게는 20년 넘게 최고 3억 원 이상 주지 않은 사례가 무더기로 확인됐습니다. 성평등 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명단이 공개된 양육비 미지급자는 모두 366명으로 이들이 밀린 금액만 173억 원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상대로 명단 공개와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 처분을 해마다 늘려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양육비를 끝까지 받아내기 위해 소송 지원과 추심, 압류 등 강제 징수 조치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2017년 마지막으로 열린 뒤 중단됐던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의 수색 구조 훈련이 다음 달 7일 9년 만에 다시 열립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CBS 뉴스 이봉규였습니다.
0: CBS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 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 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3: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0: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찬란하여라 자연의 빛, 하늘은 빛난다, 들은 웃는다. 베테예시 5월의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구절로 끝을 맺죠. 종달새가 산들바람을 사랑하고 아침의 핀꽃이 향긋한 공기를 사랑하듯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대여 영원히 행복하여라. 나를 향한 사랑과 더불어. 시인이 노래하는 계절의 아름다움은 삶과 사랑에 대한 찬가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요. 어느새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장미는 여전히 붉고 햇빛은 눈부시고 가끔씩 불어오는 바람은 아직 시원한 계절이죠. 초여름다운 생기와 삶의 활력으로 아름다운 5월을 함께 마무리해볼까요?

0: First of May. 느낌이 색다르죠? 괴테의 5월의 노래는 단순히 봄날의 아름다움만을 노래하는 시가 아니죠. 5월의 햇살과 함께 사랑이 시작되고 그로 인해 삶도 눈부시게 빛이 난다는 말하자면 인생에 대한 찬가인 셈인데요. 아닌 게 아니라 5월 한 달 동안 통장에 저축해두고 싶은 근사한 날씨도 연일 이어졌죠. 낮 기온이 높아도 바람은 아직 시원하고요. 한바탕 비가 다녀가고 나면 한결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곤 했는데요. 장미의 계절, 5월은 끝나가지만 싱그럽고 눈부신 여름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자리에 장인 가구.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 싶은
2: 저축은행
3: 당신에게 대 저축은행에
4: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 싶은 저축은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5: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은행
6: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마더스테야.
3: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4: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4: 방탄 꼭지, 방탄 꼭지.
6: 아직 한 번 남았다.
4: 방탄 꼭지, 방탄 꼭지.
7: 신축도,
8: 리모델링도
9: 경동하우징.
10: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11: 빌딩앤 리치.
10: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11: 빌딩앤 리치.
7: 신축도,
8: 리모델링도
9: 경동.

0: 조기 졸업부터 졸업생 무료 청강까지 평생 교육 시대의 경쟁력이 되다.
1: 고려 용접봉 그린 KR 3000
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 용접봉 그린 KR 3000

0: 도착!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4: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나나 무스꼬리였어요. Only Love. 그리고 꽝 상남자님이 신청하신 절절한 곡이죠. 마이클 볼튼의 When a Man Loves a Woman. 또 해피그니 Bette Miller의 The Rose였습니다. 2190님. 아, 어쩌면 좋습니까? 아들이 비싼 돈 주고 산 하트 모양의 흰색 티를 흰색 빨래와 함께 세탁기에 돌렸는데 어디선지 모르겠는데 파란색 자국이 났습니다. 따로 베이킹 파우더, 식초, 세제 넣고 미지근한 물에 담궈놨는데요. 이번에는 빨간색 로고가 묻어서 번져 있습니다. 한번 입은 흰 티가 컬레가 되어버렸습니다. 괴로워하는 아들 때문에 제가 티셔츠 값을 배상해 줘야 할 것 같은데 아, 이 기분 뭘까요? 하시면서 너무 속상하다고. 아, 세상에 어떻게 이러니 파란색 자국은 왜 났을까요? 흰색 빨래끼리 함께 돌렸는데 어디서 뭔가 그죠 묻은 것 같죠? 뭔가 아 있었나 봅니다. 따로 베이킹 파우더에 식초에 세제 넣었더니 이번에는 흰 티에 그 로고가 웃으면 안 되는데 사실 엄마가 빨래 해준다는 것만으로도 참 고마워해야 할 일인데 이건 내가 호의를 베풀고 내가 뭔가 잘못해서 미안해하고 배상해줘야 한다니 많이 억울하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들아 흰 거는 좀 싼 거로 사입자 응? 그죠? 아, 2190님 비록 알록달록 해줬지만 아까우니까 그 티셔츠 입고 봄날을 즐기시고 아니다 이제 여름날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아, 실내에서만이라도. 자,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달릴레오님 신청하셨어요. 애니아입니다. 오리노코 플로우.

이국적인 분위기의 곡들이었죠. 에어로 프로젝트 그룹입니다. 힘이었고요. 또 날릴레오님이 신청하신 애냐의 오르노코 플로우였습니다. 8667번으로 지수님 생일 좀 축하해 주세요. 혼자 사니까 자축하고 미역국도 알아서 끓여 먹고 할 겁니다. 이 시간을 사랑하는 1인입니다 하셨네요. 진짜 아름다운 계절에 태어나셨습니다. 좀 익은 봄, 초여름, 약간 설레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지수님이 좋아하시는 곡으로 축하송 대신해 주세요 하셨는데 이 곡은 어떨까요? 임동준 님이 남기셨어요. 빅마운틴의 Maybe I Love Your Way.

여름이 정말 가까워졌구나. 음악 들으니까 더 그런 느낌이 나죠. 이너서클의 Games People Play였고요. 제주 딸기산도님 Ace of Base의 All That She Wants, 또 Big Mountain의 Baby I Love Your Way, 동주님의 신청곡으로 함께했습니다. 1958님 음악이 참 좋습니다. 힘든 줄 모르고 음악에 취해 있습니다 하셨는데요. 고맙습니다. 5월의 마지막 날에 함께하는 유지수의 해피송이고요. 이어지는 곡은 포코입니다. Crazy Love.

코코의 Crazy Love 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주일에 함께하고 있고요. 5110번으로 청하셨네요.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 남기고요. 저희 뉴스 듣고 2부에 다시 옵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5: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6: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5: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7: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권자의 침묵과 투표 포기가 국민을 속이고 사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며 나와 가족의 삶을 망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새벽 X에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말이라며 정치 무관심의 대가는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라는 경구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이 불편한 정치인이나 정치 집단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주권자가 투표로 극복해야 할 구태 기득권자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전 마지막 주말인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투표지 노출 논란과 관련해 노골적인 관권선거이자 심각한 선거 개입이라며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오늘 X 발언을 두고 이재명이야말로 사익을 위해 가장 큰 권력을 남용하는 장본인 아닌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X 발언은 물론 그저께 이 대통령이 사전투표를 하면서 투표지를 잠깐 들고 나왔던 것도 단순 실수가 아니라 사실상의 대통령발 총동원령이라며 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오늘 여야 지도부는 전국 주요 지역을 돌며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남 구례에 이어 충청권을 찾아 기초단체장 후보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합동 유세 대신 마포와 강남 등 서울 주요 도심을 돌며 시민들의 투표 참여를 당부할 계획입니다. 양당의 공동 선대위원장들도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역에서 집중 유세를 지원하며 막판 새 결집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 MOU 초안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미국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30일 당국자 3명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MOU에 담긴 잠정 합의 조건을 강화했으며 관련 수정사항을 반영한 문서를 다시 이란 측에 발송했다고 전했습니다. 양국 당국자들이 잠정 합의한 상태에서 최종 승인 절차만을 남겨두고 제동을 건 상황인데 구체적인 수정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자금 동결 해제 조치가 포함된 잠정 합의안에 우려를 표해왔다고 당국자들은 전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란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종전 협상 결렬 시 군사 개입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현지 시간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를 마친 뒤 현지 미국 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말했다고 미 국방부가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날 미군은 이란 항구를 향해 항해하려던 감비아 국적의 한 상선에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해당 선박은 무력화됐다고 미 중부사령부가 밝혔습니다. 세월호, 이태원, 제주항공 참사 등과 관련해 피해자와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3천 건 넘게 올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2022년부터 4년 동안 국내 주요 커뮤니티와 플랫폼에 세월호 참사 등 관련 허위 주장과 유가족 비방 게시글을 반복해서 올린 혐의를 받는 A씨를 어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참사 당시 이미지와 함께 참사는 조작됐다는 자극적 표현을 반복 게시해 유가족에 대한 혐오와 불신을 증폭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2017년 마지막으로 열린 뒤 중단됐던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의 수색 구조 훈련이 다음 달 7일 9년 만에 다시 열립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5도, 습도는 31%입니다. CBS 뉴스 이봉규입니다.
1: CBS
2: 안녕하십니까. 변상욱 기자입니다. 7월 22일 상하이 우전 항저우로 역사와 예술을 만나는 인문학 여행,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3: 반갑습니다. 여행작가 겸 사진작가 오재철입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구경이 아니라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인생샷 찍는 법을 1대1로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2: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도 우리의 이야기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여행의 품격을 바꾸죠.
3: 선착순 딱 40분만 모십니다. 4박 5일 정말 특별한 추억 CBS 시투어에서 함께 만들어요.
2: 여행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3: 문의전화 서울 771-1932.

0: 로코홀릭님 함께하고 계시죠? 청하신 곡 영덕이 피처링한 카밀라 카베요 하바나 해피송 2부 여는 곡이었습니다. 이 곡이 2017년 여름에 나왔던 곡이더라고요. 세상에 시간이 그렇게나 흘렀어요. 2부에서도 우리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곡들 신청곡들 넉넉하게 나눕니다.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광고 후에 신청곡이 쭉 이어졌고요. 이제는 중년 돌이네요. 먼저 5348님 Backstreet Boys의 Larger Than Life, 또 도로시님 Britney Spears의 Baby One More Time, 또 7824님 NSYNC의 Bye Bye Bye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겨울이 오면 봄이 멀지 않다. 빅토르 위고의 말인데요. 하지만 봄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이 문장을 조금 바꿔봅니다. 봄이 떠나간다는 건 그만큼 더 푸르게 자라날 여름이 멀지 않았다라고요. 돌아보면 올 봄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었죠. 살랑이는 바람으로 마음을 설레게 했고 흐드러진 꽃잎으로 지친 일상을 위로해 주는데요. 봄을 보내는 건 아쉽지만 미련 없이 자리를 내어준 봄이 있기에 우리는 여름에 싱그러운 그늘도 기대할 수 있는 거겠죠? 팝의 위로, 오늘은 필 콜린스의 One More Night입니다.

피에 콜린스의 One More Night은 이별의 아픔과 지나간 사랑에 대한 미련을 담은 곡으로 필 콜린스 커리어에서 가장 성공한 싱글 중 하나입니다. 이 곡을 만들 당시 그는 개인사로 큰 심적 고통을 받았는데 그때 느낀 상실감과 외로움이 곡의 가사에 고스란히 녹아있죠. 특히 One More Night은 부드러운 비트와 따뜻한 사운드가 곡의 중심을 잡으면서 필 콜린스의 허스키하면서 호소력 짙은 목소리가 잘 어우러집니다. 담백하고 진솔한 감성으로 시대를 초월해 사랑받는 노래, 팝의 위로 필 콜린스의 One More Night입니다.

5044님, 감성에 맞는 좋은 곡들이 있어 행복합니다 하셨는데요. 고맙습니다. 팝의 위로 필 콜린스의 One More Night이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5월의 마지막 날 주일에 만나고 있고요. 이어지는 곡은 화곡동 김밥님, 휘트니 휴스턴, 애니케 이글레시아스가 노래해요. Could I have this kiss forever?

크리지아님, 커팅크루의 I Just Died in Your Arms였고요. 시카고의 If You Leave Me Now, 또 화곡동 김밥님, 휘트니 휴스턴, 에니케 이글레시아스의 Could I Have This Kiss Forever까지 전했습니다. 4645님이 주말을 얘기해달라고 하셨어요. 초등학교 6학년 아들과 동대문으로 나들이 가신다고 휴대폰 케이스, 필통 등 쇼핑하러 갑니다. 아들 영어 학원은 패스입니다 하시면서 보너스 주 아들에게 막 하셨는데 아 진짜 너무나 좋겠네요. 재미나게 즐겁게 굉장히 좋은 추억으로 서로에게 남을 것 같아요. 잘 다녀오시길요. 우리 아들이 좋아할 만한 노래 있을까요 하셨는데 이 곡은 어떨까요? 메이플 피카 님이 신청하셨고요. 올리비아 로드리고 뱀파이어.

사브리나 카펜터의 에스프레소였고요. 또 위켄즈의 In Your Eyes도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뱀파이어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임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 앤 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치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수누 아토 크림,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2881-5653-3385님 마이클 잭슨입니다. Heal the world 남기고 저는 물러갑니다. 내일 다시 봬요. 유지수였습니다. So that they know it's a better world for them and think they can make it a better place.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노후의 품격 어디에서 올까요? 정든 내 집, 익숙한 우리 동네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갈 때 지켜집니다.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지역사회 계속거주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시설 격리가 아닌 마을의 돌봄으로 도시의 틀을 바꿉니다. 턱 없는 무장의 설계, 스마트 안전 시스템, 그리고 고령자 맞춤형 주거 개선까지. 어르신이 걷기 편한 길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안전한 길입니다. 모두를 위한 도시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6: 한국경제신문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권자의 침묵과 투표 포기가 국민을 속이고 사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며 나와 가족의 삶을 망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새벽 X에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말이라며 정치 무관심의 대가는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라는 경구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이 불편한 정치인이나 정치 집단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주권자가 투표로 극복해야 할 구태 기득권자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0: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전 마지막 주말인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투표지 노출 논란과 관련해 노골적인 관권 선거이자 심각한 선거 개입이라며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오늘 X 발언을 두고 이재명이야말로 사익을 위해 가장 큰 권력을 남용하는 장본인 아닌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X 발언은 물론 그저께 이 대통령이 사전투표를 하면서 투표지를 잠깐 들고 나왔던 것도 단순 실수가 아니라 사실상의 대통령발 총동원령이라며 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오늘 여야 지도부는 전국 주요 지역을 돌며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남 구례에 이어 충청권을 찾아 기초단체장 후보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합동 유세 대신 마포와 강남 등 서울 주요 도심을 돌며 시민들의 투표 참여를 당부할 계획입니다. 양당의 공동선대위원장들도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역에서 집중 유세를 지원하며 막판 세 결집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회유 의혹 등이 제기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가 법무부의 직무정지 무기한 연장 결정이 부당하다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박 검사는 법무부의 직무정지 연장 공문을 접수한 지난 29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원을 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의 비위로 감찰을 받던 박 검사에 대해 지난달 6일부로 직무를 정지했고 얼마 전엔 그 기간을 별도 발령시까지 연기하면서 사실상 무기한의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 MOU 초안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미국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시간 30일 당국자 3명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MOU에 담긴 잠정 합의 조건을 강화했으며 관련 수정사항을 반영한 문서를 다시 이란 측에 발송했다고 전했습니다. 양국 당국자들이 잠정 합의한 상태에서 최종 승인 절차만을 남겨두고 제동을 건 상황인데 구체적인 수정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자금 동결 해제 조치가 포함된 잠정 합의안에 우려를 표해왔다고 당국자들은 전해왔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란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종전 협상 결렬 시 군사 개입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현지 시간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를 마친 뒤 현지 미국 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말했다고 미 국방부가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날 미군은 이란 항구를 향해 항해하려던 감비아 국적의 한 상선에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해당 선박은 무력화됐다고 미 중부사령부가 밝혔습니다. 세월호 이태원 제주항공 참사 등과 관련해 피해자와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3천 건 넘게 올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오늘 전국은 대체로 맑겠으며 당분간 낮 기온이 올라 덥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7도, 습도는 26%입니다. 송인찬이었습니다.
1: CBS
2: 이제 곧 어두워지겠는걸? 그럼 이제 아바나의 불빛이 보이겠지. 너무 동쪽으로 나왔다면 새로운 해안의 불빛이 보일 테고 아무도 나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물론 그 아이는 내 걱정을 하고 있을 거야. 늙은 어부들도 내 걱정을 할 테지. 그 밖에 다른 많은 사람도 역시 걱정하고 있겠지. 노인은 생각했다. 난 정말 좋은 마을에 살고 있구나. 책 속 이야기,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속 한 구절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마음을 쓰고 있다는 느낌이 사람을 살게 합니다.
1: 2시 5분입니다.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1, 2, 3.

5월을 보내는 마지막 날 주일에 함께하는 김은영의 축복송입니다. 사랑이야기가 부른 돌보심 첫 곡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함께 나눈 묵상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 짤막하니까 마음에 새겨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지난 5월의 시간 순간순간 주님이 돌보심을 고백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4: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5: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전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당신도 골라보세요.

0: 콜레스테롤.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대 큐밍,
2: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 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1: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2: 큐큐큐큐 큐밍.
1: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

0: 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3: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김은영의 축복송 들으신 두 곡의 찬양, 주가 나를 지키시네 김수진 씨 음성이었고요. 그 전에 찬송가 너 근심 걱정 마라라는 나얼의 음성으로 전해드렸는데 맨 마지막 에멘 하는 부분 작은 소리지만 너무 멋있어요. 두 곡의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주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미 님께서 오늘도 감사 감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셔서 동행이라는 제목의 찬양을 저희 우리 함께하려고 준비했는데요. 마커스 한부영 씨가 부르는 동행 함께 보시고요. 주아랑님 오늘도 우리의 지휘자이신 주님의 손 끝을 바라보며 이끄시는 대로 걸어갑니다 하셨어요. 날 이끄시네 아침의 찬양도 전해드리고요. 0958님께서 다음 주 대체교사로 일을 가야 해서 앞머리에 흰머리가 있어서 염색하면서 오늘도 좋은 찬양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이제 또 선생님으로 학생들 만나는 마음이 두근두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좋은 모습 보이기 위해서 앞머리 흰머리 염색하신다고 저도 그 마음 너무 잘 알죠. 저도 아주 네 그렇습니다. 소풍 찬양 신청하신 곡 오늘 함께 할게요. 소풍 같은 그런 학생들과의 만남 되시기를 응원할게요. 지선의 찬양으로 함께 합니다.

한부영의 동행, 날 이끄시네는 아침의 찬양이었고요. 지선의 소풍 전해드렸습니다. 0953님께서 날이 무더워지고 있어요 하시며 파도는 타는 거요. 시아그림 찐남매 워십의 파도를 넘어 또 여호와니 씨는 제이어스의 찬양 점점 더워져가니 시원한 곡들이 생각나서 신청해 봅니다 하셨는데요. 맞아요. 이 두 곡 특히나 파도와 관련해서 참 많이 꼬꼬무가 되는 찬양이기도 하죠. 근데 제목을 타는 거요 라고 하셔서 한참 웃었습니다. 시와 그림 파도는 타는 거야 그리고 찐남매 워십 파도를 넘어 이렇게 두 곡으로 오늘 시원하게 전해드릴게요.

시와 그림 파도는 타는 거야. 찐남매 워십 파도를 넘어에 이어서 이 파도를 넘어와 음악적 분위기는 지금 들으신 곡이 더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중력이었는데요. 3일표표 워십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부 끝곡으로 마이클 W. 스미스의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는 아뉴스데이 함께 하시고요. 2부에서 뵐게요.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에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0: 5월 24일부터 6월 1일까지 오산시 고인돌 공원에서 오 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4: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어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일 간 군수 물자를 주고받을 수 있는 상호 군수 지원 협정 ACSA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안 장관은 오늘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가 열리고 있는 샹그릴라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국방장관 회담이기 때문에 상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양국 국민의 이해와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며 아직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오늘 여야 지도부는 전국 주요 지역을 돌며 막판 표심잡기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남 구리에 이어 충청권을 찾아 기초단체장 후보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합동 유세 대신 마포와 강남 등 서울 주요 도심을 돌며 시민들의 투표 참여를 당부할 계획입니다. 양당의 공동선대위원장

0: 식당들도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역에서 집중 유세를 지원하며 막판 세 결집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권자의 침묵과 투표 포기가 국민을 속이고 사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며 나와 가족의 삶을 망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새벽 X에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말이라며 정치 무관심의 대가는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라는 경구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이 불편한 정치인이나 정치 집단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주권자가 투표로 극복해야 할 구태 기득권자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전 마지막 주말인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투표지 노출 논란과 관련해 노골적인 관권선거이자 심각한 선거 개입이라며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오늘 X발언을 두고 이재명이야말로 사익을 위해 가장 큰 권력을 남용하는 장본인 아닌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X발언은 물론 그저께 이 대통령이 사전투표를 하면서 투표지를 잠깐 들고 나왔던 것도 단순 실수가 아니라 사실상의 대통령발 총동원령이라며 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 MOU 초안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미국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30일 당국자 3명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MOU에 담긴 잠정 합의 조건을 강화했으며 관련 수정사항을 반영한 문서를 다시 이란 측에 발송했다고 전했습니다. 양국 당국자들이 잠정 합의한 상태에서 최종 승인 절차만을 남겨두고 제동을 건 상황인데 구체적인 수정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자금 동결 해제 조치가 포함된 잠정 합의안에 우려를 표해왔다고 당국자들은 전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란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종전 협상 결렬 시 군사 개입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2도, 습도는 24%입니다. CBS 뉴스 송인찬이었습니다.
1: CBS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 제품 인증 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2: 이순환 우수 제품.
3: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2: 무상 방문 수거.
1: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살 때는 이순환 우수 제품,
3: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7: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8: 공익광고협의회
9: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부탄.

0: 렌즈를 사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타짜요.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연간 임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시티.
3: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4: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김은영의 축복송 2부 시작했습니다. 임영희가 부른 들풀에 깃든 사랑 그리고 최인혁 오은 오 나는 약한 나그네요 전해드렸어요. 임동준님께서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흠향 트리니티 라이브 워십에서 신청곡 남겨주셨습니다. 이 곡 준비하고 있고요. 기쁨이님께서 성경 1독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매일 10장씩 읽어서 녹음해서 단톡방에 올렸는데 이제 완독을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좀 더 깊이 성경을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하시며 피아워십 나는 일어섭니다 신청해 주셨는데 기쁨이님 정말 귀한 일 해내셨습니다. 응원의 박수 보내드리고요. 자 이렇게 두 곡의 신청곡 꼬꼼으로 이어간 후에 오늘 함께 나누는 묵상의 말씀 전해드릴게요.

주일에 함께 나누는 묵상의 글, 오늘은 과학 칼럼니스트 박용기님의 내잎 클로버라는 글과 함께합니다. 얼마 전 한 TV 프로그램에서 내잎 클로버 농장을 경영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된 적이 있다. 그는 주변에서의 냉담한 시선과 경제적 어려움을 참아내며 5년간의 끈질긴 연구 끝에 내잎이 나올 확률이 90% 이상인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면서 최근에는 연 매출 25억 원의 고부가 가치 농장으로 키워냈다. 그는 성공의 요인을 묻자 잘 안 된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한 우물만 판 결과라고 답했다. 이삭은 가뭄이 들자 인간의 지혜대로 가뭄을 피해 그랄로 가서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이집트로 가려 했던 것 같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의 뜻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무는 것이었다. 우리도 인생의 흉년을 만나면 이삭처럼 인간적인 지혜를 따라 나만의 이집트로 떠나려 할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우물을 찾아 헤매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근원을 회복하기 위한 말씀의 우물을 더 깊이 파는 사람들이 되어야겠다. 행운의 내잎 클로버가 그 안에 숨겨져 있음을 믿고.

범키 한지희가 부른 주님 말씀하시면 먼저 들으셨고요. His will 순종은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상헌 님께서 주가 주 되심을 음원이 있을까요? 하셨는데 마커스 워십의 찬양 오늘 이삭 줍기 합니다. 은희스 님께서는 건강한 감사로 마무리하는 5월 맑고 투명한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하고 5월을 마무리하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감사가 가득한 것 같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 민호기 찬양으로 전해드릴게요.

주 되심을 마커스 워십, 또 민호기 지선 고정민의 감사 위에 감사까지 전해드렸고요. 오늘 끝곡은 위러브의 어둠이 빛이 되고 전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축복의 날 되세요. 김은영이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농업이 AI를 만나 데이터로 흙을 읽고 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농업시대. 충청남도는 지금 청년 농업인의 미래를 함께 키워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교육부터 창업까지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곳,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수도 바로 충청남도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선두주자 충청남도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4: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지 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어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일 간 군수 물자를 주고받을 수 있는 상호 군수 지원협정 ACSA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안 장관은 오늘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가 열리고 있는 샹그릴라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국방장관 회담이기 때문에 상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양국 국민의 이해와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며 아직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오늘 여야 지도부는 전국 주요 지역을 돌며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남 구리에 이어 충청권을 찾아 기초단체장 후보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합동 유세 대신 마포와 강남 등 서울 주요 도심을 돌며 시민들의 투표 참여를 당부할 계획입니다. 양당의 공동선대위원장들도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역에서 집중 유세를 지원하며 막판 세결집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권자의 침묵과 투표 포기가 국민을 속이고 사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며 나와 가족의 삶을 망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새벽 X에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말이라며 정치 무관심의 대가는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라는 경구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이 불편한 정치인이나 정치 집단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주권자가 투표로 극복해야 할 구태 기득권자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0: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전 마지막 주말인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투표지 노출 논란과 관련해 노골적인 관권 선거이자 심각한 선거 개입이라며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오늘 X 발언을 두고 이재명이야말로 사익을 위해 가장 큰 권력을 남용하는 장본인 아닌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X 발언은 물론 그저께 이 대통령이 사전투표를 하면서 투표지를 잠깐 들고 나왔던 것도 단순 실수가 아니라 사실상의 대통령발 총동원령이라며 이 대통령을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 MOU 초안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미국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30일 당국자 3명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MOU에 담긴 잠정 합의 조건을 강화했으며 관련 수정사항을 반영한 문서를 다시 이란 측에 발송했다고 전했습니다. 양국 당국자들이 잠정 합의한 상태에서 최종 승인 절차만을 남겨두고 제동을 건 상황인데 구체적인 수정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자금 동결 해제 조치가 포함된 잠정 합의안에 우려를 표해왔다고 당국자들은 전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란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종전 협상 결렬 시 군사 개입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7도, 습도는 21%입니다. CBS 뉴스 송인찬이었습니다.
1: CBS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4: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5: 여름철 농촌의 논에서 흔히 들리는 소리 끄르르륵 끄르르륵 이 참개구리의 소리는 대부분 수컷이 암컷을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암컷도 소리를 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참개구리는 짧은 번식기에 많은 개체가 한꺼번에 모이기 때문에 수컷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이 과정에서 산란을 마친 암컷에게도 수컷이 계속 접근해 포접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암컷이 짧게 소리를 내면 나는 지금 번식할 수 없다는 신호가 되고 수컷은 더 이상 접근하지 않고 물러납니다. 수컷 참개구리의 소리는 사랑의 노래이지만 암컷의 소리는 거절의 신호입니다.
6: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봄의 정점이었던 5월을 보내며 시간이 참 화살 같단 말을 실감하게 됩니다. 5월의 마지막 날, 우리는 늘 지나간 시간의 끄트머리에서 아쉬움을 먼저 떠올리죠. 그때 그럴 걸, 이렇게 할 걸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돌이켜보면 우린 저마다의 자리에서 참 치열했고 또 아름다웠습니다. 후회나 미련은 오늘 이 노래에 전부 날려보내고 더 당당하고 단단해진 모습으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준비해볼까요? 쉐어입니다. 빌리.

0: 쉐어의 Believe, 라이키팝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유진의 라이키팝 하유진입니다. 오늘이 5월의 마지막 날이죠. 5월 31일. 와, 진짜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5월 막 시작해가지고 와, 가정의 달이다. 진짜 이제 지갑이 텅 비는 날이다. 이런 얘기한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 달이 또 이렇게 훌쩍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의 5월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뭐가 됐든 후회가 안 남을 순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았기 때문에 후회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새롭게 다가올 6월, 또 새로운 계절도 두 팔 벌려 힘껏 맞이해보자. 하유진의 Like Pop, 5월의 마지막 날에도 좋은 음악들로 가득 채워드릴게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2: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라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라르고를 만나보세요.
3: 자꾸 입이 가 짬뽕.

0: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1: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0: 1일 1짬뽕 오케이?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아, 또 눌어붙었네.
6: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7: 올바른 품질하면?
8: 올품.
7: 올품하면?
8: 올바른 품질.
7: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8: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7: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8: 올바른 품질. 올품.

Eraser의 A Little Respect, 마돈나의 Dress You Up, 그리고 Frankie Goes to Hollywood의 Relax까지 띄워드렸어요. 마포 작두님이 저는 팝은 잘 몰라도 라이키팝 덕분에 처음 듣는 노래가 많아서 좋아요. Thank you very 감사라고. 근데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라고 뭐 모든 팝을 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들으면서 오 좋다 하고 같이 듣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듣는 게 아니라 같이 들어서 두 배는 더 좋은 거 아시죠? 382 하나님이 청해 주셨어요. 스티비 원더의 For Your Love, 맥스 나이트게일의 Lead Me On, 그리고 로렌 크리스트입니다. Color of the Night, 인기 차트 13위에 올랐네요. 함께 들어보자.

에이미 그랜트의 Baby Baby였고요. Everything Changes, 캐티 트로콜리의 곡, 그리고 2691님께서 청해 주신 Sixpence None the Richer의 Kiss Me 함께 들었습니다. 0097님이 팝송 들으면서 쉴 때가 가장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저도 그래요. 저도 일부러 쉴 때 그냥 조용히 있지 않고 꼭 노래를 틀어놓는답니다. 그 중에서도 팝송의 비율이 좀 높은 편이에요. 요즘은 뭔가 이 라이키팝하고 여러분이랑 이야기 막 나누면서 팝에 대한 애정이 더 생겼달까요? 진짜 좋아요. 0337님이 청해 주셨어요. 토니 브렉스턴의 Unbreak My Heart 함께 들어보자.

토니 브렉스턴의 Unbreak My Heart였습니다. 하유진의 Like It Pop 토요일과 주일은 2시간 동안 함께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1부 마칠 시간인데요. 1부 끝곡 KCN 조조의 Tell Me It's Real 준비했어요. 우리는 이 노래 듣고 뉴스 듣고 2부에 만나요. Are you for me?

0: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렉.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광고하기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모양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0: 5월 24일부터 6월 1일까지 오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 해피 장미빛 축제가 열립니다.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4: 경향신문제 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어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일 간 군수 물자를 주고받을 수 있는 상호 군수 지원 협정 ACSA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안 장관은 오늘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가 열리고 있는 샹그릴라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국방장관 회담이기 때문에 상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양국 국민의 이해와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며 아직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사흘 앞둔 마지막 주말인 오늘 전국 주요 격전지 후보들이 표심 잡기에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힘을 실어달라는 정권 안정론을 앞세웠고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 독주를 막아야 한다는 정권 견제론으로 맞서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은 서울, 울산, 전북 등 접전지의 지도부 화력을 집중하며 지지층에는 내란 세력 청산을, 중도층에는 국정 동력 확보를 호소했고 국민의힘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원 행보를 계기로 보수층 총결집을 시도하면서 중도층의 오만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부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권자의 침묵과 투표 포기가 국민을 속이고 사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며 나와 가족의 삶을 망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새벽 X에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말이라며 정치 무관심의 대가는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라는 경구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이 불편한 정치인이나 정치 집단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주권자가 투표로 극복해야 할 구태 기득권자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전 마지막 주말인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투표지 노출 논란과 관련해 노골적인 관권선거이자 심각한 선거 개입이라며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오늘 X발언을 두고 이재명이야말로 사익을 위해 가장 큰 권력을 남용하는 장본인 아닌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X발언은 물론 그저께 이 대통령이 사전투표를 하면서 투표지를 잠깐 들고 나왔던 것도 단순 실수가 아니라

0: 사실상의 대통령발 총동원령이라며 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 MOU 초안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미국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30일 당국자 3명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MOU에 담긴 잠정 합의 조건을 강화했으며 관련 수정 사항을 반영한 문서를 다시 이란 측에 발송했다고 전했습니다. 양국 당국자들이 잠정 합의한 상태에서 최종 승인 절차만을 남겨두고 제동을 건 상황인데 구체적인 수정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자금 동결 해제 조치가 포함된 잠정 합의안에 우려를 표해왔다고 당국자들은 전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4도, 습도는 28%입니다. 송인찬이었습니다.
1: CBS
2: Don't you know I'm blue in trouble.
1: 당신 곁에 CBS 라디오
2: I'm falling apart right in front of you. Can't you feel?
1: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3: 안녕하세요.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의 조우성돈 교수입니다. 살다 보면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참 이악스럽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나만 바보 같다 하는 그런 불안감이 생깁니다. 손해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겠죠. 요즘 사람들은 바보가 되지 않겠다라고 정말 열심을 지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지나치면 관계가 깨지더라고요. 더 지나치면 내가 고립되고 그보다 더 지나치면 나도 이악스러운 사람이 되더라고요. 내가 바보가 되고 나면 모두가 편해집니다. 누군가 손해봐야 한다면 내가 좀 바보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작전인 것 같습니다.
1: 지금 시각 5시 5분입니다. CBS

0: 이효진의 Like It Pop 2부 열며 함께한 곡은 Ace of Base, All That She Wants였습니다. 제주 딸기산도님 신청곡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듣고 싶은 노래,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여기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참고해 주시고요. CBS 레인보우에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유진의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헤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팜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이번 주 공연 선물 있습니다. 제10회 한국 뮤지컬 어워즈 작품상, 극본상, 연출상 수상, 한글과 사랑에 빠진 할머니들의 인생 예찬, 뮤지컬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입니다. 이 공연은 6월 6일 토요일 저녁 6시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 공연 달아서 라이키팝으로 신청해 주세요.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소리 질러!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Her sister say, I don't feel like dancing. 그리고 리오 세이어, You make me feel like dancing. 김경숙님 신청곡 띄워드렸습니다. 보물섬님께서, 저는 라이키팝 하는 오후 4시가 제일 바쁜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평일에는 잘 못 오고 쉬는 날에만 이렇게 하디한테 소식 보내요 하셨네요. 주말이라도 이렇게 출석 체크 인증해 주시고 너무 감사한데요. 저는 근데 다 알고 있습니다. 평일이든 주말이든 이 오후 4시가 사실 살짝 애매하잖아요. 뭔가 퇴근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 아니면 아기들 학원 데려다 줘야 되기도 하고 이래저래 저녁 준비도 하고 바쁜 시간이에요. 그러다 보니 샤이 라이커님들도 계시고 듣기만 하고 뭔가 사연 참여는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무튼 이런저런 사정이 있으신 라이커님들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쁜 와중에 함께해 주시는 것도 알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마이클 잭슨이에요. You are not alone. 5802님 신청곡 띄워드리고요. CBS 뮤직 차트 58위 아바의 페르난도 그리고 97위 바브라 스트레이샌드의 에버그린.

Set Fire to the Rain, 아델의 곡이었어요. 이 곡은 CBS 뮤직 차트 35위에 올랐고요.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Rehab, 윤세훈님, 유태웅님 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스팅의 Englishman in New York, 뉴욕 사는 영국 남자, 로코홀릭님 신청곡까지 함께 들었어요. 계속해서 신청곡 띄워드립니다. 포코의 Sea of Heartbreak, 신혜숙님 신청곡 함께 들어보자.

오늘 끝곡은요. 뉴튼 패밀리의 스마일 어게인 준비했어요. 여러분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치.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AI, 바이오의 혁신이 시작되는 곳. 더 건강한 내일을 여는 대한민국 바이오의 중심, 시흥시. 시민의 자부심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바이오 중심,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3: 대한민국의 경쟁력이자 성장 동력이 될 시흥. 이젠 바이오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0: 이 캠페인은 K-바이오 도시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1: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2026년 5월 31일 주일 주말엔 CBS 조태희입니다. 어제 부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60대 남성이 투표용지를 찢어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교육감 후보는 왜 정당 표시가 없느냐, 실랑이 중에 벌어진 일인데요. 결국 이 남성은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서 문득 과연 우리는 교육감 선거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지도 어느덧 2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동안 우리 민주주의는 적지 않은 성숙을 이뤄냈다고 평가받지만 교육감 선거만큼은 여전히 많은 유권자들이 누가 출마했는지도 무슨 공약을 내놨는지도 모른 채 지나가고 있습니다. 관심이 없다고 해서 결과까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교육에 대한 무관심의 결과는 결국 다음 세대가 떠안게 된다는 점, 가장 중요한 선거 가운데 하나를 가장 무심하게 치르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주말엔 CBS 첫 곡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듣고 출발합니다.
1: 여름아 부탁해. 아이고.

0: 주말엔 CBS 조태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1부 시작했습니다. 오늘 정말 더웠죠. 오늘 한낮 기온 33도 이상까지 올라가는 지역도 있었다고 하고요. 강원 강릉은 어제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름아 부탁해 노래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 뉴스에 관한 의견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112 또는 레인보우 앱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몇 분 뽑아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 드립니다. 광고 듣고 현장 뉴스 시작합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 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 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 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2: 콜레

0: 베네스타.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5: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6: 피부 각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0: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0: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2: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4: 준호입니다.

0: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1: 제주 4.3의 진실과 기억이 이제 세계가 함께 지켜야 할 유산이 되었습니다. 제주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주년. 오랜 시간 침묵 속에 묻혀있던 이야기들이 기록으로 남고 진실로 이어져 인류가 함께 기억해야 할 역사로 자리했습니다. 이 기록은 단지 과거의 아픔이 아니라 국가폭력의 역사를 마주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않고 이어가기 위해 기억합니다. 제주 4.3, 그 기억은 계속됩니다. 지금 우리의 기억이 더 나은 내일을 만듭니다.
2: 알쏘! 좋다!
3: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2: 얼쑤 신난다!
3: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 안녕하세요. 통계조사원입니다. 오늘도 통계조사원은 국민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자 현장 곳곳을 찾아갑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그리고 동네 사장님 응답들이 우리 삶의 모습을 담은 다양한 통계로 작성되어 국민께 꼭 필요한 정책을 지원합니다. 더 나은 육아 환경, 보다 많은 일자리, 더 활력 있는 경제를 만드는 정책의 시작. 바로 통계조사 응답입니다. 통계청의 새로운 이름 국가 데이터처로 국민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0: 현장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지방선거 전 마지막 휴일이라 후보자들도 바빴지만 오늘 곽우신 기자도 굉장히 바빠 보이네요.
1: 아, 네, 여기저기 네. 기사도 좀 쓰고 있습니다.
0: 네,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 선거 상황으로 한번 가볼게요. 선거 이제 딱 사흘 남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다시 한번 투표를 독려했어요. 어제도 투표 독려 SNS를 남겼는데 오늘도 남긴 거죠?
1: 네, 그러니까 어쨌든 연일 지금 투표 독려에 나서고 있습니다. 새벽에 X에 이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말이죠. 정치 무관심의 대가는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이 경구를 인용을 하면서 주권자의 침묵과 투표 포기는 국민을 속이고 사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며 나와 가족의 삶을 망친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투표에 적극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투표의 힘은 생각보다 강하다라면서 선출된 그들이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충직한 머슴이 될지 아니면 세상을 파괴하고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악성 지배자가 될지 이건 주권자의 손에 달려있다라 강조를 한 건데요.
0: 네.
1: 이 말이 불편한 정치인이나 정치 집단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주권자가 투표로 극복해야 될 구태 기득권자들이다 이렇게도 비난을 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최종 23.51%로 역대 최고치를 갱신한 가운데
0: 네.
1: 본 투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이렇게 대통령이 당부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0: 네, 투표에 적극 참여해달라. 이 말 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메시지인 것 같은데 이 좀 메시지 강도가 좀 센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반발하는 모습인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부당한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1: 네, 그러니까 지난 총선도 그렇고 대선 그러니까 정치에 무관심했던 대가로 최악의 저질 이재명과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다라면서 대통령이 인용한 그 말을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이 정치 무관심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다라면서 마치 이제 지난번 투표의 결과가 국민 무관심 탓인 것처럼 이렇게 좀 지적을 했는데요.
0: 네.
1: 반드시 투표에서 이재명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악성 지배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도 나를 세웠습니다. 또 이재명은 더 이상 야당 대표가 아니고 민주당도 더 이상 핍박받는 야당이 아니다라면서 심판받아야 할 부패 권력이 바로 이재명과 민주당이라고 했습니다.

0: 맞습니다. 네.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서 반드시 심판해 주셔야 된다. 나와 가족의 삶을 망치는 최악의 저질이 바로 이재명과 민주당 자신들이다. 이렇게도 주장을 했습니다. 네,
1: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온 건데 국민의힘은 그 이재명 대통령의 사전투표 기표 논란 이걸 두고도 좀 공세 수위를 계속 높이는 모습이에요.
0: 네. 장도연 대표가 사실 오늘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네. 어제도 있었고 뭐 계속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를 걷어찬 지 오래다라며 사전투표 사흘 전까지 시장을 돌아다니더니 이제는 투표장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들고 나와 흔들었다. 이거 내가 찍은 후보 찍으라는 불법 선거 운동이라면서 역대 어느 대통령도 이렇게 막 나가지는 않았다. 또 이렇게 실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송호석 원내대표 오늘 오프닝에서 소개해드렸던 바로 그 사례를 언급을 하면서 대통령을 비판을 했는데요. 이 경기일보 기사를 공유하면서 네. 왜 이재명 대통령은 기표소 재입장이 가능하고 저분은 재입장이 불가능하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천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에 참여했던 60대 남성 네. 기표를 하고 투표함으로 가던 중에 본인이 교육감 선거 투표를 안 했네 라고 다시 들어가려다가 네. 현장에 선거관리사무원들이 제지를 하자 이에 항의하며 투표용지를 찢어버렸는데 네. 송원석 원내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명을 요구하며 왜 대통령만 허용이 되고 이분은 허용이 안 된 건지 따져 물었습니다.
1: 네, 그리고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 얘기로 가볼게요. 막판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 후보들 지금 정권 안정론 대 정권 견제론 정면 충돌했네요.
0: 네, 정원호 민주당 후보 선거운동 종료 시점까지 서울 전역을 샅샅이 훑는 끝까지 유세를 선언을 했습니다. 성동구 무학교의 예배를 시작으로 양천, 구로, 강동, 송파, 서대문, 성동 등을 돌면서 주택 공급, 안전, 교통 공약을 제시하면서 본투표 참여를 독려했는데요. 네. 즉 여당 후보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본인이 더 많은 것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지역구 곳곳에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오세훈 후보 오늘 아침에 별도의 기자회견 열었는데요. 네. 국무회의에 참석을 해서 시민의 권익을 수호하겠다라면서 정원호 후보는 대통령의 허수아비밖에 될 수 없지만 본인은 가서 민심을 전달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한 건데요. 네.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라든가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또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 유지 또 공소취소 저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확실히 들어가서 할 말을 하겠다. 필요하면 대통령과 따로 만나겠다.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1: 네, 그리고 대구로 가볼게요.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에서도 총력전이 벌어졌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다시 등판을 했어요.
0: 네, 맞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이제 네. 김부겸 후보랑 마찬가지로 달성공원 새벽시장을 찾았고 이후에 남구와 수성구 교회를 돌면서 예배에도 참석을 하고 한 종친회 정기총행사장도 들렸습니다. 특히 서문시장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가서 상인들과 인사를 했는데요. 네. 박 전 대통령 추경호 후보 지원 유세 나선 게 지난 23일 칠성시장에 이어서 두 번째였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또 서문시장 방문 후에는 추경호 후보와 수성못 일대 거리 인사도 동행을 하면서 힘을 실어줬는데요. 네. 반면에 김부겸 민주당 후보는 달성공원을 시작으로 해서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본인 캠프에 합류한 인사들과 간담회를 하고 네. 동구 일대를 순회를 하면서 표심 잡기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1: 박근혜 전 대통령 칠성시장 지난주에 등판했다 우리가 그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그 이후에 뭐 부울경 충청권 다시 이제 오늘 또 대구를 찾은 건데 그만큼 또 이제 꼭 절박하다는 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이게 역효과는 없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0: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수도권과 호남을 빼고는 모든 지역구에 들른 셈이 되었는데.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일단 지역 선대위들 입장에서는 장동혁 대표 얼굴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을 내세우는 게 낫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이 오랜만에 이제 일선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현장 반응도 꽤 좋다고 합니다. 격전지로 분류되거나 이제 지지층 결집이 필요한 곳에는 확실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게 영남권처럼 원래 보수층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전국판세 영향이 어떨지 이거는 조금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서 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오늘 부산을 찾았어요.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섰는데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0: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산 방문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7일에 부산 기장시장을 찾았으니까 그 이후로 나흘 만에 보수층을 다시 한번 결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오전에 정장 차림으로 일단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수영로 교회 로비에 도착을 해서 박형준 후보와 함께 로비에 머물면서 교인들과 악수를 했다라고 하고요.
1: 네.
0: 또 예배에 참석한 뒤에는 해운대에 있는 한 돼지국밥집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 또 국밥하면 그러니까.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또 약간 시그니처가 있죠.
1: 그러니까 예전에 선거운동할 당시에 대통령 선거운동할 당시에 국밥집 사장님과 사진 찍고 뭐 그랬었잖아요.
0: 맞습니다. 네. 국밥 먹으면서 이명박 배고픕니다라고 했던 게 사실 굉장히 좀 그 당시에는 유행했던 선거운동이었는데
1: 네.
0: 그걸 다시 한번 재현을 했고 특히 오늘 이 자리에는 박민식 국민의힘 부산 북과 국회의원 후보도 참석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부산 북갑이 아니지만 전직 네. 대통령과 함께 사진을 찍은 건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이 자리에서 박민식 후보한테 끝까지 싸워라. 선한 사람이 나쁜 사람하고 싸우면 이겨야지.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 네.
0: 이 나쁜 사람이 하정우 후보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1: 네.
0: 한동훈 후보를 말하는 건지 이것도 해석이 있는 상황이고요. 1시에는 해운대 해수욕장, 구남로 광장, 인근 해운대시장 입구에서 또 박형준 후보와 함께 시민들을 만나면서 마지막까지 힘을 실어줬습니다.
1: 국밥을 먹는 것이나 아니면 이런 메시지 굉장히 좀 적극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마이크까지 잡았다고요. 어떤 메시지를 냈나요?
0: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막 적극적으로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까지
1: 네.
0: 하지 않고 함께 돌면서 인사하는 정도였는데
1: 그렇죠.
0: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저도 선거는 여러 번 치렀지만 특별히 부산시장 선거에 깊은 애정을 갖고 있고 이번 선거에서 제가 마이크를 잡은 것도 처음이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서울시장을 하면서 느낀 것은 시장은 일 잘하는 시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라면서 말로 하는 정치라는 게 아니고 정말 일하는 시장을 뽑아야 부산이 발전할 수 있다라 강조를 했습니다. 또 본인이 서울시장 때 야당 시장이었지만 일하는 시장을 서울 시민이 뽑았기 때문에 서울이 발전됐다라고 했고요.
1: 네.
0: 대통령이 누구다, 장관이 누구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부산시장이 누가 됐느냐가 부산 발전에 크게 영향을 준다. 또 부산이 발전을 하려면 하던 일을 계속 끝을 내야 된다. 그러니
1: 네.
0: 박형준 시장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1: 네,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판이 이 표심 확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이건 이제 6월 3일이면 확인이 되니까요. 그때 이제 또 추가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좀 이례적인 뉴스가 나온 것 같은데 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그 법무부의 직무정지 무기한 연장 결정에 반발을 해서 국민신문고에 청원을 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이게 법무부의 직무정지 연장 공문을 접수한 게 지난 29일이었는데
1: 네.
0: 그날 당일 바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같은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원을 냈다. 이 사실이 뒤늦게 보도가 됐습니다. 박 검사가 이제 연합뉴스에 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이미 정직 2개월 징계가 청구된 상황에서
1: 네.
0: 직무정지까지 무기한 연장을 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위법한 직권남용이다. 이제 이런 주장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법무부는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의 비위로 감찰을 받던 이 박 검사에 대해서 지난달 6일부로 직무를 정지한 상황입니다. 이제 구자연 직무대행이 검사 징계법에 따라서 박 검사의 직무 집행 정지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1: 네.
0: 법무부 장관이 이 요청이 타당하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직무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근데 여기 이제 대검이 이달 12일 박 검사가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하고 외부 음식물을 제공했다라면서 법무부에 정직 2개월 징계를 청구한 상황입니다.
1: 법무부는 아직 징계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는데 대신 이제 대검의 징계 청구를 토대로 이제 자체 감찰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0: 네. 그러니까 대검에서도 지금 감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여기에다가 박 검사 소속되어 있는 인천지검도 또 별도의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지난 4월 국회 국조특위에 나와서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그러면서 정작 국민의힘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이거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1: 네.
0: 결국 법무부가 원래 이제 2개월로 되어 있는 직무정지 기간 만료가 다음 달 6일이기 때문에 별도로 발령이 또 나올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고 박 검사에게 통보를 했기 때문에
1: 네.
0: 이게 지금 논란이 된 겁니다. 결국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박 검사에게 정직 2개월보다 더 높은 수위의 중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직무정지 연장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다음 소식으로 가볼게요. 어제 저희가 짧게 전해드리긴 했는데 엔비디아 젠슨 황 소식입니다. 젠슨 황 CEO가 대만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 IT 박람회 컴퓨텍스에 참석

0: 하고 또 우리 기업인들과도 연쇄 회동을 갖는다고요?
1: 네, 이게 이제 대만 무역 발전 협회와 타이베이 컴퓨터 연합 주관의 컴퓨텍스 2026 행사. 이거는 6월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이제 타이베이에서 열리는 예정인데 이 행사 30여 개국 약 1,500개 기업이 6,000개 이상 부스를 마련을 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라고 하면 역시 이제 대만이 반도체 강국이죠.
0: 네.
1: 이 행사 기간 중에 엔비디아의 부대 행사인 GTC 타이베이가 열리는데 여기에 젠슨황 CEO가 참석하는 것은 물론이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포함해 국내 기업 관계자들도 회동을 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0: 네.
1: 그만큼 협력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최 회장과 이제 황 CEO가 지난 3월에도 미국에서 만났기 때문에 최근 7개월 사이 한국과 미국에서 세 번이나 만났다. 그만큼 두 사람 사이 네트워크가 상당히 좀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협력을 강화하는 어떤 메시지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가 있는데요.
0: 네.
1: 실제로 이 행사 저녁 때황 CEO와 국내 주요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는 만찬 행사, 코리아 파트너 나잇이 별도로 마련된다라고 합니다. 이
0: 네.
1: 자리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그룹, LG전자, 두산네이버 같은 국내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0: 코리아 파트너 나잇 행사가 따로 있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나라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근데 요 행사 마치고 난 다음에 젠슨황 CEO가 한국도 방문할 것이라 소식이 전해져서 지금 뜨거워요.
1: 네,
0: 또 이번에
1: 맞습니다.
0: 깐부 회동 말고 이제 또 어떤 회동 할 것이냐 뭐 이런 관심들이 모아지고 있더라고요.
1: 네, 그러니까 이제 깐부 회동 2탄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0: 네.
1: 기대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GTC 타이베이 2026 주요 일정을 마치고 젠슨황 CEO가 한국을 방문할 것이고 이게 이제 APEC 때 CEO 서밋 참석 이후에 7개월 만에 성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도 최태원 회장은 물론이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혜진 네이버 의장 등과 만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깐부 회동과 비슷한 회동을 또 한다면 이 회동엔 누구누구가 갈까? 이게 또좀 관심인데 일단 구광모 회장을 비롯해서 최태원 회장이나 정의선 회장도 깐부 2차 회동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 섞인 보도가 나왔는데요.
0: 네.
1: 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이번에 해외 일정 때문에 깐부 회동 2탄이 성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참석하시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0: 이번에 어떤 음식을 또 먹을 것이냐 이것도 관심이더라고요. 혹시 뭐 과우진 기자 뭐 한번 추측해 볼까요?
1: 아마 그때도 이 컨셉 자체가
0: 네.
1: 약간 좀 서민적이고 좀 대중적인 한국 음식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조금 언론에 공개할 만한 그리고 조금 대중적인 음식점에 가지 않을까. 뭐 삼겹살이라든가 뭔가 네, 한국을 좀
0: 삼겹살.
1: 대표할 수 있지만 평소에 회장들이 잘 가지 않을 것 같은 이벤트가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떡볶이나 순대 뭐 이런 거
1: 그렇죠. 뭐 떡순티를 먹을 수도
0: 어떨까요?
1: 있겠죠.
0: 떡순티? 네. 기대를 해보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과구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비치 보이스의 코코모 듣고 다음 코너 이어갈게요.

0: 주간 나온 말들의 여파를 살펴보는 말의 맛 시간입니다. 시사유리사 김수미 평론가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바쁘시죠? 안 바쁘시죠?
1: 제가 바쁠 일이 제가 선거를 하는 것도 네. 아니고.
0: 아, 선거 앞두고 이제 방송 많으실 것 같아서.
1: 네, 똑같습니다. 네. 아, 더 바쁘지 않습니다.
0: 네. 좀 더 네. 바빠지기를 바라보면서.
1: 뭐 선거 거의 다 네. 끝났기 때문에 네. 더 바빠지진 않을 것 같은데.
0: 네. 빨리 다른 주제로 넘어갈게요. 오늘의 첫 번째 말은요?
1: 네, 오늘의 첫 번째 말은 네. 반만 찍히는데 괜찮나요?
0: 네. 되게 비슷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그 사전투표에 나섰는데 투표지를 들고 문의를 했던 일이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죠.
1: 네. 이재명 대통령은 5월 29일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청와대 인근에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가 있거든요. 네. 여기서 사전투표를 했고요. 주소지가 인천 계양 을로 돼 있기 때문에 관외 투표로 참여를 했습니다. 네. 회색 넥타이를 착용해서 눈길을 모았거든요. 회색하면 어느 정당도 뜻하지 않는 것처럼 네. 보이죠. 중립적이다라는. 그래서 내가 대통령으로서 중립적이다 이걸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근데 다만 이 대통령이 했던 말이 역대 대통령의 투표로서는 이례적으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네. 이 대통령이 기표소에 일단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관리원 어디 있나라고 찾았고요. 그리고 투표용지를 들고 있는 채로 사무원한테 이게 동그라미가 완전하지 않고 반만 찍히면 괜찮나 네. 질문을 하거든요. 사무관이 보여주시면 안 된다라고 답을 했는데 네. 근데 가까이 불러요. 가까이 불러서 무효가 되거나 하지 않나라고 다시 묻습니다. 사무관은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고 이 대통령은 다시 기표소에 들어가서 마저 투표를 했습니다.
0: 그 영상 이제 보도가 됐잖아요. 사무관 네. 굉장히 당황하면서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계속 그렇죠. 막 얘기를 하면서 하는 모습이 이제 인상적이었는데 결국에는 그 인주가 반만 찍혀도 무효표가 되지 않는다 이런 건데 네. 사실 논란이 되는 거는 이 투표지를 이렇게 남에게 보여주는 게 네네. 가능하냐 이거 위법은 아니냐 이런 논란인 거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일단 공직선거법 제167조에 따르면 3항에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라고 네. 돼 있고요. 241조에는 이 방금 말씀드린 투표의 비밀보장 조항을 어길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투표용지를 본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 네. 거예요. 그게 선거 관계자라고 해도 마찬가지로 안 되는 거다라고 네. 볼 수 있는데 근데 일단 이번 사건에서는 해당 사무관이 투표지를 안 봤어요. 그 영상에도 보면은 네. 투표지 쪽으로 눈길을 안 내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금요일에 목격한 것도 있는데 네. 제가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주민이 투표용지를 안 접고 막 네. 걸어오시는 거예요. 투표함 쪽으로. 그러더니 투표 사무를 하시는 분이 약간 뒤쪽 옆에서 접근을 하면서 접으세요 하면서 약간 접어줬어요. 접어줬는데 제가 봤을 때도 누구를 찍었는지는 못 봤을 거다.
0: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훈련을 굉장히 많이 그렇죠. 받았다는 생각이
1: 연습이 되어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자기가 봐버리면 무효가 되니까 유권자의 표가 무효가 되는 것을 바라진 않을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 그렇기 이런 돌발 때문에 상황에 대한 연습이 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1: 나도 안 보고 남들도 보기 전에 접으세요 하거나 혹은 심지어 손으로 약간 접도록 유도하는 이런 행동을 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네. 해서 여기까지는 선거법 위반 사항은 이재명 대통령 경우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카메라가 현장에 많이 설치가 돼 있었거든요. 네. 카메라에 잡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 영상을 내보낸 언론들도 있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다들 모자이크 처리는 했어요. 그런데 네, 제가 드는 생각은 그 촬영한 사람이나 편집한 사람은 누굴 찍었는지 봤을 텐데.
0: 확대해서도 볼 수 네. 있죠. 네.
1: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게 선관위가 이런 경우까지 준비가 돼 있었을까. 딜레마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와서라도 이거는 카메라에 노출돼서 카메라 그 촬영한 사람이나 편집한 사람이 봤을 거니까 무효다. 이렇게 하면 또 할 수 있을 거냐라고 했어요.

0: 그때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노출시킬 뻔했던 그 투표지는 한 장이거든요. 네. 나머지도 여러 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한 장을 뺄 수 있느냐. 근데 관외 사전 투표라서 봉투에 다 넣어버렸습니다. 아. 그 보시면 봉투에 다 넣어서 네. 투표함에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봉투에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이 적혀있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 봉투를 찾을 수는 있습니다만 네. 그러면 그 봉투를 열어갖고 그 한 장을 찾아낼 수 있을 거냐. 아. 못 찾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그냥 다 유효로 할 것인지 아니면 봉투째로 폐기할 것인지 네.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해도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어쨌든 선관위가 유효표로 처리를 했습니다.
1: 네, 일단은 유효표 처리됐지만 좀 난감한 상황인 것 같긴 네. 하네요. 국민의힘은 당장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제 고발을 했는데 이거 탄핵 사유다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0: 네, 일단 투표의 비밀 보장 조항을 위반 할 뻔했다 혹은 위반했다 이런 논란은 피할 수는 네.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투표사무관 그 분이 안 봐서 다행이지 이재명 대통령이 하마터면 이제 보여줄 뻔한 거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대통령도 하고 있고 선거에도 여러 번 출마해서 당선도 여러 번 되신 분인데 왜 저럴까.
1: 그러니까
0: 네, 이런 생각은 들 수밖에 없고 지적받을 네.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문의할 때의 태도도 좀 이렇게 유권자로서 물어본다기보다는 아. 약간 따지는? 이거 그쵸. 뭐냐? 약간 좀 지시하는 듯한.
1: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듯이. 네.
0: 예, 그런 네. 그래서 제가 혹시 기표의 그 기표구가 문제가 있어서 따지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런 네. 거는 논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뭐 국민의힘에서 특히 장도혁 대표가 선거 중립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각에서는 뭐 탄핵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네. 너무 지나친 처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투표지를 막 이렇게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기울여서 여러 초 동안 노출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 사무 관계자만 뭐 본다고 하더라도 선거 사무 관계자만 볼 수 있도록 한 수준이기 때문에 뭐 고의적으로 이걸 막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노출시키려고 했다? 네. 이렇게는 볼 수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누굴 찍었는지 노출이 된다고 해도 그게 특별한 일일까? 이재명 대통령이 어느 당에 누구를 찍을지는 너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1: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0: 네네. 네. 효과도 그렇고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투표용지에서 의외의 선택을 했다 치더라도 그건 그것대로 또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고의적인 중립 의무 위반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
1: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은 뭐 어제 오늘 계속해서 이 부분 공세를 하고 있고 네. 아마 막판까지 계속 중립 의무 위반을 들면서 이제 공세를 밀어붙일 것 같은데 근데 이번 일을 보면은 현직 대통령도 아, 투표를 하다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이제 헷갈리는 네. 순간이 올 수 있다 이걸 보여준 건데 이 투표하시는 분들이 좀 참고. 해야 될 만한 주의사항 같은 거 있을까요?
0: 이번에 많은 분들이 배우게 된 거는 네. 살짝 찍혀도 찍은 거다. 이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1: 옛날에 그런 궁금증도 많았잖아요. 이거 접어서 반대쪽에 용지가 투표 인주가 묻는 네네. 건 어떻게 되냐 뭐 네. 이런 것도 많고 그런 궁금증이 되게 많긴
0: 그건
1: 해요.
0: 그건 제가 예전에 실습을 해봤는데 네. 접었을 경우에 다른 쪽에도 묻잖아요. 네. 근데 똑같이 안 묻어요.
1: 아.
0: 그 우리 기표구에 보면 사람 인자가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 부분까지 안 묻습니다. 접어도 세게 접어도. 제가 네네. 세게 접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도 그렇게 찍히더라도 어느 쪽을 찍었다는 거는 다 식별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어느 한 명에 대해서 찍었다라고 네. 식별이 되면 그게 뭐 칸에서 좀 벗어나 있다 해도 다 표로 산입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동 분류기에서 안 걸릴 수도 있지만
1: 네.
0: 분류되지 않은 표들을 따로 모아서 선거 관계자들이 일일이 봐서 네. 그 검수를 해서 분류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는 후보자들의 참관인 또 다들 참여해서 이거 우리 표예요. 저쪽 표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 의견을 제시할 수 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결국에는 그 후보한테 간다. 이렇게 안심을 하시면 되겠고요.
1: 네.
0: 그리고 만약에 한 번 찍다가 네. 왜 이렇게 희미하게 찍혔자면서 한 번 더 찍어요. 그래도 됩니다.
1: 아, 예, 그래도 두 번 찍혀도
0: 그 후보를 네. 찍는다는 의사는 명확하게 표시된 거기 때문에 네, 두 번 네. 찍어도 되는 것이고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다른 후보를 실수로 찍지 않도록 해야 된다. 어떤 분은 다른 후보를 실수로 찍은 다음에 아차 해놓고 원래 지지하는 후보에 두 번 찍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무효표가 됩니다. 그리고 네. 투표용지 다시 주세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1: 그쵸.
0: 그래서 처음에 찍기 전에 한번 호흡을 고르시고 이름을 확인하시라.
1: 네.
0: 그리고 가장 주의해야 될 게 이건 저도 실수할 뻔한 적이 있는데 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출마했을 때 제가 다른 후보를 찍을 뻔한 적이 있어요.
1: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0: 왜냐하면 네. 제가 기호 4번이었는데 네. 네 번째라고 생각한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1: 기호 4번이니까.
0: 네, 기호 4번이니까. 네. 내 이름이 네 번째 칸에 네. 있겠거니. 근데 그 당시에 1-가, 1-나, 1-다, 그다음 2, 그다음 네. 4. 예, 그래서 제가 다섯 번째 칸에 있는 건데 제가 저를 못 찍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 친구가 그런

0: 실수를 할 뻔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1: 그 친구 실수한 거 아니에요?
0: 그건 모르겠어요. 네. 제가 그 선거를 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진 거 아니냐는 농담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비웃었어요. 야 이걸 실수하냐. 그리고 뭐 어떤 선거에 출마한 어떤 후보도 막 그 투표 당일에 성명을 내서 네. 이 기호 순서가 이상하다라고 그래서 제가 비웃었어요. 네. 비웃고 난 다음에 저도 실수할 뻔했다는. 그래서 꼭 성함을 후보 이름을 기억하고 가야 된다. 기호만 갖고 들어갔다가 실수할 수가 있다.
1: 특히 이제 기초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후보자들 많기 때문에
0: 기초의원뿐만 아니고 다른 네.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어떤 당이 고정 기호를 부여받아놓고 후보를 안 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예를 들어 기호 3번이지만 세 번째 칸에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1: 네. 네. 그러니까 이름과 그 기호, 당 이런 걸 다 확인을 하고 찍어야겠네요.
0: 그렇죠.
1: 네.
0: 기호보다는 저는 이왕에 찍는 거 이름을 기억을 하시는 기억하시네요. 게 중요합니다.
1: 네. 밥만 찍혔는데 괜찮나요? 이재명 대통령의 말 이거 어떤 맛인가요?
0: 양상추를 흘리고 먹은 햄버거의 맛이다. 우리가 햄버거 먹다 보면 네. 패티하고 빵 사이에 양상추가 흘러내려서 아까울
1: 흘러내려요.
0: 때가 있죠.
1: 네. 네.
0: 하지만 네. 그랬더라도 햄버거는 햄버거입니다. 그래서 밥만 찍혀도 그건 표다. 네, 안심하셔도 됩니다.
1: 네, 두 번째 말은요?
0: 네, 두 번째 말은 세 사람의 말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경험을 가진 분이 필요합니다.
1: 또?
2: 내가 뒤에 지켜볼 겁니다. 네. 열한 세력을 심판하는 동시에 이재명 정부에 힘을 실어줬으면 합니다.
1: 아, 세 분 다 누군지 딱 알 것 같아. 이거 이분들은 네. 다 싱크로율이 높은데요. 네, 첫 번째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그다음 이명박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네. 대통령 요 목소리인 거죠.
0: 그렇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의 말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막판에 이들의 행보가 관심을 모으고 있고, 뭐 지금 생존한 전직 대통령이 세 명이 아 네 명이거든요. 근데 한 명은 선거운동 못하는 처지인 네. 거고, 나머지 세 명 중에 두 명이 굉장히 선거운동에 열심히 관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례적인 현상인데. 가장 활발한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네. 대구, 충북 옥천, 충남 공주, 대전, 경남 진주, 울산, 부산, 강원, 경북을 거쳐서 또다시 대구로 그러니까요. 가서 오늘 수성못을 또 방문을 하는데
1: 정말 광복 행보를
0: 네,
1: 보이고
0: 무슨
1: 계세요.
0: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네. 찍고 뭐 근데 서울을 안 가셨어요. 네. 근데 이 가운데서 경남에 박완수 지사 후보를 가리켜서 어려운 때일수록 경험을 가진 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또 유세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부산으로 갔는데요. 박형준 시장 후보를 지원하면서 박 후보가 4년 더 하게 되면 인구도 늘고 젊은이와 관광객이 모여들 것이다. 내가 뒤에 지켜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반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별다른 행보를 하진 않았는데요. 사전투표를 하면서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 현장에서 기자들 앞에서 한 얘기가 내란 세력 심판을 강조하면서 이재명 정부 잘하고 있기 때문에 힘을 실어달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1: 보통 전직 대통령 이렇게 선거 전면에 나서는 적이 잘 없고 좀 드문
0: 그렇죠.
1: 일인데
0: 네.
1: 이번에는 좀 참 특이한 것 같아요. 여러 평가까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 이렇게 순회 유세까지 하는 이유 뭐라고 봐야 될까요?
0: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구 정도만 하겠지 싶었는데
1: 그러니까요.
0: 지금 여러 군데로 돌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러면서 오히려 더 두드러지는 거는 안 간 지역입니다.
1: 아...
0: 호남 안 갔고요. 네. 서울, 경기, 인천 또 안 갔어요.
1: 서울 수도권 안 갔고.
0: 네. 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자신이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인기가 통하는 지역이 있고 안 통하는 지역이 있다.
1: 이른바 먹히는 곳.
0: 네, 그렇죠. 네. 그걸 좀 가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게 네. 있고요. 두 번째는 자신과 인연이 있는 구친박 후보들을 주로 지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이 나오는데.
1: 근데 이제 박형준 시장과는 또 그렇게 가까운 관계는 아니잖아요.
2: 박형준 후보는 친이었다.
0: 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랑 친했죠.
1: 네.
0: 근데 이것도 완전 들어맞는 건 아닌 게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1: 네.
0: 전형적인 친박 정치인이었습니다.
1: 그쵸.
0: 근데 인천에 안 갔어요.
1: 그 당시 행안부 장관도 오셨고 네. 네.
0: 그래서 결국에는 종합하면은 좀 이길만한
1: 그러네요.
0: 지역에 가는 게 아닌가 네. 싶고 이거는 만약에 그 지역에서 자신이 지원한 후보가 이기면 내 덕이다. 박근혜 효과다.
1: 네.
0: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복선이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에 비해서는 행보가 제한적인데 소극적 행보를 하고 있죠. 그런데
1: 네.
0: 오세훈 시장하고도 얼마 전에 시장 후보하고도 5월 15일쯤에 청계천에서 행보를 했듯이 국민의힘에서 좀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동원하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1: 네.
0: 이게 이제 한국갤럽 같은 조사기관에서 뭐 1, 2년에 한 번씩 전 전직 대통령 역대 대통령 호감도 조사를 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비슷하게 나온 적이 있어요.
1: 네.
0: 이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높은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나마 믿을 만한 구석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보는데 근데 결국에 이런

0: 그렇게 함으로써 뭐가 또 두드러지냐면 예전에 투옥까지 됐던 대통령들입니다. 그렇죠. 예, 이들을 네. 동원하고 의존해야 하는 현재 국민의힘의 처지. 현재 국민의힘의 구심과 리더십은 무엇인가?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결국에.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이란 당에 결코 이게 좋은 캠페인인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 두 전직 대통령도 만약에 영남권 등의 이 선거 결과가 좋지 않으면 이 전직 대통령들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1: 그런 얘기 들은 적 있는데 국민의힘 이제 탄핵을 두 번 거치면서 이제 후과처럼 네. 차기 지도자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타난 건 이제 과거 전직 대통령 그것도 이제 감옥을 갔던 대통령이 지금 선거 전면에 나서는 그 현주소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들어요.
0: 근데 어떻게 보면 지도자가 탄핵을 당했다라고 했을 때는 네. 자연스럽게 그 다음 세대 주자들이 확 뛰어오를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는
1: 오히려,
0: 거거든요.
1: 오히려. 네.
0: 근데 그게 또 아니다라는 점. 다시 옛날에 불명예스럽게 물러났던 사람들을 불러낸다. 네. 뭐 이것만 더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1: 근데 이제 반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금 유세에 나서지 않는 모습인데, 근데 앞서 왜 2024년 총선에서 그 PK 지역에서 선거운동 했었잖아요. 그쵸. 이번에는 안 나서는 배경이 있을까요?
0: 네, 국민의힘은 내부 리더십 부재 상태 이것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전직 대통령들을 소환하고 있다면 민주당은 현재로서는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2024년 총선 때는 뭐 이재명 대표 당시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라든지 비명 행사 공천 이런 것들을 좀 수습하기 위해서 문재인 네. 전 대통령이 나선 적도 있었는데 근데 그때 사실 PK 지역의 민주당 성적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문재인 역효과가 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었고 근데 이번에는 누가 보더라도 영남 지역에서 민주당이 확실히 이기려면 기존의 민주당 색채로는 안 된다. 그 지역 후보자들이 좀 더 치고 나가서 해줘야 된다. 이거는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에서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서지 않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1: 네.
0: 그리고 민주당 내부 요인도 있을 거라고 봐요. 최근에 특히 평택을 보궐선거에서 소위 친문계에 해당하는 인사들이 조국 혁신당의 네. 조국 후보한테 힘을 실어주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좀 문재인 전 대통령도 함부로 좀 움직이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당내 갈등에 뛰어드는 그런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 평택은 진짜 굉장히 치열하게 싸워서 나중에 봉합이 될 수 있을까라는
0: 그렇습니다.
1: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0: 네, 또 그 네. 노무현 전 대통령 쪽은 또 사위랑 딸이 또 김용남 후보를 지지 방문하기도 했었고
1: 네.
0: 예, 내전 양상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투표소에서는 이재명 정부를 칭찬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이것도 당내 분열을 피하려고 하는
1: 네.
0: 예, 그런 또 생각이 읽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지금 전직 대통령 뭐 각각 차이는 있지만 이번만큼은 전직 대통령 행보가 좀 두드러지는 것 같은데 이런 현상 좀 어떻게 해석을 하고 평가를 할 수
0: 네,
1: 있을까요?
0: 일단은 시대가 달라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 게 김영삼 김대중 시대와 그 이후 시대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김영삼 김대중 전직 대통령은 정치를 워낙 오래 했던 분들이고
1: 그쵸.
0: 자연스럽게 끝나고 난 다음에는 선거운동 같은 건 안 하는 걸로 정치 발언은 때때로 하지만 그렇게 정리가 됐는데
1: 네.
0: 근데 아마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계속 생존해 있었어도 선거 지원 연설 이런 거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끝났는데 단임제잖아요.
1: 네.
0: 근데 끝났는데 나이가 그렇게 많은 대통령이 아니었잖아요.
1: 그쵸.
0: 예, 다른 대통령들도 마찬가지고 또 고령화 사회입니다. 지금 다들 뭐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 보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와 노인이다 이런 생각이 별로 안 들잖아요. 네, 그런 시대가 돼버렸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더욱이나 전직 대통령이 선거 때 지원 연설하는 거는 일반적인 일이 되어갈 거다. 미국처럼 될 것이다.
1: 네.
0: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번에 이제 좀 그 뭐랄까 한국 정치에 어떤 나쁜 점이 있다면
1: 네.
0: 수년간 투옥됐거나 또 침묵 중이었거나 탄핵됐던 전직 대통령까지 나섰다라고 하는 점
1: 네.
0: 이거는 결국에 그 상대 진영에 대한 적대성 이런 것들을 등에 업고 본인의 명예 회복까지 노리게 된 한국의 굉장히 적대적 진영 정치 이런 것들의 또 하나의 귀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번 선거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선거 끝나면 또 냉정하게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0: 네.
1: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번 선거 국면에 나타난 전직 대통령의 말들 어떤 맛이었나요?
0: 네, 지원 유세를 다니다 보면은 고속도로에서 휴게소를 들를 가능성이 높은데
1: 네.
0: 휴게소 음식의 비유로 해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소시지의 맛이다.
1: 네.
0: 근데 소떡소떡에서 소시지만 쏙쏙 뽑아 먹은 네, 떡은 안 먹은.
1: 네. 네,
0: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 안 가는 이런 행보고요.
1: 네.
0: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제 급하게 데운 핫바의 맛. 네, 핫바 뭐 이렇게 뭘 먹지 고민이 들면 핫바를 먹기 쉬운데 너무
1: 네.
0: 급하게 데웠다. 신선도는 장담 못한다는 거고요.
1: 네.
0: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 맛은 아니고 냄새. 델리 만주의 냄새.
1: 만주 냄새 어마어마하죠.
0: 네, 냄새 굉장히 좋죠. 하지만
1: 네.
0: 맛보기는 어렵다. 왜?

0: 아직 멀리 있어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 가까이 오진 않았기 때문에 델리 만주의 냄새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고민 많이 하셨겠는데요. 다 맞아 들어가는 맛인 것 같은데 네. 이러면서 또 휴게소 음식이 좀 땡긴다 이런 생각도 휴게소 들고요.
0: 휴게소 3대 음식으로 골라봤습니다. 네.
1: 마지막으로 준비해 오신 말은요?
0: 네. 마지막으로 준비해 온 말은 공보물이 오자마자 버렸다. 버리는 것도 일이다.
1: 아니 안 그래도 그 비타님이 청년들은 선거 공보물 안 보고 버린다고 온라인으로 보내주면 폰으로 보는 게 더 편하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문자를 주셨는데 네. 진짜 공보물 그 선거 공보물 그 다 저희 집에도 배달이 됐는데 이거 버리시는 분들이 많나 봐요.
0: 네. 5월 30일 한국경제 보도 내용인데요. 서울 영등포구 한 오피스텔에 선거 공보물이 수십 개가 개봉되지 않은 채 밑에 쌓여 있었다. 그리고 바로 버려지더라라고 네. 하는 그걸 취재하면서 이 시민들이 한 말이 오자마자 버렸다. 세금을 쓰는 게 이해가 안 된다. 굳이 종이로 인쇄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 버리는 것도 일이다라고 얘기한 그런 것들이 기사화가 됐습니다.
1: 네.
0: 2022년 지방선거 당시에 후보자 공보물이 약 5억 8천만 부가 발송이 됐고 발송비에만 300억 원이 들었거든요. 이번 또 비슷할 것으로 보이는데
1: 네.
0: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이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31일까지 유권자 6,820명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를 했어요. 종이 공보물 읽으시냐
1: 네.
0: 자세히 읽는다는 11.4%에 그쳤고 대충 훑어본다 52.2%
1: 네.
0: 읽지 않는다 17.5% 봉투째 버린다 18.8% 이렇게 나온 결과도 있습니다.
1: 그럼 읽지 않는다와 봉투째 버린다 하면 거의 한 36% 분들은 아예 보지 않는다 이렇게
0: 네.
1: 볼 수 있는 거네요. 지금 이제 혈세는 혈세대로 나가지만 이제 유권자들이 확인을 하지 않는다는 건데 그렇다면은 아까 비타님도 의견 주셨지만 이렇게 공보물을 매번 보내야 할지
0: 네.
1: 이게 맞는지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0: 네, 근데 이게 또 없애기가 쉬운 일이 아닌 게
1: 네.
0: 인터넷으로 확인하면 된다고 하시지만 자발적으로 보실 분들이 얼마나 될까 이것도 좀 의문이 있고 그리고 이게 한 명당으로 한 명한테 다 배달되는 게 아니에요. 가구별로 배달이 되거든요. 그러면 또 그 가구에 읽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1: 세대별로 또 다르겠죠.
0: 네. 네. 그리고 이제 노년층 유권자들 경우는 아직까지 종이 그 공보물이 필요하신 네.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당분간은 없어지지는 못할 것 같아요.
1: 네.
0: 그리고 아까 여론조사에서 반 정도가 대충 훑어본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것도 무시 못한다. 대충 훑어보기라도 하시는 분을 또 있기 때문에
1: 네.
0: 예, 없앨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아직까지는 좀 드는데요.
1: 네.
0: 그리고 후보자들 입장에서도 벽보라든지 명함 이런 걸로 다 표현을 못해요.
1: 네.
0: 그럼 집집마다 들어가는 게 좀 있었으면 한다. 이거는 후보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 네.
0: 근데 문제가 종이 낭비인 거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네, 재생용지를 사용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법안도 계류가 돼 있다고 하는데 근데 재생용지는 좀 더 비쌉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후보자들 선거 비용 문제가 또 있어서
1: 네.
0: 이러면 좀 선거 공영제를 실시를 더 강화를 해서 좀 선거 비용 보전을 해주도록 하는 방법이 있겠고 두 번째는 면수는 좀 줄여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1: 네네.
0: 있습니다. 지금 지방의원은 8명까지 단체장은 12명까지 가능하거든요.
1: 네.
0: 근데 그렇게까지 길게 할 필요가 있을까?
1: 그렇네요.
0: 딱 요점만 네. 추격적으로 해서 좀 면수를 줄이는 쪽으로
1: 네.
0: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1: 네.
0: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진짜 종이 낭비니까 디지털로 전화하려고 해도 또 거기에 소외감 느끼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0: 네.
1: 또 책자라도 오면은 그래도 보기라도 하잖아요. 또 그런 것도 무시할 수 없다 보니 좀 힘든 문제인 것 같은데 일단 이제 발송된 공보물을 이제 시민들이 잘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할 텐데 어떤 부분을 저희가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0: 네, 일일이 다 읽어보시기 어렵다면
1: 네.
0: 후보자 쪽에서 글씨라든지 뭐 필체라든지 색깔로 강조해 놓은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중심으로
1: 붉은 글씨나
0: 네,
1: 뭐 이런
0: 그걸 딱 타고 네. 들어가서 읽어보시는 것도 방법이겠고요.
1: 네.
0: 그리고 공약 외에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는 단서가 여러 가지가 있죠.
1: 네.
0: 이력도 있고 인사말 형식이나 편집말 편지 형식의 메시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면에 주목하시는 유권자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1: 이면.
0: 네, 전과,
1: 네.
0: 뭐 납세, 재산 이런 것들 들어가 있는
1: 네.
0: 전과에 특히 민감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뭐 전과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결격은 아니겠죠. 어떤 전과인지 살펴보실 필요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전과가 있는 후보의 경우에 후보자가 소명을 할 수 있거든요. 전과뿐만 아니라 재산이나 다른 거에 대해서도 소명할 수 있는데
1: 네.
0: 거기서 얼마나 충실하고 진솔하게 소명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 네.
0: 재산 내역이나 이런 것도 더 자세하게 보시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후보자들이 등록한 서류가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재산이나 전과에 대해서도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1: 네, 공보물이 오자마자 버린다 시민들의 말 이건 어떤 맛인가요?
0: 네, 고사.

0: 고사리에 쓰디쓴 맛이다.
1: 아, 고사리에 네,
0: 그냥
1: 쓰디쓴 맛?
0: 먹으면 네. 큰일 나요, 고사리는. 근데 충분히 삶으면 네. 몸에 좋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유권자들의 무관심이나 냉소에 대해서 또 이 낭비되는 종이 공보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더 고민해서 더 좋은 정치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0: 핑미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저는 잠시 후 7시 주말의 CBS 2부로 돌아올게요.

CBS. Don't you know? 당신 곁에 CBS 라디오.

0: 30킬로다.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슈,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을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3: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2부 시작하면서 전해드린 노래는 10cm의 그라데이션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앞서 저희가 그 말의 맛 시간에 그 비타님 의견 소개해드렸는데 또 추가로 의견 주셔서 소개해드릴게요. 구청 소식지도 온라인으로 볼 수 있듯이 40세 이상은 지면으로, 40세 미만은 온라인으로 세대에 맞게 가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의견 주셨고요. 또 다른 분들도 관련해서 의견 많이 주셨어요. 그 주말풍경님, 선거는 국민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투표로서 국민을 위해 일을 잘할 수 있는 후보를 선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선된 후보는 여야를 떠나 낙선한 후보의 좋은 공약은 받아들여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217번 쓰시는 분, 전 시각장애인인데요. 사전투표하러 갔다가 투표소로 갔는데 점자 투표용지가 없어서 당황했어요 하고 의견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관련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그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용 보조용구가 제공이 되는데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후보도 많고 이게 제공이 되지 않아서 이제 활동 지원사의 도움을 받는 식으로 진행이 됐다고 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같이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해 드렸고요. 5340번 쓰시는 분, 봄인가 했더니 어느새 여름의 초입이네요. 인생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우리 가족 제 7순으로 모였네요. 엊그제 결혼한 것 같은데 어느새 손주 녀석들 5명 있는 71세 할아버지가 됐네요 하고 의견 주셔서 축하한다는 말씀 드리고 또 커피 쿠폰 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용과 신청은 뉴스에 관한 의견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112 또는 레인보우 앱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광고 듣고 다음 코너 이어갈게요.
1: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3: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4: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3: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뭐 네. 유세 차량도 계속 지나가고 있고 뭐 후보들도 나와서 유세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아, 너무 시끄럽다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선거운동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1: 아 미국에서는요 네. 후보자들을 이제 지지하는 사람들이 네. 아니면 당에서 집집마다 방문을 해서 선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네. 후보자가 어떤 공약을 걸었다 이런 걸 설명해주거나 네. TV 광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 또 특히나 이제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그쵸. 지역 TV 광고들 많이 아. 하고요. 그리고 내가 누구를 지지하는지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 나는 누구를 뭐 vote for 뭐 누구누구 네. 이렇게 해서 잔디밭에다 간판을 이렇게 세워놓기도 해요.
0: 아 유권자들이 내가 누구 지지한다고 표시를 한다고요?
1: 네네. 약간 이 집 판매합니다라고 그 부동산 네.
0: 나무 팻말 붙이듯이
1: 네네 나무 팻말 붙이듯이 네. 똑같이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0: 오 그것도 우리나라랑 문화가 완전 다르네. 우리는 이제 네. 비밀 투표라고 하고 또 이제 내가 누구를 지지하는지 왜 정치 성향 좀 안 드러내려고 하는 게 있는데 네. 미국은 그런 걸 또 누구를 지지한다고 드러내네요.
1: 굉장히 잘 드러내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네.
0: 좀 다르다. 네. 오늘 우리 어떤 뉴스를 좀 다뤄볼까요?
1: 혹시 태임 기자님은 네. 지갑에 뭐가 들어있어요?
0: 지갑에요? 요즘에 네. 지갑에는 그냥 카드, 신분증, 이제 저 회사 사원증 이런 거랑 지폐는 약간 비상용으로 한 만 원짜리 몇 장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1: 근데 네. 그 지폐에 만약에 네. 살아있는 대통령 얼굴이 인쇄가 된다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0: 아 지금 현직 대통령, 아 살아있는 대통령, 네. 뭐 현직 대통령일 수도 있고,
1: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
0: 그래요? 뭔가 근데 그 돈에는 뭔가 위인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너무 이제 가까이 살아생전 대통령이 있으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1: 근데 물론 뭐 그런 경우가 나라별로 있기는 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도 없고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네. 이게 불법이라고 해요.
0: 불법이요?
1: 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을 네. 넘는 게. 네. 그런데 이제 트럼프 얼굴이 새 집회에 들어 갈 수도 있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0: 역시 트럼프스럽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1: 네, 최근 미국 재무부가요. 250달러짜리 새 지폐를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을 넣는다는 얘기인 거죠.
0: 250달러.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가장 큰 지폐는 몇 달러예요?
1: 100달러입니다.
0: 250달러는 그 약간 좀 숫자도 애매한 것 같은데.
1: 그렇죠. 네. 애매하긴 하죠.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액면가인데요. 네. 미 재무부가 이걸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논란이 커진 거예요.
0: 근데 말씀하신 건 살아있는 사람 얼굴을 지폐에 넣는 건 약간 불법이라고 하셨잖아요.
1: 맞습니다. 미국 연방법에 따르면요. 살아있는 인물의 초상은 미국 통화에 사용할 수 없어요. 이 규정은 1866년에 만들어졌는데요. 네. 당시에 이제 재무부 산하에 있는 화폐 제작 책임자였던 스펜서 클라이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그 사람이 자기 얼굴을 지폐에 넣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 알게 되고 의회에서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그 후로 법으로 이제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은 들어가는 게 금지가 됐습니다.
0: 아, 이 사이먼 체이스라는 재무장관도 자기 애가 굉장히 강했었나 보네요.
1: 아, 네, 네, 네.
0: 지금 이제 미국 달러에는 이제 역대 대통령들이 이제 지폐에 있는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1달러에는 조지 워싱턴이 있고요. 5달러에는 에이브럼 링컨, 20달러에는 앤드류 잭슨까지 이제 모두 다 역사 속 인물이죠. 근데 이게 이제 당연한 게 전통처럼 여겨져 왔었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행에 도전을 하는 겁니다.
0: 아니 그러면 지금 법으로는 금지돼 있는데 법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그래서 의회에서 법 개정이 있어야 하는데 네.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불분명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에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뭐 사실 자기 얼굴이 화폐에 들어가는 걸 원한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한 적이 있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0: 아니 근데 트럼프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법으로 법도 바꿔야 되고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문제일 것 같은데 반대 여론도 강할 것 같은데?
1: 당연하죠. 네. 네,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이고요. 공화당 일부에서도 법을 어기는 전례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네. 게다가 살아있는 대통령 얼굴을 화폐에 넣는다는 건 독재 국가나 뭐 권위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이라는 비판도 있고요.
0: 네, 그러니까 진짜 독재 국가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인데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 그리고 미국은 이제 우리보다 앞서가는 민주주의 국가라 생각했는데 네.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참 너무 신기한데 미국에서는 역사적으로 가장 큰 지폐는 얼마짜리예요?
1: 네, 뭐 지금은 이제 100달러가 가장 크지만 네. 1900년대 초반에 500달러, 1000달러 심지어 10,000달러 지폐도 있었다고 합니다.
0: 아, 근데 이 달러들은 다 없어진 거예요?
1: 네. 네. 아, 10만 달러까지 있었는데요. 네. 이 10만 달러짜리는 금 인증서로

0: 1934년에 발행됐다고 해요. 근데 여기에는 우드로 윌슨 대통령 얼굴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뭐 지금은 당연히 발행이 안 되니까 굉장히 그 10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 유통은 아니었기 때문에 괜찮았지만 네. 현재 일반 유통 최대 지폐가 100달러인 거는 1969년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1: 네네.
0: 이 지폐를 하나 새롭게 만든다는 거는 굉장히 좀 복잡하더라고요. 적절한 위조 방지 장치가 적용된 지폐를 발행하기 위해서는요. 네. 수년의 개발 기간을 거쳐야 하고요. 또 위조 방지 기술이 대폭 추가돼서 2013년 발행된 100달러 신권은요. 디자인과 개발에 무려 10년 이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1: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돈 새로 신권 나오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싶은데 10년 이상의 기간이 걸릴 정도로 신중한 그렇죠. 게 필요한 거네요.
0: 그래서 진짜 250달러 지폐가 나올 수 있을지 네. 진짜 아직 미지수인 거죠.
1: 네. 다음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네,
0: 다음도 미국 이야기인데요. 뉴욕의 호텔 청소 직원 연봉 이야기입니다.
1: 네.
0: 저는 좀 이 뉴스를 보고 좀 엄청 놀라긴 했어요. 오. 일단 뉴욕 호텔 게임 노동자 노조, 영어로는 Hotel and Gaming Trades Council이라고 하는데요.
1: 네.
0: 약 2만 2천 명의 호텔 종사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단체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1: 네.
0: 근데 이 내용이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1: 어떤데요?
0: 일단 객실 청소 직원,
1: 네.
0: 즉 Room Attendant의 연봉이 올해 7월 1일부터 7만 7천 달러,
1: 네.
0: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1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1: 아, 객실 청소 직원의 연봉이 1억 원이요?
0: 네. 그리고 근속 6년이 되면 무려 11만 달러, 약 1억 5천만 원까지 오르게 되는 거예요.
1: 근데 이제 미국은 워낙 물가가 비싸니까 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와요.
0: 아, 네. 다른 직업군하고 좀 비교를 네. 해보면 아실 것 같은데 뉴욕 경찰 신임 경찰관의 연봉이 6만 884달러이고요. 신임 소방관은 5만 4천 달러 수준인 거죠. 그래서 약 2만, 뭐 만에서는 2만 달러까지
1: 네.
0: 이렇게 훨씬 더 많은 거고요.
1: 소방관이나 이런 경찰관보다 이 네. 호텔 청소 직원이 더 많다는 거네요.
0: 맞습니다. 그리고 네. 석사 학위를 가진 교사의 초봉이 7만 7,455달러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청소 직원이 교사 초봉보다 높아지는 격이 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복지 비용까지 합치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직원 한 명당 연간 약 10만 7천 달러 이상을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1: 이런 파격적인 협상, 이 배경은 뭐예요?
0: 네, 사실 이번 협상에서 파업 위기가 있었어요. 협상이 막판까지 타결이 안 됐는데
1: 네.
0: 주말에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파업이 실제로 벌어졌다면 굉장히
1: 네.
0: 타이밍이 안 좋았어요. 미국 독립 250주년 행사하고요. 또 FIFA 월드컵이 곧 열리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두고 있어서 관광 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뻔했습니다.
1: 아, 그럼 이거 호텔 쪽에서 양보를 좀 많이 했다고 봐야 될까요?
0: 네, 그런 분석이 많은데요. 큰 행사들을 앞두고 어떻게든 파업을 막아야 했던 거죠.
1: 네. 네,
0: 뉴욕시장 조란 맘다니는요. 호텔 산업과 지역 경제, 뭐 뉴욕시 전체에 이익이 되는 계약이라고 또 평가를 했고요.
1: 이게 그러면 호텔 이용객들에게는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0: 아, 당연히 비용 정가가 있겠죠.
1: 네.
0: 그래서 단체 식사나 수하물 운반에 적용되는 팁 비율이 기존의 15%에서 20%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뉴욕 호텔이 1박 평균 요금이 약 60만 원 정도 수준이래요. 그런데
1: 네.
0: 임금 인상이 숙박비 상승으로 이어질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1: 사실 이런 청소 노동자나 뭐 이런
0: 네.
1: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접을 받는다는 거는 이제 반가운 일이기도 한데 당장 이제 안 그래도 비싼데 더 비싸지니까 뉴욕 물가 이거 어떻게 될까요?
0: 그러게요.
1: 네.
0: 근데 여기에 더해서 호텔 직원들이요 최대 5주 유급 휴가에 이번에 미국의 노예 해방 기념일인 Juneteenth 이게 June 19th라서 줄여서 Juneteenth라고 하거든요.
1: 네. 네,
0: 그 날도 유급 공휴일로 추가됐다고 합니다.
1: 복지도 되게 좋아지는 거네요. 네.
0: 맞아요.
1: 근데 이 뉴스 보면 이제 우리 맨날 직업에 귀천이 없다 이런 말 하지만 사실은 직업에 귀천이 있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0: 그쵸.
1: 근데 이제 호텔 청소하고 이런 것들도 정당하게 이제 인정받고 한다고 하면은 뭐 저는 또 틀린 말도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0: 네, 저도 동감하는데요.
1: 네.
0: 이때 뉴욕의 이 변화가 다른 미국의 도시들에도 또 어떠한 영향을 줄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네, 세 번째 뉴스는 일본 얘기인가요?
0: 네, 혹시 니사라고 들어보셨나요?
1: NISA요? 네. 아니, 안 들어봤어요.
0: 네, NISA.

0: 니폰 인디비주얼 세이빙스 아카운트의 줄임말이에요. 아. 이게 니폰 개인 저축 계좌입니다.
1: 아,
0: 네, 그래서 한국의 ISA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1: 거기에 일본 니폰이 붙여서 NISA군요.
0: 네, 그래서 네.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최근 일본에서 이 니사가 엄청난 열풍이 불면서 니사 빈곤. 네, 일본어로는 뭐 니사 빈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1: 아니 근데 돈 불리려고 가입을 하는 건데 왜 니사 빈곤이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0: 아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네. 일본 청년들이 니사에 매달 꼬박꼬박 투자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에 쓸 돈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쿄에 사는 30대 여성 사례를 보면 네. 2024년 8월부터 매달 3만엔, 우리 돈으로 약 28만 원을 니사에 투자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외식을 끊고 옷 쇼핑 그만두고 심지어 아이돌 콘서트도 안 간다고 해요.
1: 아이돌 콘서트 안 갈 정도면은 정말 엄청 좋아하는 걸 다 끊은 건데.
0: 그렇죠. 희생하는 거죠.
1: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이런 얘기 들었었거든요. 주식 투자를 젊은 친구들이 많이 네네. 하면서 점심은 최대한 굶거나 안 먹고
0: 그러니까요.
1: 또 가장 저렴한 앱을 찾아서 뭐 가격 공유를 한다든가 이런 얘기 들었는데 이 투자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삶의 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좀 포기하는 것들 그런 거 좀 비슷한 것 같네요.
0: 네. 그래서 통계로도 나타나고 있어요. 네. 일본 20대의 평균 월 투자액이 2023년에는 2만 3천 엔 그러니까 한 21만 7천 원 정도였는데 25년에는 2만 9,678 엔으로요. 6천 이상 늘었어요. 그러니까 6만 원 정도 는 거죠.
1: 네.
0: 반면 같은 기간 월 용돈은 3만 7천 엔에서 3만 2천 엔으로 또 줄였고 취미 여가 지출도 1만 9천 엔에서 1만 6천 엔으로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딱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크게 줄인 건 아니네라고 싶지만 이게 1년 쌓이다 보면 굉장히 큰 돈인 거죠.
1: 그리고 이게 항목별로 조금씩 조금씩 줄인 걸 네. 합치면 또 그것도 큰 돈이
0: 맞아요.
1: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투자가 늘수록 이제 쓰는 돈을 줄이는 건데 근데 요 니사 이게 왜 이렇게 일본에서 인기를 끄는 건가요?
0: 네, 니사는 2014년에 영국의 ISA 제도를 모델로 도입이 됐는데요.
1: 네.
0: 주식이나 펀드에서 얻는 이익에 붙는 약 20.3%의 세금을 면제해줘요.
1: 아.
0: 그래서 2024년에 제도를 대폭 개편을 했는데
1: 네.
0: 연간 투자 한도가 최대 360만 엔, 3,400만 원 정도죠.
1: 네.
0: 이게 평생 한도 1,800만 엔으로 크게 늘었어요. 그래서 1억 7천만 원까지 이렇게 늘린 거죠. 그리고 비과세 보유 기간 제한도 또 없앴고요.
1: 일본 정부가 이렇게 막 세금도 많이 깎아주고 하는 것도 이 배경이 있는 건가요?
0: 네, 일본 정부가 이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인 데는 두 가지 배경이 있는데요.
1: 네.
0: 하나는 일단 일본 가계 자산이 너무 예금에 편중되어 있다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일본은 역사적으로 저축의 나라라고 그쵸. 불릴 만큼 예금 비중이 높았는데
1: 네.
0: 이걸 이제 투자로 전환하겠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저출산 고령화로 연금 시스템이 흔들리니까
1: 네.
0: 국민들이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도록 독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 한 해 동안 월 평균 신규 가입자가 53만 명이었어요.
1: 네.
0: 전년도 월 평균 18만 명의 3배 수준인 거죠.
1: 아.
0: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1: 네.
0: 2025년 11월 말 기준으로 주요 증권사 10곳의 니사 계좌 수가 1786만 개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국민 5명 중 한 명꼴로 가입한 셈이 된 거예요.
1: 네. 이 얘기가 또 씁쓸하게 다한 게 미래를 위해서 너무 현재를 희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어른 세대들이 희망을 보여주지 못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 아닌가
0: 네네.
1: 이런 생각도 드네요.
0: 네네.
1: 오늘 이제 마지막 뉴스는 어떤 걸 전해주시겠어요?
0: 아, 오늘 마지막 뉴스는요. 좀 맛있는? 위험하면서 맛있는?
1: 네, 위험하면서
0: 그런
1: 맛있는?
0: 네. 네. CNN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물이라고 소개한 음식이 바로 복국입니다.
1: 복국이요?
0: 네. 그래서 CNN이 최근 독을 제거하고 오명을 벗기다. 뭐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국물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는데요.
1: 아, 이게 중의적이겠네요. 맛있다는 의미의 위험한 건지 아니면 정말 독이 들어서 위험한 건지.
0: 네, 네. 그래서 부산의 복어 요리를 아주 깊이 있게 소개를 했습니다.
1: 네.
0: 사실 뭐 복어 위험하다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1: 네.
0: 테르 테트로도 톡신. 어렵네요.
1: 어렵네요.
0: 네, 요 네. 신경 독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독소는 청산가리보다 독성이 1200배 강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잘못 손질하면 목숨을 잃을
1: 그렇죠.
0: 수도 있는 거죠.
1: 네.
0: 그래서 한국에서는 보거조리사 자격증을 별도로 취득해야만 또
1: 그렇죠.
0: 보거를 손질할 수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CNN도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레스토랑

0: 벽에 붙은 조리사 자격증을 손님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아, 뭐 이렇게 또 소개를 해줬고요. 네. 또 해독 과정을 거치면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고도 설명을 했어요.
1: 근데 부산이 보거가 유명한가요?
0: 네. 부산에는 보거 마을로 불리는 미포 지역이 있어요. 네. 그래서 CNN은 해운대 지역의 초원복국이라는 식당을 대표 맛집으로 소개를 했는데요. 네. 이 집 창업자 김동식 씨가 부산 최초의 보거 조리사 자격증 보유자라고 또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가면 런치 세트가 무, 미나리, 콩나물을 넣어 끓인 진한 보거탕에 두 가지 김치, 미나리 반찬, 뭐 밥이 함께 나오고 보거 튀김이 에피타이저로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가격이 한 18,000원 정도라고 미국 달러로 12달러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1: 네, CNN이 이렇게 복국에, 부산의 복국에 주목한 이유 뭐예요?
0: 아, 관광객이 정말 많이 증가했거든요. 아,
1: 부산에 정말 외국인 관광객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0: 제가 시댁이 부산이라서 자주 가는데 네. 갈 때마다 아니 내가 지금 부산에 와 있는지 아니면 해외에 와 있는지 모를 정도로 관광객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작년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364만 명으로 그 전해 대비 24.4% 증가를 했습니다.
1: 진짜 많이 늘어났네요.
0: 네, 이게요. 네. 한국 전체 외국인 관광객 증가율 15.7%를 크게 웃도는 수치죠. 그래서 부산에서 외국인들이 쓴 돈도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었다고 하는데 그중 식음료 지출이 18.4%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1: 좀 다른 얘기인데 이제 해운대 이렇게 사진 보면은 네. 옛날과 다르게 여기 외국 해변가 아닌가?
0: 맞아요.
1: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0: 맞습니다.
1: 근데 보거 요리 역사가 꽤 깊다고요.
0: 네. 요리사이자 음식 역사가인 박성배 씨도요. CNN 인터뷰에 등장을 했는데요. 보거가 조선시대 문헌의 지역 특산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이미 수백 년 전부터 먹어온 음식인 거죠. 네. 그래서 콩나물과 보거를 함께 끓이면 시원하고 깔끔한 맛이 나서 해장용으로 즐겨 먹는다. 뭐 이렇게 또 소개를 했습니다.
1: 케일린님 지금 입맛 다시는
0: 네, 맛있죠.
1: 보거 껍질은 또 콜라겐이 풍부하잖아요.
0: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미용에 좋다는 얘기도 있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요즘 네. 식당에서 쓰는 보거는 대부분 양식 보거라고 해요. 그래서 네. 독소를 포함하지 않은 사료를 먹여서 기르면 독성이 거의 사라진대요.
1: 아, 양식 보거는요?
0: 네. 그래서 사실 제목처럼 그렇게 위험한 음식은 아닙니다.
1: CNN도 이제 그 점을 강조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0: 네. 맞습니다.
1: 네. 네, 한국 음식 진짜 뭐 K-드라마, K-팝에 이어서 지금 정말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 현실 굉장히 뿌듯한데 오늘은 좀 어떤 표현을 좀 배워볼까요?
0: 아, 네. 뭐 오늘은 돈과 관련된 뉴스들이 꽤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Pennywise, Pound Foolish 라는 표현을 가져왔어요.
1: Pennywise, Pound Foolish 이건 뭐예요?
0: 네, 일단 영국 화폐 펜이는 동전이고요. 아. 원래 1펜이,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1달러짜리를 펜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파운드는 이제 그보다 더 큰 화폐 단위예요. 네. 그래서 펜이는 똑똑하고 지혜롭고 파운드는 foolish, 바보스럽다라는 뜻인데 네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커피 한 잔 값을 아끼려고 집에서 싸온 텀블러를 들고 다니면서 정작 충동적으로 비싼 명품 가방을 사버리는 사람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정말 작은 돈은 아끼는데 큰 돈을 팍팍 쓰는. 아. 네, 그래서 그런 현상을 두고 말하는데요. 네. 근데 사실 오늘은 저는 니사를 보면서 이거를 바꿔야 되지 않나.
1: 일본의 그 계좌.
0: 네. 파운드 와이즈 페니 풀리쉬. 이렇게 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1: 네, 정말 미래의 그런 기쁨, 미래의 이제 돈을 위해서 현재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현상.
0: 네네.
1: 오늘. 원래는 페니와이즈 파운드 플리시인데 오늘은 파운드와이즈 페니 플리시로 바꿔봤습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케일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벤 폴즈 5의 Still Fighting It 듣고 다음 코너 이어갈게요.

0: 음악의 이름으로 당신을 희미넴의 음악이당 이미윤 음악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가수 이름, 앨범 제목, 노래 제목 등 음악에 새겨진 각가지 이름들을 소재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희미넴의 음악이당. 오늘 만나볼 음악의 이름, 어떤 이름인가요?
1: 네, 지난 시간에 비틀스 다뤘었는데 오늘은 비지스입니다.
0: 네.
1: 네. 뭐 영국 출신이고 또 사실상 또 호주를 대표하는 그룹이기도 하고요.
0: 네.
1: 이 삼형제를 주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베리 깁, 로빈 깁, 모리스 깁, 이 깁 삼형제 주축으로 해서 수많은 히트곡 냈고요. 또 장르적으로도 뭐 소프트 락, 디스코, R&B 아주 다양한 스펙트럼을 펼쳐 보인 그룹입니다. 특히 이 맛 형입니다. 베리 깁.
0: 네.
1: 이분의 이 가성 창법. 이제 얼핏 들으면은 여성 멤버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이 음성이 또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그룹 이기도 한데요.
0: 네.
1: 바로 이 베리 깁이 최근에 사망했다는 소식이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확산이 돼서 충격을 줬는데요.
0: 네.
1: R.I.P. 베리 깁, 베리 깁 명복을 빈다라는 이 게시물이 100만 개 가까운 좋아요를 기록을 하면서 급속하게 확산이 됐습니다.
0: 네.
1: 하지만 이제 다행히도 이게 가짜 뉴스로 밝혀졌어요. 이 베릭이 현재 미국 마이애미에 있는 자택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밝혀졌고요. 현재 79세인데요.
0: 네.
1: 사실 앞서서 이제 깁 삼형제의 두 동생이 먼저 좀 별세를 했습니다. 모리스 깁이 2003년에 53세로 별세를 했고요.
0: 네.
1: 또 이 로빈 깁도 2012년에 62세로 별세를 해서 그래도 다행히 베리 깁, 이 맏형이 아직도
0: 네.
1: 살아있다. 음악 팬들로부터 안도의 한숨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너무 다행인데 가짜뉴스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네요.
1: 네. 우리나라에서도 진짜 많은 유명인분들, 뭐 가수분들 중에서도 갑자기 사망설 네. 같은 거 이렇게 특히나 너튜브 같은데 올라와서 이거 진짜냐 막 물어보는 저한테도 문자도 네. 오고 막 그런 경우가 있는데 뭐 해외에서도 상당히 많습니다.
0: 네. 비지스 어떤 음악가예요?
1: 뭐 일찌감치 영국 맨체스터에서 비지스의 전신이 결성이 됩니다.
0: 네.
1: 1955년에 삼형제가 맨체스터에서 이 레틀스네이크스 방울뱀들이라는 그룹을 결성을 해서
0: 네.
1: 클리프 리처드, 뭐 버디 홀리, 폴 랭카 이런 분들의 그 노래를 부르고 연주를 했고요.
0: 네.
1: 그런데 이제 이분들의 운명이 바뀌게 된 건 1958년에 일가족이 이민을 가게 됩니다. 당시 영국 그 정부에서 이민 지원 정책이 있어가지고 호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0: 네.
1: 그러면서 이 호주라는 새로운 터전에서 바로 비지스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이 삼형제가 그룹을 결성을 하게 되는데요.
0: 원래 레틀스네이크스에서 이제 호주를
1: 네.
0: 이주하면서 비지스가 됐군요.
1: 그렇죠. 레틀스네이크스 네. 시절에는 다른 멤버들도 이제 형제가 아닌 멤버들이 있었는데
0: 네.
1: 그들과 자연스럽게 이제 헤어지게 되고 호주에서 새롭게 삼형제를 주축으로 비지스가 결성이 되는데요.
0: 네.
1: 처음에 이제 공연을 시작했던 곳은 뭐 공연장이나 이런 데가 아니고 자동차 경주장에서 주로 많이 활동을 했어요.
0: 네.
1: 이 1959년부터 이 자동차 경주장에서 이 경주와 경주 사이에 쉬는 시간에 이 좀 흥을 돋는 이런 노래들을 부르면서 지역을 중심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을 했고요. 1963년에는 이제 호주의 대도시죠. 시드니로 이주를 하게 되고 음반사하고 정식 계약을 맺으면서 이제 프로 음악가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0: 네.
1: 특히나 이제 베리 깁 맏형 같은 경우에는 호주 현지에 있는 유명 가수들 곡 써주는 이 작곡가로도 명성을 얻기 시작을 했고요. 비지스가 이제 1967년에 영국으로 돌아와서 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호라이즌털이라는 4집 앨범에 실린 메사추세츠라는 곡을 영국 싱글 차트 정상에 올려놓으면서
0: 네.
1: 이제 호주를 떠나서 영국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그룹으로 조명을 받기 시작합니다.
0: 비지스 히트곡이 정말 많죠.
1: 히트곡이 정말 네. 그 시대별로도 많고 또 각 장르별로도 굉장히 많아서
0: 그러니까요.
1: 네, 이 초기 히트곡 이 그룹이 중기 후기에 이 그룹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다양한 장르의 히트곡들이 정말 많은데요. 뭐 초기에는 Don't Forget to Remember, 또 How Can You Mend a Broken Heart, Jive Talking, You Should Be Dancing, Love's Right 이런 곡들 굉장히 많았었고요.
0: 네.
1: 또 후기로 오면 Too Much Heaven이라든지 Tragedy, 또 Love Inside Out, Alone 등등등 해서 80-90년대까지도 인기곡을 양산을 하면서
0: 네.
1: 아주 긴 생명력을 유지한
0: 그러게요.
1: 그런 그룹입니다. 특히나 이 중기에 있었던 이 영화 한 편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0: 어떤 영화예요?
1: 1977년 영화였어요. 이 토요일 밤의 열기라는 Saturday Night Fever라는 네. 이 사운드 트랙 참여를 하면서 당대 디스코 열풍의 정말 정점에 섰습니다. 이 그리고 이 비지스의 곡들이 자신들이 부른 버전으로만 유명한 게 아니고 정말 다양한 음악가들이 이분들의 곡을 불렀는데 네. 뭐 마이클 부블레, 보니 타일러, 로버타 플렉, 심지어 레이 찰스, 뭐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캐린 로저스, 돌리 파튼 그리고 뭐 심지어 아이돌 그룹이죠. 네. 데스티니스 차일드, 보이존, 뭐 셀린 디온까지
0: 와네요, 진짜.
1: 굉장히 다양한 장르와 시대에 걸쳐서 이 비지스의 곡들이 불려지면서 네. 말 그대로 시대를 초월해서 사랑받는 그런 음악가가 됐습니다.
0: 그 시대도 초월하고 장르도 정말 다양하고 네. 그러네요. 첫 곡은 뭘 들어볼까요?
1: 이 우리나라에서도 팬이 많지만 특히 한국과 인연이 아주 깊은 곡이고요.
0: 네.
1: 홀리데이라는 곡입니다. 1967년에 발표가 됐었던 곡이고요.
0: 네.
1: 이게 이제 우리나라 좀 현대사랑 그 얽혀 있는데 네. 1988년에 유명한 그 탈옥수 지강헌이 인질극 네. 벌이면서 경찰하고 대치했던 그런 뉴스 화면 자료

0: 곡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강원이 이제 경찰에게 이 곡을 틀어달라라고 네. 이제 얘기를 했죠. 대치하는 상황에서
1: 유전무죄 무전유죄
0: 이게 굉장히 네. 유명했었고 네. 이 곡으로 또 유명해집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네. 그 경찰이 홀리데이 틀어달라 그랬는데 이제 비지스의 홀리데이를 원했었던 거였는데 스콜피언스의 네. 홀리데이를 틀어주게 됩니다. 전혀 다른 곡입니다. 네. 이 곡은 78년도에 발표가 된 전혀 다른 제목만 갖고 다른 곡입니다.
1: 네.
0: 여기 이런 해프닝도 있었고요. 훗날에 이제 영화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안성기 박중훈 주연이었었죠. 빗속 격투씬에서 또 이 비지스의 홀리데이가 흐르기도 했고 바로 또 지강헌 인질극을 다룬 픽션 영화 홀리데이에도 이 곡이 삽입이 됐습니다.
1: 네. 비지스의 홀리데이 듣고 올게요.

0: 네, 비지스의 헐리데이 듣고 왔습니다. 비지스라는 그룹 이름에도 좀 재밌는 얘기가 있다고요.
1: 네, 비지스. 이분들이 이제 B와 G에 얽힌
0: 네.
1: 얘기인데요. 이게 잠깐 말씀드렸듯이 호주에서 이제 지역 밴드로 활동하던 시절에
0: 네.
1: 자동차 경주장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 비지스라는 이름을 짓게
0: 아,
1: 되는데,
0: 네.
1: 이게 세 명의 이름이 여기 얽혀 있어요. 당시 자동차 경주 프로모터이자 본인이 또 경주 선수이기도 했었던 빌 구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 비지스 형제들을 이 경주에 쉬는 시간에
0: 네.
1: 노래를 하게 세워준 사람이고,
0: 네.
1: 여기에 이제 경주장 쪽에 소개를 해준 라디오 진행자가 있어요. 이빌 게이츠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0: 네.
1: 이제 훗날 그 IT 그분하고는 좀 다른 분이고,
0: 같은 사람이라고 하죠.
1: 예.
0: 깜짝 놀랐는데.
1: 그러니까요. 이름만 좀 같은 사람이고.
0: 네.
1: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바로 깁 삼형제 중에 맏형 베리 깁. 이세 분의 공통점이 이름은 B자로 시작하고 성은 G자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빌 굿, 빌 게이츠, 베리 깁. 그래서 이제 이것도 운명이다라고 해서 B하고 G를 따서 비지스란 이름 짓게 되는 거죠.
0: 그만큼 고

0: 고마웠던 사람들이기도 한가 보네요.
1: 그렇죠. 네. 뭐 초기 어떻게 보면 커리어를 좀 만들어준 사람들이니까요.
0: 네.
1: 이 비지스, 뭐 아까 비틀스 얘기도 잠깐 했습니다만 이 1960년대 같은 경우에는
0: 네.
1: 이 무슨 스 너무 많습니다. 뭐 비틀스, 터틀스, 킹크스, 도어스, 네. 뭐 애니멀스, 버즈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비지스도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지은 이름인 것 같습니다.
0: 네, 두 번째로는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1: 이 세계적으로 디스코 열풍 정말 강력하게 불러왔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이 77년 영화 토요일 밤의 열기 이 네. 사운드 트랙의 열풍이 당시에 정말 대단했었고요. 당시에 뭐 사운드 트랙 앨범으로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밀리언셀러 기록했고 지금까지 한 4천만 장 정도 팔린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0: 네.
1: 이 비지스는 앞서 이제 홀리데이 같은 곡을 들어보시면은 이 분위기가 디스코 분위기는 전혀 아니죠.
0: 그러니까요.
1: 근데 이 77년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이 디스코 음악 그리고 베리 깁의 이 가성에 기반한 조금은 가볍고 좀 더 대중적인 이 방향으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
0: 네.
1: 이 토요일 밤의 열기에 이어서 79년 앨범 Street Spirits Having Flown까지 이제 성공 가도를 계속해서 달립니다. 이번에 준비한 곡은 바로 그 앨범담에 담겨 있는 미국 빌보드 차트 1위.
0: 네.
1: 영국 UK 차트 1위. 이거 양쪽 다 1위 하기 쉽지 않거든요.
0: 네.
1: 차지했던 곡 트레지디라는 곡이고요. 이 곡이 이제 비지스가 발표한 곡 싱글 발표한 곡 다섯 번째 연속으로 이 미국 차트 1위를 기록한 곡이에요.
0: 네.
1: 여섯 번까지 1위를 연속으로 이 기록을 하게 되고요. 이 여섯 개 싱글을 연속으로 한 아티스트가 1위에 올려놓는 기록.
0: 네.
1: 당시로서는 정말 드물었었고 빈 크로스비, 엘비스 프레슬리, 비틀스 이후에 비지스가 네 번째로 기록을 세우게 되는 그 정도로 인기가 대단했다.
0: 대단하네요, 진짜.
1: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고 이 기록은 이제 훗날 휘트니 휴스턴이 깨게 됩니다.
0: 네, 비지스의 트레이지디 듣고 올게요.

0: 네, 비지스의 트레저디 듣고 왔습니다. 차와 음악님이 비지스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글을 계속 올려주셨는데 네. 고딩 때 비지스의 방금 들은 노래 트레저디를에 완전 빠진 적이 있습니다. 디스코의 전성시대를 여는데 한 축이었죠. 그때 리어카에서 500원 주고 카세트, 불법 카세트 초창기 샀었다 이런 문자도 주셨고 네. 근데 베리케 사망 소식에 깜짝 놀랐네요. 왜 이런 거짓뉴스를 퍼뜨렸는지 모르겠네요 하는데 진짜 이런 가짜뉴스들로 인한 폐해가 좀 있죠.
1: 네, 맞아요. 아무래도 뭐 조회수라든지 이런 걸 노린 그런 가짜뉴스 게시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도 뭐 가수 저스틴 비버 사망설도 돌았었고 그리고 배우 네. 모건 프리먼, 톰 행크스, 마이클 제이 폭스 뭐 이런 분들의 사망설이 이제 또 그런 소셜미디어 공간 통해서 네. 돌았는데 이게 또 사실이 다행히 아닌 것으로 또 밝혀졌고요. 베리깁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마이애미에서 잘 지내고 있다.
0: 네.
1: 이게 또 이분들 노래 중에 유명한 게 Stayin' Alive라는 노래가 있어서 살아있다 네. 이런 노래가 있어서
0: 네.
1: 이게 또 헤드라인으로 베리깁 잘 살아있다 이런 또 외신들이 많이 떴어요.
0: 네.
1: 최근에 베리깁 참고로 2021년에도 솔로 앨범 그린필즈라는 앨범 내가지고 영국 차트 1위, 호주 네. 차트 1위에서 노익장을 또 과시를 하기도 했고요. 미국 빌보드 앨범 차트에서도 이 앨범 15위까지 오르면서 여전히 뭐 잘 살고 있습니다.
0: 네, 이런 가짜 뉴스는 안 나와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로자님도 가성 시절보다 흉성 시절의 비지스를 더 선호하는 별난 1인이라고 소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사달라고 조르지오님 처음부터 끝까지 가성으로만 노래를 부르는 비지스 대단하네요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1: 네.
0: 정말 근데 저는 이제 음악 들으면서 아 진짜 음악의 스펙트럼이 정말 넓다 이런 그쵸. 생각이 드는데
1: 네.
0: 마지막으로 들을 곡은 또 앞서 들을 노래들은 또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1: 맞아요.
0: 네.
1: 홀리데이랑도 다르고 또 트레지디랑도 아마 달라서 이건
0: 네.
1: 또 제3의 그룹인가 할 정도로 정말 그 카멜레온 같은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데
0: 네.
1: 역시 토요일 밤의 열기에 수록돼 있었지만 발라드 곡입니다. How Deep Is Your Love라는 곡
0: 네.
1: 이고요. 정말 많은 그룹들이 리메이크를 했죠.
0: 그쵸.
1: 미국의 R&B 그룹 포트레이트의 버전으로 또 기억이 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영국 보이밴드죠. Take That 버전으로 또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한국에서도 예전에 이제 진우션이라는
0: 네.
1: 그룹이 한국어 랩 추가된 그런 또 리메이크 버전 내놔서 많은 인기를 얻었었던
0: 그때 또 요 여름 배경으로 뮤직비디오 찍었던
1: 맞아요.
0: 기억이 나요.
1: 네. 네. 정말 부르의 명곡이고 수많은 리메이크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원곡은 확실히 이 비지스다 이런
0: 네.
1: 것들을 오늘 또

0: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또 이 좀 여기서 좀 이 곡에 좀 더 인상적인 부분도 있을까요?
0: 아무래도 이 베리깁의 가성 가창 같은 것들이 트레지디 같이 빠른 곡에서도 굉장히 이거를 가성으로 뭐 잠깐 부르고 다시

0: 앞으로 몇십 년이 지나도 굉장히 인상적인 팝음악의 한 장면, 명장면으로 기록이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1: 네, 비지스의 How Deep Is Your Love 끝곡으로 들으면서 힘이 낸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지금까지 이미윤 음악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주말은 CBS 마무리하고 다음 주 토요일 6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업무가 가능한 자아실현과 성장을 위한 통로 군종병. 군종병 지원 요건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군복무와 신앙을 함께 군종병.
0: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군종병이 된 이유요?
2: 이왕 군대 가는 거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1: 신앙심을 지키면서 군복무가 가능하니까요.
3: 그래서 군종병에 지원했습니다.
1: 장병들이 저에게 의지할 때,
2: 신앙심이 더 깊어질 때,
1: 낯선 상황, 힘든 환경에서 군종장교와 함께 활동하면서
3: 저도 더 성장함을 느꼈습니다.
0: 신앙심을 지키며 군복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 윤현진 대표입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2: 경리.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2: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 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 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1: 서울 사이버 대학교.
3: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4: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5: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6: 올바른 품질.
7: 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 주영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9: 안녕하세요. 정봉균입니다.
7: 오늘 초대 손님은 연예일 자매가 특별히 노래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 개울가에 울지 한 마리 꼬물꼬물 헤엄치다 뒷다리가 쑥 앞다리가 쑥 팔딱팔딱 개구리는 네. 이 올챙이 속을 작사 작곡하신 분이십니다.
7: 네.
9: 와, 진짜 대단하신 분인데. 네. 네. 오늘 이분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7: 네.
9: 궁금하시죠?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진 대표님이십니다.
7: 어서 오세요.
9: 반갑습니다.
7: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 안녕하세요.
7: 잘 지내셨죠?
8: 네, 안녕하세요.
7: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 저작권 뭐 저작권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9: 네.
7: 진정한 저작권 효자는 바로 이런 곡입니다.
8: 아.
7: 이런 곡이 정말 스테디셀러라고 해서 자손 대대로 불려주고 동요 CD 뭐 동요 노래 나올 때마다 제일 효자 노릇 그렇지 않습니까?
8: 아닙니다.
7: 네? 저도 사실 사람들이 물어보면 아닙니다. 아니 작사 작곡을 이 올챙이 송을 만드셨는데
8: 네.
7: 이렇게 대박 날 거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8: 전혀 몰랐죠.
7: 예.
8: 저는 이제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7: 예.
8: 유치원을 오래 운영하시면서 옛날에는 유아 동요라는 장르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7: 그렇죠.
8: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0: 가 네. 이제 유치원에서 불려질 수 있는 노래를 좀 만들어 달라. 아. 그래서 제가 18살 때부터 유치원 예. 선생님들을 노래를 지도하는 그런 강사 활동을 한 거예요. 아르바이트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노래 중에 한 곡이었는데 예. 뭐 갑자기 그렇게 이제 유명해졌더라고요.
1: 아, 그 노래가 저희 기억에 일요일 일요일 밤에 그 브레인 네. 서바이벌이라고 하셨어요. 네. 거기서 네. 불려졌잖아요. 네. 그래서 네. 국민 동요가 됐어요.
2: 아, 맞아요.
1: 근데 지금 그 대표님이 네. 그 올챙이소뿐만 아니라 뮤지컬 제작자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저희 아이들 데리고 번개맨을 두 번이나 봤는데 네. 그 번개맨을 또 제작 연출하셨잖아요. 네. 아니 근데 번개맨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 속에 이렇게 기독교적인 네. 한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더라고요.
0: 그걸 알아봐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니,
1: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네. 저는 그때 보면서 사실 모르고 네. 이거 만든 분이 크리스찬일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0: 아니 제가 예. 막 목사님들도 많이 초대해서 예. 보시도록 했는데 목사님들도 눈치를 잘 못 채시더라고요. 예. 제가 어찌나 교묘하게 그걸 이렇게 넣어놨는지. 네네네. 예를 들면은 이제 번개맨은 예. 아이들을 사랑하고 정의를 구현하고 네. 아이들을 위기에서 구원하니까 누구일까요? 아.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좀 표상하도록 네. 그렇게 담았고 예. 또 이제 성부 하나님도 캐릭터로 등장하고 예. 또 항상 번개맨을 도와주는 성령 하나님은 항상 메시지마다 새로운 캐릭터로 그렇게 담으려고 했고요. 예. 또 노래 가사 같은데도 예.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는 또 아동극이라고 했지 가족 뮤지컬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없던 맞아요, 시절인데 맞아요. 예. 저는 항상 부모님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행복한 시간을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 해서 네. 가족 뮤지컬로서 부모님들도 좀 만족할 만한 그런 눈높이의 뮤지컬 만들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래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을 위해서 예를 들면 예레미야의 예. 옛적 선한 길 뭐 이런 예, 예. 게 가사를 아이들을 위한 뮤지컬인데도 그렇게 가사에 담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성경 메시지를 담으려고 뭐 나름대로 노력 많이 했습니다.
1: 아 대단하네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또 우리 대표님을 어떻게 그 뮤지컬 제작자로 세우게 되셨는지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네.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30대 이전과 이후에 네. 신앙생활에 네. 차이가 있었다라고 네. 이제 구분을 지셨는데 그 네. 이전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0: 저는 참 자격도 없는데 감사하게도 4대째 믿는 집에 태어났고 예. 또 10살 때 제가 악보도 아직 다 모르는 때에 예. 교회에서 일방적으로 그날 반주자 선생님이 안 나오셔서 예. 집에 피아노 있는 사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예. 저희는 집이 유치원을 하니까 피아노가 있잖아요. 예. 손 들었더니 그냥 네가 피아노 쳐 이래가지고 예. 10살 때부터 교회 반주를 쭉
1: 10살 때부터
0: 했어요.
3: 초등학생 아니었어요?
0: 예, 악보도 못 보는데 예.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부끄럽게도 성경책을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는 예. 그런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30대까지 했어요. 예. 교회 반주를 맡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또 보수적인 그 신앙 색깔이었기 때문에 예. 주일 성수 안 하면 정말 벌받아 죽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대학을 졸업하는데 저는 언론사에서 일을 하고 싶었는데 항상 예. 필기 시험이 그 당시만 해도 주일날인 거예요.
1: 아, 입사 시험이?
0: 예, 교회 반주냐 입사 시험이냐 해서 망설이지도 않고 저는 교회 반주를 택할 정도로 그 당시에는 좀 그렇게 좀 보수적이고 그런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예. 중요한 것은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다. 그런 좀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30대 초반까지 했었죠. 제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저에게 이제 깨달음을 주셨는데 당시에는 저는 하나님의 음성 이런 것도 몰랐기 때문에 네. 음성이라고 생각도 못했고 내면의 음성 이런 건 몰랐고 그냥 그 당시 제가 느낄 때는 그냥 텔레파시 같은 거다 이렇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그 경험 이전에 전혀 알지도 못했던 것을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알게 됐으니까 텔레파시라고 제가 표현하는 그런 어떤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궁금해하던 그 질문 너무 궁금해서 제 청년 시절을 다 거기에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온갖 철학책들을 다 찾아보고 도대체 사랑이 뭐길래 그 답을 찾기 위해서 결국 찾지 못하고 나 살기 바쁘다고 아이 낳고 하면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그 질문 사랑이 뭐길래 에 대한 답부터 시작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오셔서 바로 저에게 하신 말씀은

0: 제가 미국에 있어서 그랬는지 그 시작은 영어로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everything started from his love. 이 모든 우주 만물이 그분의
1: 맞아요.
0: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 예.
0: 그리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오늘 너에게 왔고 그리고 너로부터 이 세상이 흘러가기를 원한다. 시간으로 보면은 5분이 채 안 되는 시간이었어요. 예. 저는 그 시간이 영원이라고 느껴졌지만 왜 5분인 줄 아냐면 이제 곧 아이들을 학교에 데리러 가야 될 시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신경 쓰고 있어서 그리고 제 눈앞에는 우주가 시작될 때의 그 모습이 펼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별들이 그러니까 행성이죠. 별들이 가득한 우주에서 그냥 우주 자체가 존재하기 시작한 그냥 이유, 목적 뭐 철학가들도 신학가들도 많은 이론을 내세우지만 그냥 제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은 이유는 너무 심플했어요. 그냥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냥 이 우주가 존재하게 되었고 나라는 존재도 그분의 사랑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고 그냥 그걸 알려주셨어요. 그걸 알려주셨고 그때로부터 이제 사람 몸 안에 이렇게 눈물이 많이 있을 수 있구나를 생각한 게 그때로부터 눈물이 시작돼서 예. 21일 동안 눈물이 안 그치더라고요.
1: 매일 울었어요?
0: 네.
1: 그 말씀 때문에?
0: 그냥 그 경험, 그 경험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당시에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한 학기만 하면은 졸업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네. 하루 종일 눈물이 나니까 아침에 눈 뜨면 울면서 시작하고 밥 먹으면서 울고 아이들 데려다주면서 울고 예, 잠자면서 울고 이러니까 바깥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상 생활을 예, 예. 그래서 아예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고 예. 그리고 21일 동안 그냥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 시간 그리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교만하게 짝이 없어서 무슨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야. 구약을 봐. 하나님은 전쟁하는 하나님이고 성경이나 보면서 그런 얘기했으면 좀 그럴 텐데 성경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교만하게 떠들었던 게 너무 후회스럽고 너무 죄송하고 하나님이 저를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예배를 섬기는 특권을 주셨는데 내가 그걸 박차고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 시간이 너무너무 죄송해서 그냥 네, 21일 동안 회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21일 동안 그동안 한 번도 안 읽었던 성경책을 한번 쭉 읽게 됐죠.
1: 그렇게 엄청 울면서 3주를 보내실 정도였으면 이제 기도도 많이 했겠네요. 눈물로 회개 기도도 많이 하시고
0: 그 다음 날 새벽에 저는 제가 이제 100년이 더 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다 오래되셨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선생님들이 저한테 야, 나 이렇게 교편생을 오래 해도 너처럼 잠 많은 애는 처음 뵀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아침잠도 많고 잠이 많던 저인데 네. 하나님 찾아오시고 나서 그 다음 날 새벽에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뉴저지 초대교회라고 예, 예. 지금 이제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1: 예,
0: 네, 예, 예. 거기로 저희 집에 제일 가까워서 거길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1: 예.
0: 그냥 거기서 새벽 예배하다가 뭐 방언 받고 새벽 예배하다가 뭐 이렇게 그게 지금 이제 거의 뭐 20년 가까이 계속 시간이 흐른 거죠.
1: 그럼 해외 선교 갔을 때도 매일 새벽기도 하시고요?
0: 어느 날 처음으로 이제 선교를 가게 된 거예요. 예. 아프가니스탄 선교를 가게 됐는데 선교지를 떠나면서 저의 가장 큰 걱정은 뭐 아프가니스탄이 위험하니까 보통 이제 그런
1: 위험하죠.
0: 예 저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여기 떠나 있는 동안 이 새벽 예배 반주는 어떡하지? 이게 걱정인 거예요.
1: 네네.
0: 그래서 선교지에서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도 제가 딱 선교지에서 돌아가는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새벽 예배 반주할 수 있게 모든 여건이 맞을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가 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마침 또 돌아간 날 비행기가 연착을 해가지고 새벽 1시에 들어갔어요. 어디 가서 기름도 못 넣어요. 5시에 나가야 되는데 일단은 그럼 하나님 나 고속도로까지만 어떻게 가게 해주세요. 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 여기서. 근데 네. 있는

0: 있던 팩트니까 얘기할게. 이상하면 편집해 주세요.
1: 아, 네. 이재민은 얘기.
2: 웬만한 건 다. 네.
0: 그래요? 차를 운전해서 가는데 네. 엠프티로부터 시작했잖아요. 네. 이 화살표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면 일단 나를 의심하더라고요.
1: 그렇죠, 그렇죠.
3: 내 눈이 잘못됐나?
0: 일단 제가 그렇게 선교지에서도 기도 제목이 첫 번째가 그거였는데 그 다음날 새벽 예배 가는 거 기름도 없이 왔으니까 무사히 갈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가 기도 제목이었는데 네. 막상 내 눈앞에서 기름이 점점 늘어나는 기적을 보니까 나를 의심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잘못 보고 갔나?
1: 그렇죠.
0: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제가 워낙 과학을 못하니까 아, 여름에는 날씨가 더우면 기름이 팽창하나? 뭐 이런 생각.
1: 네, 그럴 수 있죠.
0: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점점 늘어나서 숫자가 79까지 가는 거예요. 79까지 가려면 적어도 10불 이상 돈을 넣어야 되는 기름이에요.
1: 그래서 79까지 쭉 늘었다고요?
0: 79 9, 숫자가 79 한 200 정도 가야 200마일인데 예. 79마일까지 30마일 이하였잖아요. 얼마였는지 모르죠. 5였을 수도 있고 10여 근데 70 교회에 도착하니까 79인 거예요. 그래서
2: 오병 이름인가요? 오병
4: 이름. 이게 말이 되나?
3: 오병 이름
0: 네.
3: 근데 제 눈앞에 이게 보이다니까.
0: 제가 그 경험으로 알게 된 거는 이렇게 하나님이 아유 무슨 새벽 예배 반주 뭐 저 없다고 뭐 새벽 예배 못 하는 것도 네. 아니고 그렇지만 네. 저는 그걸 소중히 여겼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걸 맡겨주신 게 너무 감사했고 예. 그냥 저에게 주셨던 그 작은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걸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보셨던 거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갔어요. 교회에 예, 예, 도착했어요. 예. 근데 또 우리 하나님은 한 번 뭘 주시면은 이렇게 조그맣게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1: 또 뭐가 있었어요?
0: 그래서 도착해서 제가 교회 앞에 딱 내리고 나서 예. 알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을게요. 이제 믿을게요. 예.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들어갔어요. 당시에는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를 하시는 동안 제가 반주를 그걸 예. 돕는 역할이니까 예. 기도 담임 목사님 기도 다 마치시고 성도들도 다 기도하고 나면 그제서야 저는 이제 기도할 시간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날도 모든 분들이 다 떠나시고 제가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 얘기도 또 해도 돼요?
3: 너무너무 듣고 싶어요.
1: 그거로 나오신 거예요. 이 재밌는 걸 왜 안 하시는 거예요?
0: 왜냐하면 또 뭐 이렇게 교단이나 네. 이런 여러 다른 또 생각들을 갖고 계시니까.
1: 아니 그거 알아서 각자 잘 판단하는 것이
0: 저는 근데, 있는 그대로 네, 말씀하실 테니까
1: 그냥 하셔야죠, 네.
0: 편집하시려면 해주세요.
1: 아니, 네. 이 종을 왜 자꾸 잘라놓으세요?
0: 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러 갔을 때 네.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온 산이 진동하였더라 하잖아요. 네. 백성들이 너무 진동하니까 두렵고 떨려서 모세한테 당신이 혼자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러잖아요. 네. 저는 그게 그냥 문학적인 표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실제더라고요. 그날 네. 제가 모두 떠난 교회에서 남아서 기도를 하는데 네. 정말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다 진동을 하는 것 같은 그때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의 경험으로는 아 이러다가 공중부양이 되는 거구나가 느껴질 정도로 세포 하나하나가 다 너무 강하게 진동을 하니까 무게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제 몸이 그래서 정말 너무 두려웠어요. 너무 몸이 진동이 되니까 그래서 아 이러다 사람이 죽을 수 있다 그런 걸 경험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이제 말하자면 성령을 체험을 한 거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로 강했냐면 그 교회는 이제 미국 교회는 나무로 지으니까 근데 저의 이 떨림으로 인해서 그 장의자들 나무들이 다 덜덜 떨이고 교회가 근데 그게 일주일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른 분들도 그 진동을 느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또 가면 장의자들이 덜덜 떨리고 창문이 떨리고 자동차 운전대를 잡으면 자동차가 덜덜 떨리고 그래서 그렇게 강력한 이제 제가 진동이라고 표현하는 그 경험이 일주일이 갔는데 제가 일주일 뒤에 무엇이 남았는가를 돌아보니까 제 안에 제 안에 예수가 남더라고요. 예. 저는 성령이 어떤 현상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0: 성령이 지나간 자리에 무엇이 남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그 경험으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전에는 그냥 뭐 삼위일체 하나님의 예수님 정도로 알았다면, 그냥 그 경험 이후에는 그냥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가 그냥 제 안에 이렇게 새겨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사는 것도 다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거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고, 그냥 그게 뭐 신학으로 배워서 이론으로 배워서가 아니라 그냥 제 안에 이렇게 새겨진 것 같아요.
1: 아, 큰 은혜를 경험하셨네요. 네.
2: 와, 이게 저는 듣고도 안 믿길 정도거든요, 사실. 왜냐면 누군가가 다 느꼈으면 아마 그 당시 미국의 지진으로 아마 뉴스에 나지 않았을까, 일주일 정도면. 아니, 근데 진짜 믿기지 않는 은혜를 많이 경험하셨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신앙적인 태도나 아니면 가치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0: 네, 일단 뭐 가장 큰 변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 많던 제가 새벽 예배 드리게 된 게 가장 큰 변화고요. 그 전에는 제가 좀 사람을 많이 좋아했어가지고 제가 어디를 가도 좀 부회장 하는 스타일이에요.
2: 아, 리더, 그래서 리더. 아니,
0: 그 부회장, 사람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네네. 근데 전화, 제 핸드폰에 전화번호가 3천 개가 있으니까. 근데 그게 끊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약간 이제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잖아요. 그냥 결국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게 너무 죄송한 거잖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여생은 1분 1초라도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는 갈망이 제 안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누구한테 전화를 할래도, 하나님, 이 사람하고 전화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 사람 만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습관이 생기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저를 떠나가더라고요.
2: 근데 그렇게 되면 사소한 것도 아까 물어보신다 그래서 궁금한 게 갑자기 생긴 게, 저희 새롭게 왔어도 사소하다면 사소할 수 있을 텐데, 새롭게 와서도 나간다니까 이렇게 또 뭐라고
1: 하는 게 기도.
0: 당연히 하죠. 이건 너무 중요한 거니까요. 일단 저는 제가 이렇게 이 앞서서 나오신 분들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인데, 제가 정말 누를 끼칠까 봐 정말 안 나오고 싶었고, 하나님께 묻는데 하나님이 나가라 하시니까 그 다음에 겁이 덜컥 나죠. 그래서 하나님, 그럼 나가면 제가 어떤 모습으로 무슨 얘기를 해야 되고, 일단 저는 어떤 것까지 묻냐면 무슨 옷 입고 나가야 돼요? 어떤 컨셉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1: 스카프 둘러 그러던가.
0: 스카프는 제 뜻이고. 좀 재밌는 걸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저는 안경을 평소에 안 쓰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의 안경 낀 모습이 이렇게 기도 중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안경 끼면 못생겼는데.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3일 동안, 왜냐하면 처음은 제 생각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기도를 세 번을 해요. 세 번을 했는데 3일 내내 그냥 안경 낀 모습 보여주셔서 안경을 마련해서 나왔는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1: 원래는 안 끼시는데?
0: 네.
1: 잠깐 벗고 하시다가 이따 끝날 때 쓸까요?
0: 네?
1: 어떻게?
0: 예?
1: 예. 와. 정말.
0: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썼어요. 뭐 이런 거예요. 그냥 저의 소소한 거. 이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닌데, 그냥 제가 그래도 오랫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터득한 저만의 방법.
1: 하나님이 다 이렇게 스타일링을 해주시고. 하늘색의 스카프만 본인이 결정하세요.
0: 이거 제가 그냥 오늘 추워서 하고 왔어요.
1: 하나님, 이거 괜찮겠어요?
3: 근데 되게 지적으로 보이세요.
0: 그러니까
2: 주님의 스타일리스트네요.
1: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시시콜콜한 것까지 하나님께 다 엿주고 기도로 응답을 받고 움직이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0: 그러려고 노력해.
1: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그렇다면 미국에서 이제 그 미국을 가실 때 그 유아 음악 교육 이제 박사 과정을 위해서 가셨는데,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이런 뜨거운 임재를 체험하고 나서는 본인의 이제 박사 과정도 있지만 방향이 좀 달라졌을 것
0: 졸업을
1: 같아요.
0: 졸업을 못했잖아요.
1: 못했어요.
0: 졸업을 아예 마지막 학기를 못했고.
1: 못했어요.
0: 원래 이제 EDM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박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아예 그냥 못했고. 근데 참 재밌는 게, 제가 뉴욕을 갔잖아요. 뉴욕은 브로드웨이가 있잖아요.
2: 그죠.
0: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이제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막 다닌 거죠. 저는 사실 한국에서는 뮤지컬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뮤지컬을 보는데, 당시에 세계를 이제 휩쓸었던 어떤

0: 콘텐츠에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두 가지의 공통점이 이제 하나는 해리포터였고 아. 또 하나는 뮤지컬에서 어떤 모 뮤지컬인데 둘의 특징이 마법에 관한 거예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마술은 가증하다고 하시는 예,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저도 모르게 막 네. 그 거룩한 분노가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 왜 도대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저 마법의 얘기는 온 세상의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네. 하나님의 컨텐츠로는 이렇게 사로잡을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쌓았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이렇게 뮤지컬을 할 거라고는 정말 1%도 생각 와. 못했죠. 네, 그런데 네. 귀국을 해서는 제가 대학로에 이미 30대 중반인데 네. 대학로에 있는 뮤지컬 작가반을 제가 등록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 나이에
1: 진짜 푹 빠지셨네.
0: 예. 모르겠어요 정말. 갔더니 제가 당연히 제일 나이가 많죠. 예. 거기 있는 그 작가 지망생들은 다 20대고 예. 저를 그냥 원장님 원장님 이렇게 부르면서 그냥 취미로 온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예. 하고 있었고요. 그 작가반은 6개월 동안 한 작품을 써서 예. 완성하는 게 목표인 거였는데 예. 그 당시에 이제 조선일보에서 어떤 그 공모를 하는 희곡상이 있었어요. 예, 예. 다들 목표는 거기를 이제 출품을 목표로 예, 지원의 의의를 두고 예. 그렇게 하는 거였는데 예, 예. 저도 이제 작품을 썼어요. 예. 그때는 로마서 8장에 사랑의 빛 이외에는 빚지지 말라. 이거를 제가 로맨틱 코미디로 풀어가지고 예, 빚을 줘야지만 먹고 사는 예. 남자 주인공과 예. 빚지고는 절대 못 사는 여자 주인공 사이에 예. 이제 러브 스토리를 그렇게 좀 풀어서 썼고요. 예, 예. 그걸 출품을 했는데 덜컥 당선작 없는 당선작 없다는 건 상금을 받을 수 없는 그 지원자 중엔 점수가 제일 높은 그렇게 된 거예요.
2: 1등이잖아요.
0: 그렇죠. 네. 말하자면 1등인 거죠.
2: 1등이면 당선작 아니에요?
0: 근데
2: 돈 주기 싫으니까 그냥 이것도
3: 아니고
0: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네. 그 이제 그 상금을 이제 그 후원하는 네. 그 단체는 네. 어떤 절 안에 있는 단체였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게 상금을 받았으면 네. 저작권이 5년 동안 그 업체에 있어서 예. 아마도 그랬으면은 저의 작품은 뭐 성경 말씀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아주신 게 아닌가 생각해요.
2: 그것도 묘한 일이네요.
3: 특이하다.
0: 그랬고
2: 그러니까 스폰서 회사가 불교 그런 거인 거잖아요.
1: 중간중간에
2: 당선작은 기독교 당선작이고
0: 당선은 안 됐고
1: 점수는 제일 높았어요.
0: 그래서
2: 1등은 1등인데
0: 그래서
1: 거기서도 주기가 좀 애매하지 않을까요?
2: 점수 제일 높은
0: 네. 너무 재밌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너무 올리고 싶잖아요. 네. 너무 올리고 싶어서 네. 제가 좀 이렇게 무식하면 용감한 스타일이어가지고 극장을 막 알아보니까 네. 국립극장에 이제 딱 일주일이 비어 있더라고요. 아, 네. 거기를 지원하려면 대관 신청을 하려면 법인이어야 된대요. 네. 네. 저는 법인이고 뭐 아무것도 모를 네. 텐데 네. 그래서 그날 그 얘기 듣고 그냥 법인 세워가지고 그래서 회사가 시작된 거예요. 원대한 꿈을 품고 한 게 아니고
1: 네. 그냥 일주일 그냥 하고 싶어서
0: 그냥 그거 하고 싶어.
2: 그래서 그거 올렸어요?
0: 올렸어요.
2: 제목이 뭐였어요?
0: 그때 웨딩 앤 캐시라고
2: 웨딩 앤 캐시 뭐
0: 우리 유동근 선생님도 우정 출연도 해주시고 그래서 그냥 트라이아웃 공연으로 예. 그때 이제 잠깐 올라갔고요. 예, 예.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고난길이 시작된 거죠. 뮤지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 그냥 일단 시작했으니까 회사를 꾸려가야 되잖아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교육 방송에서 번개면 제작해달라고 의뢰가 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회사가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네. 제가 뭐 유아교육도 해보려고 그랬다가 또 뭐 언론사도 가고 싶었다가 그랬지만 그냥 하나님은 일방적인 주권으로 저를 어릴 때부터 그냥 이 분야에서 예, 할 수 있도록 작지만 달란트도 주셨고 뭐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더 이상은 왜 저예요? 라는 질문은 하지 않고 네.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냥 그게 바로 부르심의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2: 그래서 준비한 작품이 이번에 무대 네. 올렸는데 그러니까 룻 얘기죠.
0: 네, 룻기. 예.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사랑 얘기로 점철된 책이 저는 룻기로 룻기. 읽혀지더라고요. 네. 일단 나오미 유대인 나오미가 이방 여인 룻을 사랑하는 사랑 얘기 네. 또 보아스가 유대인 보아스가 또 이방 여인 룻을 사랑하는 얘기 그래서 결국 그 사랑의 결실로 예수님의 조상인 다윗이 태어나는 얘기 네. 그래서 첫 번째 룻기를

0: 선택하게 되었고요. 예. 두 번째는 하나님 저를 찾아오시고 나서 바로 저를 이제 선교로 보내셨는데 예. 저는 특별히 이스라엘 선교에 헌신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CWMI라고 크리스천 월드 미션 포 이스라엘이라는 단체를 섬기고 있는데 예. 이스라엘 선교에서 룩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제 에베소서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담이 허물어지고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게 교회의 완성이라고 할 때 예. 구약에서 이미 그 한 세 사람을 이룬 메시지가 룻기더라고요. 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결혼을 통해서 네. 그래서 그 룻기가 굉장히 중요해서 네. 또 믿지 않는 첫 번째 저희의 관객은 세상에 성경을 모르는 분들이에요. 네. 그분들한테 그냥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예. 룻기를 많이 각색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냥 로맨틱 코미디로 보일 수 있도록 예. 그분들한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교회에 계신 크리스천 분들께는 이 한 세 사람을 이루는 이 메시지의 중요성을 전하고 싶어서 예. 이 룻기를 이제 루스, 영어 이름으로 루스라서 그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1: 대표님, 우리 어린 시절에 네. 는 학교에서 다 같이 단체로 네. 뭐 배너 같은 영화 네. 단체로 봤던 거 기억하시죠? 네. 그 교회에서 단체로 극장 가서 쉽게 봤어요, 네. 그죠? 네. 우리 어린 시절에 그런 영화 콘텐츠들이 꽤 많았어요. 네. 그리고 뭐 몇십 년 전이지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든가 네. 네. 이런 크리스찬 콘텐츠들이 참 세상에 많이 공개가 됐는데 어느 순간 단절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저 미주 땅에서도 미국 땅에서도 종교 차별이라는 이유로 네. 특정 종교에 대한 네. 뭐 그 작품을 네. 만들지도 네. 않고. 네. 크리스마스란 단어도 사용하지 않고 네. 이렇게 돼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 바통을 그 영화를 좋은 컨텐츠를 만들고 문화를 만드는 바통을 이제 한국이란 땅으로 넘겨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더 이상 미국에서 만들지 네. 않는 네. 그런 힘을 가진 네. 선한 영향력을 네. 만드는 컨텐츠를 우리가 그래서 지금 뭐 여러 문화 강국이 된 것 아니겠어요? 네. 지도를 펴보면 정말 코딱지만한 네. 나라에서 네. 이 많은 문화 컨텐츠를 네. 만드는 강국을 만드신 이유는 바로 그 바통을 한국의 땅에 심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감사해요. 문화 컨텐츠를 만드는 주인공들이 하나님 사역 네. 또 하나님을 드러내고 네.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네. 그런 문화 컨텐츠들을 많이 만들어서 전 세계에 이제 뿌리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 선봉에 서신 대표님으로서 앞으로 앞장서 주시고 루스뿐만 아니라 그 앞으로 2, 3, 4 수많은 작품들을 무대에 올리셔서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콘텐츠 제작자로 모두 속시기를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제가 네. 정말 똑같은 걸 이번에 절감을 한 게요. 네네. 그런 시대가 지금은 아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콘텐츠로 예. 뮤지컬을 했다고 하니까 예. 세상은 세상대로 성경을 무시하고 네네. 또 교회는 교회대로 또 성경이 뭐가 그렇게 재밌을까? 네네. 이런 그래서 네. 제가 굉장히 시대가 변했구나라는 그래요. 걸 이번에 절감하게 됐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이 문화사역은 같이 동역해서 그럼요. 정말 그냥 하나님의 스토리 자체가 얼마나 정말 익사이팅하고 예. 정말 흥미진진 하고 재밌고 사랑이 넘치고 행복을 주는 건데 그럼요. 그 가치를 좀 많은 분들이 널리 좀 전했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더라고요.
1: 그럼요. 역사가 영어로 히스토리 아니겠어요? 그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입니다. 네. 그 역사를 담아내는 작품을 앞으로 많이 올려주세요. 오늘 나오셔서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이 프로그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협찬입니다.
3: CBS의 대표 신앙 간증 프로그램 새롭게 하소서를 마칩니다.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

0: 환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하늘 아버지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비추어 주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상이 주어지겠습니까? 여러분이 가까운 이웃들과만 인사하고 지낸다면 남들보다 나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마태가 쓴 복음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장병의 시간. 국방부 군종정책과에서 보내드리는 장병의 시간. 오늘은 제16기계화 보병여단 청운불멸교회 서신원 군종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 장병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45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으로 요셉,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다 라는 제목의 설교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총 몇 명인지 아시나요? 대한성서공회에 따르면 이름을 가진 사람만 총 1888명이 성경에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쩌면 오늘 성경 이야기의 주인공인 요셉을 떠올린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겁없이 설치던 철부지 소년이 한 나라의 총리로 성장하는 이야기는 그 자체로 흥미로울 뿐 아니라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기에도 충분하죠. 아마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그 주인공인 요셉에 대해 많은 사랑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요셉 이야기는 단순한 성장 드라마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주제로 요셉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순서로 하나님은 어떻게 요셉을 총리로 만드셨는지, 그리고 왜 요셉을 총리로 만드셨는지 생각해 보면서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 합니다. 먼저 어떻게입니다. 지난주 요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은 파라오에게 무언가 잘못한 사람들이 오는 일종의 정치사범 수용소였습니다. 요셉이 섬기던 보디발은 파라오의 호위대장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반역자들을 수감하는 감옥도 관리했을 테고 그 감옥에 요셉을 집어넣었겠구나 라는 유추를 해볼 수가 있죠.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있던 감옥에 파라오가 먹는 빵과 술을 관리하던 신하 두 명이 갇히게 됩니다. 줄여서 빵신하와 술신하로 부를게요. 그리고 두 신하는 각각 비슷한 꿈을 꿨는데 이게 어찌나 난해한지 하루 종일 끙끙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40장 8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의 해석대로라면 술신하는 3일 뒤에 감옥에서 풀려나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되겠지만 빵신하는 죽임당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술신하에게 만약 자기가 해석해 준 대로 술신하가 풀려나거든 요셉이 풀려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죠. 얼마 뒤 요셉이 말한 대로 술신하는 풀려나고 빵신하는 사형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됐을까요? 술신하에게 부탁한 대로 요셉은 감옥에서 풀려났을까요? 놀랍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인고 하니 술신아가 요셉의 부탁을 까먹어버렸거든요. 그렇게 요셉은 감옥에서 더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로부터 2년 뒤, 이번에는 파라오가 꿈을 꿨고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 난감해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술신아는 2년 전 자신의 꿈을 해석해준 죄수 한 명을 떠올렸고 파라오는 당장 그 죄수 요셉을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감옥에서 빠져나온 요셉을 향해서 파라오가 질문했죠. 네가 나의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그러자 요셉은 대답합니다. 창세기 41장 16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요셉의 해석은 이랬습니다. 앞으로 7년 동안은 엄청난 풍년이 있겠지만 그 이후 최악의 가뭄이 7년 동안 이어질 것이다.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곡식을 잘 모아두었다가 긴 가뭄을 버텨야 한다. 그 말을 들은 파라오는 대답했죠. 지혜로운 사람을 세우라고? 이 애굽 땅에 너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또 있겠느냐? 네가 그 일을 맡아라. 너를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겠다. 그렇게 요셉은 하루아침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이 당시 이집트는 중앙아시아계 이민족이 다스리던 힉소스 왕조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민족이 다스리던 시기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집트 사람이 아닌 요셉을 등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보다 거부감이 적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요셉 이야기의 어떻게입니다. 이집트 바깥에 살던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은 부자연스럽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이집트에 팔려오게 하셨습니다. 어린 노예가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는 것도 부자연스럽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 그곳에서 파라오의 신하들을 만남으로써 자연스럽게 파라오를 만나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던 거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요셉은 끝없이 추락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요셉을 무대 위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려보내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돋보이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발맞추는 요셉의 행보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감옥 안에서 요셉은 어땠습니까? 그는 어디에 있든지 성실하고 정직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요셉은 도리어 가족들과 함께 지내던 시절 훨씬 더 제멋대로였습니다. 그랬던 요셉이 변화한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깨달음은 요셉이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이끌었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올 때 요셉은 이렇게 말하면서 뿌리쳤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짓겠습니까? 신하들과 파라오의 꿈을 해석할 때도 요셉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실 거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처럼 자신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 앞에서 살아갈 때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말을 들을 때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 맘대로 살아도 되겠네? 어차피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테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운명론 같은 게 아닙니다. 만일 요셉이 망나니처럼 날뛰거나

모든 것을 포기한 채 구석에 쭈그리고만 있었다면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게으름에서 탁월함을 피워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불순종을 무시하면서 독선적으로 일을 해나가시는 분도 아니시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놀라운 뜻 가운데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과 발을 맞추어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동행이라고 부르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선택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바를 고민하고 기꺼이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순간을 마주할 때 인내하고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더 정직하게, 더 유능하게, 더 성실하게, 더 아름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장병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 자리에 앉히신 과정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이유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 7년 동안 곡식을 차곡차곡 잘 모아두었고 그 덕분에 긴 가뭄이 시작됐음에도 이집트는 배고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다른 나라의 곡식을 팔아서 이문을 남길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나 이집트 바깥에선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요셉의 가족들도 있었죠. 요셉의 형들은 곡식을 사기 위해 이집트에 찾아갔고 그곳에서 현장 감독을 하고 있던 요셉을 만납니다. 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절을 올렸죠. 그 모습을 본 요셉은 어린 시절 꾸었던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혼란스러워했죠. 왜 그랬겠습니까? 자기를 버린 형들에게 복수할 힘이 주어졌는데 그래도 괜찮을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미 알고 있지만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요셉은 고민할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스파이로 몰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집에 있는 막내 동생을 데려와서 도둑이라고 누명을 씌우기도 했죠. 그렇게 고민하던 끝에 결국 요셉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7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긴 것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고 또 자손을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유, 그것은 형들을 포함한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노라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총리로 만들어주신 게 아니라 온 가족을 지독한 가뭄에서 건져내기 위함이었노라고 요셉은 정체를 밝히며 고백했던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요셉을 보면서 형들 역시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쳤고 형제들은 극적으로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70명이 넘는 요셉의 가족들은 모두 이집트로 들어왔죠. 요셉 가족들은 그곳에서 점점 번

구성해 갔습니다. 그리고 약 400년 뒤 그들은 200만이 넘는 거대한 민족이 되었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이로써 그 옛날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 그 아버지 이삭에게,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민족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약속을 위해 하나님은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삼아 주셨던 거예요. 이것이 요셉 이야기의 왜입니다. 사실 요셉도 항상 궁금했을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걸까? 그러다가 자기 앞에서 절하는 형들을 보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을 쉽게 용서할 수만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형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누명을 씌우기도 했죠. 그 모습들을 보면 요셉이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했는지 흔적들이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고민 끝에 요셉이 결국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선택함으로써 그렇게 행동하는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큰 그림은 완성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도 놀랍도록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나가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겐 많은 돈이 주어질 수도 있고 유명한 이름을 가지게 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가지게 될 수도 있죠. 요셉처럼 높은 자리에 우리가 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왜 주신 걸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힘이든 이름이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사람이든 그것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닐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관과할 때 우리는 특권의식에 젖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죠. 옛날 요셉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색깔옷을 입으니까 자기만 특별한 줄 알고 형들 속을 박박 긁어대지 않았습니까? 만약 요셉이 이러한 특권의식을 벗어나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처럼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민족을 만들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나에게 주어진 복이 나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완성하긴커녕 망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분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선택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바를 고민하며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고민해야 하고 마침내 찾아낸 그 답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풍족한 재정이 주어졌습니까? 왜일까요? 여러분에게 좋은 학교, 좋은 직업이 주어졌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건강하고 강한 신체가 있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높은 계급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내 배를 불리는 데에만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혼자 천국 가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다.

0: 이상한가요? 괜찮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감옥 안에서는 죄수로 작디 작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200만 민족을 만드셨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실천하는 그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과 기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우리의 미약함을 통해 창대한 뜻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장병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장병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의지, 행실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운명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계획에 동참하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마땅히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부르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돈, 명예, 권력, 시간, 체력, 사람. 그것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우리들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자칫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특권의식, 자아도취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 손에 맡기신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작디 작은 실천을 통해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요셉은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을 뿐 아니라 그분의 계획을 온전하게 이루어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죠.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누군가의 성공 신화 정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반복될 미래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장병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1: 국방부 군종정책과에서 보내드리는 장병의 시간. 오늘은 제16기계화 보병여단 청운불멸교회 서신원 군종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장병의 시간을 마칩니다.
2: 농업이 AI를 만나 데이터로 흙을 읽고 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농업시대. 충청남도는 지금 청년 농업인의 미래를 함께 키워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교육부터 창업까지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곳,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수도 바로 충청남도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선두주자 충청남도와 함께합니다.
3: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 지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 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4: 인천을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5: IH 인천도시공사.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0: 동산. 대한 예수교 장로회 사랑의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말씀의 시간. 은혜와 감사의 주일을 뜻깊게 마무리합니다. 오정현 목사의 설교 전해드립니다.
1: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018페이지입니다. 주신 말씀 이사야 4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듣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오정현 담임 목사님께서 새로운 길 이사야 시리즈 18번째 강의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을 살리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2: 우리 모두를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천상의 예배에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젊은이들은 이 예배를 통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일을 맺는 것처럼 에버그린 상록수 신앙을 주시기를 바라고, 연세 드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내 청춘으로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 그 청청한 신앙, 푸른 감람나무의 신앙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사회자가 말씀한 대로 제가 오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제가 어떻게 전하는 말씀보다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살아있는 음성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남유다 왕국의 국가의 존재 자체가 위협을 받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말씀한 대로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습니까? 오늘 본문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내가 선택한 사람을 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붙드시는 종이 뭔가? 오늘 1절에 다시 한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랬는데 여기 하나님의 종이라는 분을 만나게 되는, 여호와의 종을 만나게 되는데 이 종은 첫째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게 그렇게 무리한 해석이 아니고 바른 해석이고, 또 예수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과거의 이스라엘이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 하고도 해석에도 큰 무리가 없고, 조금 더 들어가면 신약시대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모든 주의 권속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도 무리한 해석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가운데서도 아주 귀중한 본문이고 여호와의 종으로 묘사되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앞으로 49장, 50장, 그리고 그 유명한 52장, 53장에서 고난받는 메시아,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이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의 수많은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이런 복잡한 모든 것들이 수많은 난제들이 풀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1절에 보면 먼저 뭐라고 나오느냐,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산을 보라. 우리 한글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는데, 보라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behold, 보라. 이게 원문에도 그렇고 먼저 나오고 있어요. 이 보라라는 이 말은 그냥 적당한 것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정점이 되고 무게감을 갖고 말씀할 때 보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그런 적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는 무게감이 담겨있다 그랬어요. 우선 1절에서 요절 같은 말씀인 1절에서 우리를 택하시되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되 어떻게 하느냐, 1절에 다섯 가지가 나오는데 우선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여러분과 저희가 애를 써서 주님을 붙잡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 줄로 확신합니다. 그 붙잡힘 받아가지고 오늘 이 천상의 예배 여러분 달려 나온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하나님 우리를 기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보면 공생회를 시작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이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이 된 것이에요. 아이덴티티.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마음을 가지시고 평생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그 다 걸으셨지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아니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 마음 때문에 웬만한 고난은 그걸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셨다 그랬어요. 엘리야도 탈진했어요. 그리고 눈물의 선지 예레미야도 나중에 탈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탈진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는가? 하나님의 영으로 부음받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부음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부음받을 때에 여호와의 종은 탈진하지 않는 것이. 그리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 그랬을 때 그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표시한 내용이 뭐냐면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그러고 메사이아라고 그러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이시다. 왜? 메시아와 그리스도란 말의 뜻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 구약에 보면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을 수행하려면 기름 부음 받는 의식이 있어요. 그 기름 부음 받는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임했다는 표시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자에게는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오늘 택한 자요, 붙드는 거요, 그 다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라는 말과 함께 우리에게 확 임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깨닫고 고넬료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10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까지도 한꺼번에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뭘 마음속에 확인하는 겁니까?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부속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름 붓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메시아로 믿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수많은 연약함과 꺼져가는 것들을 처리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걸 여러분 믿을 때 무슨 마음의 확증이 드느냐면 내가 누구인가?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내 정체성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이 가졌던 경력, 여러분의 학식, 여러분들의 지식, 여러분들의 어떤 이력, 여러분들의 배경, 이것이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아니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라고 하시는가? 이 정체성을 확실히 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6절에 놀라운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에게 6절에 나 여호와가 너를 의로 불렀은즉 내가 너의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겠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는 앞으로 너는 눈먼 자들의 7절에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감옥에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참 지금 다 설명을 제가 시간 다 못합니다만은 이 내용들이 뭘 포함하고 있냐면 1절 뒤에 보면 이제 영어로 하다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눈먼 자들이 밝아지고 감옥에서 갇힌 자들이 해방되는 이 모든 것들이 뭐라고 표현되는가 하면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 즉 그가 이방에 뭐예요? 정의를 베풀리라. 6절 7절 얘기한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할 부분이 뭐냐면 정의를 베풀리라. 이 정의란 말이 1절에서도 정의를 베풀리라, 3절에서도 정의로 시행할 것이다, 42장 4절에도 계속해서 세상에 정의를 세우시겠다. 그러면 정의가 무엇인가? 이 정의는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 정의 혹은 법적 정의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정의는 미시파트라는 이 히브리어는 뭐냐면 우주적 정의, 우주적 정의, 참된 진리를 통한 정의,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수준의 공정함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전체의 정의. 이 정의는 기름 부음 받은 종 예수님을 통해 온 인류가 새롭게 되는 것이 정의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정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그러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소위 창조 질서를 통하여 올바른 정의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예수님이 정의이고 복음이 정의이고 복음이 정의라 말하는 최고의 정의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난 십자가가 가장 강력한 정의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갇혀져 있기 우리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의 영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졌기 때문에 여러분 최고의 정의는 다시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만났는데 그 십자가에서 만난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 복음이 최고의 정의인 줄 믿으셔야 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법이 뭐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불법이 뭐냐? 여러분 불법의 성함, 불법이 불의예요. 정의의 반대말이에요.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 다음 보세요. 이 천국 복음이, 천국 정의와 천국의 진리가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제 끝을. 참된 정의는 뭐냐? 참된 정의는 불법이 이래 하나님의 잘못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천국 복음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난 이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펼쳐진 그 장소가 정의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정의의 실천 방법은 참 독특해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는다. 아주 독특한 온유한 방법이에요. 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3절을 또박또박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진짜 정의가 뭐냐? 그는 온유하시고 2절에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외

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않아요. 막 대마하고 막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고 꺼져간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데 그게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시는 것인데 온유한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죠. 이것은 세상 제국의 어떤 왕들과는 다른 방식이에요. 그 온유한 모습 속에 강력한 사자의 포효가 들어있어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 뭐라 온유하신 분이지만 그 속에 유다의 사자이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부드럽게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은 강력한 포효요 날카로운 화살 같아서 사람들의 마음에 팍팍 꽂히는 것이에요. 부드럽고 조용하게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오죽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처음 제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말씀이 제가 어떻게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환부를 처리하고 또 모든 약한 부분들을 찔러 쪼개고 그리고 이 말씀이 팍팍 여러분들에게 와 닿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의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의 정의의 방식이 아니라 마이클 샌달이 뭐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얘기했어요. 뭐 공정한 선택을 해야 되고 뭐 자유 뭐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책을 다 읽었는데 제가 문해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읽어보니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 왜냐하면 진짜 정의가 없기 때문에 복음적 정의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진짜 정의, 특별히 젊은이들은 진짜 정의를 확보하고 가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은 복음적 삶의 현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한 대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이것이 정의의 실행인데 주님의 종은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고 꺼져간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살리시는 분이신데 이게 정의의 현장인데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은 깨어지고 연약한 죄인들을 다 표현한다고 말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 상한 갈대를 먼저 꺾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갈대를 묵상해 보세요. 갈대는 길게 자라지만 연약하고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입니다. 갈대의 순정 이렇게 가죠. 그리고 말과 소의 짓밟히고 수레바퀴에 짓이겨지는 거예요. 강한 참나무 같은 나무가 아니에요. 연약한 풀이 비해 갈대 자체도 연약하지만 오늘 보니까 상한 갈대다. 무슨 뜻입니까? 상처 입은 갈대다. 병든 갈대이다. 손상된 갈대예요. 이 상처받은 갈대는 분명히 오늘날에는 상처받고 영혼의 고통을 겪고 시험과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이 다 포함된다고 해도 제대로 된 해석이에요. 연약하고 부서진 사람들, 죽음 직전의 사람들, 포기 직전의 사람들이 다 포함됩니다. 혹은 극렬한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 기름 부음 받은 종, 메시아는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그분은 상처 입고 마음이 무너진 연약한 죄인을 다시 싸매시고 회복시키는 능력을 가지셨어요. 그것도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또 하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 은유는 거의 타버린 앙상하게 재만 남아있는 아주 값싼 진흙 등잔에서 마지막 남은 가느다란 불빛을 내고 있는 심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뭐 등불이 꺼진다. 그러면 등불 자체가 진흙 등잔 그 뜻이 아니에요. 그게 그 마지막 가느다란 심지. 사람은요, 꺼져가는 등불처럼 어려운 상태, 상처받은 갈대처럼 참 힘든 상태를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워도 마지막 남은 심지의 불이라도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마지막 남은 연기 잿더미 되기 전에 마지막 남은 그 불빛의 그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그것이라도 있어야 인생은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을 만한 환경처럼 어려워도 그 마지막 남은 심지의 등대가 꺼지지 않아야 인생은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생은 마지막 남은 믿음과 사명의

비전에 불씨라도 남겨야 되는데 예수님은 단지 불씨와 희미한 불빛이 남았을 때조차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그 불길로 회복시키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그 불길을 살리시는지 잘 아시는 분이다. 꺼져가는 심지를 돋우시려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빛을 발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라는 말은 다시요, 상처가 많다, 등불이 꺼져간다는 말은 실망과 절망 속에 살아간다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처방하시는데 꺾지 않으시고 끄지 않으시는 것으로 처방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21세기 오늘 이 혼란스러운 현장 가운데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딸들아, 아들들아, 이 예배에 참석한 상처받은 분들아, 울지 말라.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의 삶에 이 생명의 복음을 적용하면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정의가 실천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딸아, 아들아, 울지 말라면서 붙잡고 계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마음속에 소망의 불, 사명의 심지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꺼지기 직전에 깜빡깜빡거리는 등불과 같은 분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하나님의 종 메시아는 연약하고 상처받은 죄인들을 놀랍고도 초자연적이고 지혜롭고 탐복할 정도의 온유한 능력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4절에 드디어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주목하셔야 돼요. 이거는 참된 정의의 큰 경험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 큰 그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영적으로 신실한 주의 종들,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만 그러나 우리 앞에 큰 철벽을 만나는 것처럼 그런 일이 있을 때 온갖 악함과 온갖 문제가 가득한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모습으로 나타나셨지만 결국 주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지 않은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의 정의를, 주님의 구원 역사를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약의 마태는 이 영광스러운 참된 정의 실천을 깨닫고 마태복음 12장에서 마태는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랬을 때 사복음서의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마태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다 함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다음에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아멘, 여러분 죽는 그날까지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이, 마태가 깨달은 이 진리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깨달아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바 하는 이 내용을 그대로 마태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백하고 자기 것으로 삼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이루어질까? 이 말씀 될까? 여러분 의문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마음속에 이 천상의 예배,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우리가 사모하며 달려놓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성령의 감동으로 무슨 마음을 주셔야 되냐면 이 말씀은 내 생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은 내 생에서 반드시 확증될 것이다. 이건 저의 말씀이 아니라 앞에 이사야 14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크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할렐루야,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미래의 개인의 역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는데, 이 진리를 체험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어떤 시금석이 있어요. 어떤 테스트 용지가 있어요. 어떤 체킹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가? 우리 다 믿는다고 대답하겠죠. 근데 이걸 어떻게 체험한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이 진리를 체험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포인트가 뭐냐?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

그들의 자녀들도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가? 자녀들을 향하여 너희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이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너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정의가 있는데 너희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확인하는 순간 하나님은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너희들 믿어야 된다. 그게 아빠의 아버지의 어떤 강력한 권고 정도가 아니라 자녀들의 마음속에 이것이 그대로 믿고 심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되나? 제가 성경에 나오는 구절들 가운데 정말 제가 마음에 와닿고 또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느니라. 창세기 21장에 보면 안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21장 1절에 같이 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100세요 사라가 90세인데 어떻게 되겠냐, 다 내 인생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실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하신 대로가 너무 소중하다는 것이,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처리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하나님 이제 구하옵나니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셔가지고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집집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어려울 수도 있고 부자가 자녀와 사이에도 힘든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모가 믿읍시다. 우리 집안의 상한갈 때를 주님이 꺾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 집안의 꺼져가는 등불의 상황을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리라. 그걸 믿으면서 수많은 난제들을 극복해가는 신실한 남녀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오늘 보라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5절에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에 소산을 내시고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호흡과 영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리고 오늘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남은 생에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한 갈 때와 같이 연약한 우리를 오늘 사자 같은 복음의 포효로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최고의 정의는 심판과 사랑이 십자가에서 만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시험과 고난 앞에서 부서진 갈대가 되어 인생의 응급실에서 그냥 넘어져 있지만 말고 딸아, 아들아, 울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사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사명의 불씨가 활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꺼져가는 등불 같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심정과 사명이 불붙을 때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0: 사랑의 동산. 지금까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02-3495-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동산을 마칩니다.
1: CBS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마태복음 18장 2절부터 4절 말씀이었습니다.

0: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을 찾아 음미해 보는 시간. 오늘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산위의 마을교회 김영준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1: 아멘. 성경에서 이름이 가장 많이 언급된 사람은 누굴까요? 야곱이 원래 횟수로는 뭐 사실은 약간 이 대답에 이 퀴즈는 약간 트릭이 있어요. 뭐냐면 야곱 이름으로는 세 번째가 네 번째인데 야곱이 하나님이 계명을 시켜주셨어요. 그 계명한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야곱 플러스 이스라엘 되니까 당할 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1등이에요. 근데 여러분 야곱은 실제로 이 횟수가 많이 언급될 뿐 아니라 성경에서 위상 자체가 진짜 레전드급입니다. 여러분 레전드. 저기 좀 유치한 얘기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야 누가 누구 이겼대? 누가 이겼대? 그럼 그 사람이 막 신화가 붙고 막 이게 붙어서 레전드가 돼요. 뭐 걔가 툭 치면 어디까지 날아가더라. 막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막 신화가 돼요. 근데 야곱의 닉네임, 개명한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누가 누굴 이긴 정도가 이스라엘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어마어마하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하나님의 왕국의 이름으로, 백성의 이름으로 쓰세요. 이스라엘로요. 이런 위상을 가진 존재입니다. 야곱의 하나님. 이게 그들의 아주 뿌리체험입니다. 그런데 이 보통 레전드가 이 신화가 붙어야 되는데 야곱의 삶의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조촐합니다. 조촐할 뿐 아니라 자꾸 신화를 깨뜨리고 현타, 현실 자각 타임이 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야곱의 원래 이름이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 형 발꿈치를 잡으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정한 존재입니다. 형과 끊임없이 경합하며 우열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려는 사람, 같이 있으면 기빨리는 사람이에요. 이런 경쟁적인 사람 보셨어요? 이렇게 항상 주변을 팔꿈치로 막 치면서 가는 사람도 있죠. 듣기만 해도 좀 피곤해요. 그죠? 두 번째로 또 마마보이에요 거기에다. 그래서 마마보이 엄마의 과잉보호 안에 큰 게 굉장히 보입니다. 그래서 마마보이고 방콕러입니다.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죄송합니다. 좀 알아듣기 편하게 찐따입니다. 진짜 찐따였어요. 요즘 말로 그게 동의어는 아니지만 형은 굉장히 태토남이었는데 야곱은 완전 순전한 애견남이었어요. 엄마랑 친하고. 네, 거기에다가 애견남인데 최악의 조합이 뭔지 아세요? 음산했어요. 형의 유업을 어떻게든 삥땅을 치려고 호시탐탐 노리던 사람이, 이 시도가 계속 나옵니다. 마지막에는 처음에는 협상을 하다 마지막에 어떻게 속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도 잘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뭐 이제 이스라엘이 된 이후에 막 스토리가 막 바뀌냐 그러지도 않아요. 또 그 과정 속에 뭐냐면 사업도 크게 한번 들어먹었어요. 7년짜리 프로젝트인 줄 알고 뛰어들었거든요. 근데 계약을 잘못했어. 14년짜리 프로젝트야. 이렇게 해서 완전히 그냥 집안을 들어먹는 수준의 사업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 결과, 이게 길게 얘기할 수 없죠. 아내가 둘이 됐어요, 또. 찬란해요, 그죠? 근데 아내가 둘이 됐으면 또 똑바로 하든지, 뭐 거기서 어떻게 똑바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라헬을 너무 편애해가지고 집안의 편지 풍파가 입니다. 라헬이 낳은 아이가 요셉이 있었는데, 열두 아들 중에 요셉을 너무 좋아해서 요셉만 브랜드 옷을 입히고, 나머지 아들은 다 노브랜드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상처를 줬냐면 이 나머지 아들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결의할 정도입니다. 이게 얘네들 왜 이렇게 야만적이야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게 뭐예요? 야곱이 만들어낸 놀라운 양육 환경이었어요. 또 그 딸 다말이 성폭행을 당합니다. 근데 이 오빠들이 분기팅천에서 일어나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근데 야곱은 지금 자신의 딸 다말이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것과 자기가 나서야 될 아들이 나서

0: 처리했다는 상황은 다 없고 얘들아 일을 그렇게 거칠게 처리하면 내가 위험해지잖아 라고 말하는 정말 찐따였어요. 정서적으로도 미숙하고요. 리더십도 부족하고요. 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야곱을 당신의 나라의 기초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이 야곱이랑 당신의 이야기를 써가기로 결정하셨단 말이에요. 질문은 이거예요. 왜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 성경은 굉장히 명확하게 답합니다. 왜 야곱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셨어요? 로마서 9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0: 이게 문맥에서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야곱을 택했다. 그냥 그렇게 하기로 정한 거예요. 그냥 내 야곱 정했어. 내 야곱 통해서 이야기 쓰기로 정했어. 이야기 쓰기로 정했고 내가 야곱과 함께 하기로 정했어. 내가 야곱 사랑하기로 정했어. That's it. 끝이에요. 그 이게 정했다란 말이 되게 건조하게 들리는데 이 에베소서는 뭐라고 했냐면 창세 전에 기쁘신 뜻을 따라 택하셨대요. 개혁성경이 조금 건조한 번역처럼 들리지만 조금 더 현대인의 번역으로 기쁘신 뜻대로 택하셨다는 표현을 바꾼다면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좋아하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창세 전에 야곱을 보시고 좋아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 야곱이랑 같이 갈래? 라고 정하신 거예요. 언제 정하신 거예요? 야곱이 형 발뒤꿈치를 잡기 전에 정한 겁니다. 야곱이 형한테 사기치기 전에 정한 거예요. 야곱이 막 찐따짓하고 막 사업 들어먹고 하기 전에 정한 거예요. 놀라운 건 보세요. 그 정하심이 그 모든 여정 속에 야곱의 계속되는 병살태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뮤지컬 라만차의 기사라는 뮤지컬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뮤지컬입니다. 근데 여기에 돈키호테라는 아주 그 문제 인물이 나오죠. 뭐 풍차에 막 거인이라고 달려도 싸우질 않나. 이 거리의 여인이죠. 그 사창가의 여인을 공주라고 구출하기 위해서 막 싸우질 않나. 막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그 옆에 꼭 산초가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산초, 당신은 저 노망난 노인을 왜 이렇게 따라다니고 왜 시중을 듭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산초가 노래를 불러요. 그게 이제 제목이 그냥 좋으니까요. 영어로 I like him. I really like him. 이게 제목이에요. 가사가 사막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낮이 되면 왜 해가 뜨는지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난 그가 좋아요. I really like him. 나는 정말 그가 좋아요. 이거 외에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냥 산초는 돈키호테가 좋은 거예요. I really like him. 성경의 문제적 인물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시는데 천사들이 왜 그러십니까? 천사들만 묻습니까? 성경의 모든 독자들이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대답은 하나예요. I like him. I really like him. 난 야곱이 좋아. 난 야곱이 정말 좋아. 그걸 신학적으로 택하셨다 그래요. 하나님 야곱을 택하신 거예요. 야곱을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본문에서 걸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야곱을 사랑하신 건 좋아요. 근데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에서는 미워하셨대요. 여기서 우리 생활 영어가 나오죠. 읍스. 야곱은 좋아하시고 에서는 싫어하셨대요.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버리셨대요. 야곱은 함께하기 좋아하셨고 에서는 함께하기 싫어하셨대요. 여기서 이중 예정이란 교리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이중 예정의 교리가 뭐냐면 하나님 어떤 사람은 택하셔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버려두셨다는 거예요. 저희 집안이 굉장히 독실한 집안인데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정말 기독교가 싫었습니다. 정말 싫었어요. 교회 가는 거 진짜 싫었고 교회 가는 길에 오락실에 빠져가지고 빠져서 헌금으로 오락기에 다 넣고 집에 돌아왔다가 걸리기도 하고 아무도 교회가 싫었어요. 도대체 설교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 전 이렇게 느꼈어요. 우리 집안은 전부 다 야곱의 계보예요. I like him. I like him. I really like him. 우리 가족들한테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에서의 계보인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 너무 멀리 있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에게 빛을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중 예정을 매일 경험하며 살았어요. 집안에서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나머지 4명은 다 택하셨는데 나한테 택하신 느낌. 그런데 이 본문에 대해서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인 칼 바르트가 아주 정밀한 해석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 12장까지 전체 맥락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어떤 자는 버리시고 어떤 자를 택하셨다는 이중예정의 진짜 의미는 이것이라고 풀어가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버린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정말로 버리신 것은 우리 모두를 정말로 택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거머 지우신 것은 우리를 정말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에서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요? 라고 십자가에서 외치신 것은 에서의 자리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 모두로 하여금 야곱의 자리, 원래 예수님이 있어야 했던 자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날 이렇게 좋아하십니까? You really like me.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축복하십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어찌하여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라는 자리에 두기 위해서 예수님이 거절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예정은 저와 나머지 가족, 이 이중이 아니라 김영준은 에서, 나머지 네 명은 야곱, 이게 아니고 이중 예정에 버리심은 뭐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짜 버리셨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진짜 나머지 모두를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야곱을 I like him. I really like him. 이라고 말씀하시고 창세전에 부르시고 야곱의 그 미숙하고 엉뚱하고 울퉁불퉁한 삶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택하심이 계속된 것처럼 야곱을 택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 모두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저를 택하셨다면, 야곱처럼 저를 좋아하셨다면, 창세전에 저를 택하시고 야곱처럼 저를 떠나지 않으셨다면 저는 왜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떠나신 듯한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왜 그 어두운 시간을 살아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버리시고 수많은 자를 선택하셨다면 왜 아직도 많은 이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너무나 너무나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멀게만 경험되고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 바르트가 이런 설명을 해요. 2차 대전이 벌어졌다고 합시다. 그때 한 병사가 알프스 깊은 곳의 참호, 알프스산 깊은 곳의 참호를 지키는 임무를 받았어요. 그 참호에서 그는 혼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보초를 쓰고 그리고 하루에 주변을 항상 살피고 또 순찰을 돌고 그리고 쪽잠을 자고 뽀글이 끓여 먹고 막 이러면서 그 참호를 지키는 거예요. 10년, 20년 참호를 지키는데 이미 2차 대전은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안 해줘 아무도. 그리고 누가 와서 얘기를 마침내 해줘도 전쟁은 끝났습니다. 이제 그 참호에서 나오셔도 됩니다. 이제 보초 안 서셔도 됩니다. 이제 경계를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꺼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 참호에서 계속 경계를 하고 혼자 뽀글이 끓여먹고 쪽잠 자고 살아가는 병사. 전쟁은 이미 끝났어.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는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의 참호 속에는 여전히 적군이 들이닥치고 있고 그의 참호 속에는 여전히 황폐한 역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만 버리시고 모두를 끌어안으셨는데 이걸 받아들이는 게 또 별다른 다른 과정이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 아예 듣지 못해서 그냥 그 참호 속에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들어도 야, 네 낯지 뿌락지 아니야? 나 불러내가지고 이 참호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나 불러내서 포로로 잡아가려는 거 아니야? 이걸 뭐라 그래요? 영어로 too good to believe라 그래요. 너무 좋아서 믿기 어려운 이야기. 복음을 굿뉴스라고 하잖아요. 바르트의 맥락에서는 복음은 굿뉴스가 아니에요. too good to believe예요. 너무 좋아 믿기 어려운 뉴스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지 않았다는 듯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함께 하심은 우리의 역량에 달렸다는 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세고 계시다는 듯이 그분의 정죄는 계속되고 그분의 점수 매김은 계속되고 그 점수 매김의 기초에 나를 대한다는 듯이 우리는 여전히 그 참호 속에 살아가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이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불신앙이요. 불신앙에 대해서 바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신앙이 바로 이처럼 이미 성취된 실제를 보지 못하는 눈먼 상태이며 이미 열린 감옥문 안에서 스스로 가두고 있는 기괴한 완악함이다. 인간이 격리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임한 평화의 소식을 거부하며 스스로 만든 참호 속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그것은 야곱이 어때서가 아니라 그냥 야곱을 좋아하셔서예요. 그냥 야곱을 택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했어요. 야곱을 좋아하시던 그분이 이제 우리를 좋아하세요. 야곱을 좋아하시는 그분의 좋아하심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좋아하시는 좋아하심의 그림자래요. 진통은 이거예요. 우린 야곱을 보며 그러잖아요. 왜 야곱을 밀어주시나?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진통을 보는 거예요. 왜 나를 밀어주시나? 왜 나를 사랑하시나? 왜 나를 축복하시나? 이게 안 보여요? 참호 속에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 거대한 too good to believe의 뉴스를 받아들이기엔 너무 오래 전쟁을 해왔어요. 우리의 신경계도 그 전쟁에 다 길들여져 있고 우리의 무의식도 그 전쟁에 다 적응해 있고 우리의 삶의 습관도 그 전쟁에 다 길들여져 있어서 바르트가 불신앙의 다른 이름이 태만이래요. 태만이 뭔지 아세요? 닥쳐오는 거대한 진리에 나를 맞추려는 일에 대해서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태만이래요. 여러분 지금 AI 시대가 덮쳐오잖아요. 이 AI 시대의 변화에 맞추지 않는 조직과 개인을 바르트의 맥락으로 태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AI 시대보다 더 큰 시대가 있어요. 은혜의 시대예요. 아멘? 여기에 우리를 부지런히 안 맞추면 이 얘기가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일로 들어와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우리 머리 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귀를 뚫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부지런히

이 굿뉴스에 우리를 맞춰야 돼요. 우리 습관, 우리 언어, 우리 생각, 우리 감정, 우리 신경계까지 다 맞춰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불신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기만이에요. 기만이 뭐예요? 참호수.

0: 행하고 막 항상 비호감이야 사람들 보기엔. 근데 난 널 좋아해. 필립연시가 은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은혜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다. 또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약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진짜 버리신 건요,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진짜 예수님을 저주하신 것은요, 우리를 진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축복하시는 것은요, 그분이 그렇게 뜻을 정했기 때문이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렸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우리를 덜 사랑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러면? 그러고 계신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1: 지금까지 말씀해 대한예수교장로회 산위의 마을교회 김영준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분은 가까운 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산위의 마을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좋은 제품 수출하고 싶다고요? 그럼 지페어 코리아로 고고고! 해외 바이어 만나고, 국내 MD 잡고, 기업 매출은 올리고! 대한민국 대표 K소비재 종합전시회 지페어 코리아에서 참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일찍 신청하면 참가비 할인에 사전 프로모션 우선 혜택까지! 500여개 기업이 함께하는 대규모 비즈니스 부대 지페어 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페어 코리아 고고고!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쓰레기를 수거하는 바다 환경 정화 활동이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조개 껍데기를 줍고 백사장에서 두꺼비 집을 짓던 그때보다 바다에는 뜻하지 않은 쓰레기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가는 현실입니다. 우리의 작은 습관이 수많은 쓰레기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함께 치워야 할 시간이겠죠? 보시기에 좋았던 그때로 함께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손이 필요한 거죠. 박성욱의 CCM 캠프 주일 순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시죠? CCM 캠프 박성욱입니다. 바로 오늘 5월의 마지막 날은 바다의 날로 불립니다. 이때는 특히 바다에 관한 행사가 많이 열리는데요. 해변에 방치된

박성웅의 CCM 캠프 5월의 마지막 날, 5월의 31일 주일 순서 첫 곡은요. We Love의 바다로 가자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이 바다의 날입니다. 바다에 가본 지 꽤 됐는데 바다가 그립군요. 네, 근데 그 바다의 파도 안쪽에 모래사장 저 깊은 곳에는 우리가 만들어버린 쓰레기들이 계속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바다를 이렇게 다 청소할 수는 없지만 버리는 걸 좀 줄이고 눈에 보이는 건 우리가 좀 우리 손과 발로 깨끗이 치우면 좋겠어요. 네. 그래야 우리의 바다가 더 아름답게 더 푸르게 되겠죠. 오늘도 2시간 동안 CCN 캠프 바다 같은 선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사연 신청곡 보내주세요. 실시간 문자 샵 1212 열려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CBS 레인보우 앱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서 소근소근 대화도 나누시고 비공개 버튼 누르면 진행자에게 비밀글 남길 수 있습니다. 오늘 캠프 퀴즈 있는 날이죠. 참여하는 분에게 커피 기프티콘 선물로 슝슝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광고 듣고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도의 제목들 배달합니다.

강성식의 목소리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그리고 향기로운 나무의 구주여 광풍이 일어, 두 곡의 찬송과 함께 들었습니다. 신청곡 보내신 분이 계시고 기도 제목 보내신 분도 계세요. 겨울부터 마음이 우울해서 귀차니즘에 빠져 있습니다. 예전처럼 우울해서 빠져나와 활발하게 교회 일도 하고 매사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건강 축복 주시옵소서 하시면서 주연아의 병든 몸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어떤 일로 그렇게 귀차니즘에 빠져 계실까요? 근데 이 일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일단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일단 한 발짝 뛰셔야 되고 일단 문 밖을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데 우리 몸과 마음은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두면 점점 가라앉거든요. 화이팅! 최소한 CCN 캠프 방송할 때, 방송 시작할 때 집 앞에 한 15분 정도 산책한다,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CCN 캠프가 응원해드리겠습니다. 8919번님도 기도 제목 보내주셨어요. 허리 골절로 다친 곳이 있는데 깨끗이 치료해주세요. 잘 걷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네. 아이고, 허리 골절이면 얼마나 불편하실까요? 그리고 이후에도 많이 걱정이 되시겠죠? 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옆에서 손 잡아주시고 그 허리 깨끗하게 만져주시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9920번님도 신청곡 주셨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신청합니다. 성령님의 인도와 지배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하셨습니다. 마음을 넓게 열고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면 성령님의 인도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지 않을까요? 함께 하시죠. 주연아의 병든 몸을, 이 노래는 조아문 씨의 목소리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심영진의 목소리로 같이 들을까요?

주말에 만나는 인기 코너 캠프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도 쉽고 재밌는 퀴즈로 함께 하겠습니다. 문제를 다 듣고 샵 1212로 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보내준 세 분 뽑아 커피 기프티콘 보내드립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난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요. 배 앞쪽, 그러니까 땡땡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고 합니다. 오늘의 퀴즈는 바로 이겁니다. 배 앞쪽.

행복을 뜻하는 말, 이 말에는 다른 뜻을 지닌 단어도 있지요. 낡은 물건을 뜻하는 말, 땡땡 장사. 떡에 묻히는 가루를 뜻하는 말, 콩 땡땡, 떡 땡땡. 쉽게 떠올리시면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성난 바다를 잠잠히 하기 전에 배에서 주무시던 그곳은 어디인가요? 정답 두 글자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 지금 바로 샵 1212로 정답과 신청곡, 기도 제목, 사연 같이 보내주세요. 1. 정답, 2. 신청곡, 3. 기도 제목, 사연으로 완성되는 캠프 퀴즈입니다. 여러분 참여 기다리면서 찬양 이어갑니다.

김명선의 목소리였죠. 나의 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리고 그 앞에는 이길승의 잠잠하라 함께 들었습니다. 박성호의 CCM 캠프 함께하고 계시고요. 5월의 마지막 날 주일 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무엘의 노래 이어갑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찬양 나라에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그리고 나무에는 주의 옷자락 만지며 이어 들었습니다. 1부 마치고 2부로 갈 시간이 벌써 되었네요. 야, 5월이 이제 1시간 조금 남았습니다. 1부 끝곡 잔치 공동체의 순전한 예배 들으면서 저는 2부로 갈 건데요. 여러분 레인보우 선곡표에 하트 콕콕콕 누르면서 2부에서 다시 만나시죠.

0: CBS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0: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0: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체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6: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4: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7: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8: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7: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2: 레인보우.
4: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성우의 CCM 캠프 5월의 마지막 날, 5월 31일 마지막 1시간 네,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5월의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좋은 찬양과 CCM 워십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문자 샵 1212로 참여하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CBS 레인보우 앱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고요. 게시판에서 소근소근 대화도 나누시고 비공개 버튼 꾹

누르고 진행자에게 비밀 글도 남길 수 있습니다. 오늘 캠프 퀴즈 있는 날이죠. 참여하는 분 중에 커피 큐비티콘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주간 인기곡 함께할 시간이죠. 주일에는 조이풀 채널에서 방송된 곡 중에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은 곡들 선정해서 보내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조이풀에서 어떤 곡들이 사랑을 받았나요? 보니까요. 찬송가 밴드의 줌 있는 사람 일어나, 그리고 한웅재의 때점으로 날 이미 어두니, 그리고 TP 워십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세 곡의 노래가 많은 사랑을 받은 편에 들어가 있네요. 자, 그러면 세 곡의 노래 듣고 올까요?

세 곡의 주간 인기곡 함께 들었습니다. CBS 24시간 크리스찬 음악 채널 조이포유에서 선곡된 곡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트를 많이 눌러주신 곡 중에서 제가 골라서 함께 드렸어요. 이게 뭐 순위는 아니에요. 순위는 CBS 뮤직 차트에 가시면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가요, 팝, CCM의 차트를 저희가 발표하고 있어요. 이게 뭐 PD들이 회의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요. 뭐 순수하게 애청자들이 방송에 나온 곡에 하트를 누른 곡들을 모아서 CBS 뮤직 차트로 발표하고 있어요. 얼마나 정말 민주적인 차트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레인보우 선곡표 하트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을 표시해 주시면 저희가 잘 정리해서 더 좋은 선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사연 함께 나눕니다. 7361번님 주여 이 죄인을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오, 네. 이렇게 신청곡만 짧게 보내주신 것도 감사해요. 근데 여기서 저는 이 노래가 어느 부분이 좋은지 이 노래를 누구와 함께 듣고 싶은지 적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다음에 보충해 주세요. 2712번님 저는 오늘 햄버거 쿠폰이 있어서 롯데리아에 다녀왔어요. 아 여기 맛있죠. 저희 동네에 오래 있던 곳이라서 그런지 추억이 많아요.

엄마랑 같이 앉아서 햄버거 먹던 시간이 떠오르고 퀴즈책도 전했던 기억이 나서 오랜만에 방문했는데 참 좋았어요. 엄마는 요즘 뇌경색으로 집에서 주로 계시는데 함께했던 장소에 있으니 건강하셨을 때 모습이 생각나요. 앞으로도 엄마가 좀 더 건강하게 저희 곁에 계셔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셨습니다. 눈물 나는 사연이네요. 네, 엄마랑 같이 햄버거 먹던 사연. 그 동네에 이렇게 한 그 가게가 쭉 있으면 그곳에서의 경험들이 쌓이고 추억이 쌓여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어머니 지금 좀 불편하시고 집에 계시지만 집에 가시는 길에 햄버거 하나 더 사가서 엄마 이거 엄마가 좋아하던 거 사왔어 하면서 이야기꽃도 피우면 좋겠네요. 그렇죠? 아, 그렇게 하셨겠죠? 이 시간이면 벌써 집에 들어오셨겠네. 네, 어머니 건강하시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모스튜디오의 노래 듣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말에 만나는 인기 코너 캠프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도 쉽고 재밌는 퀴즈로 함께 하겠습니다. 문제를 다 듣고 샵 1212로 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보내준 세 분 뽑아 커피 기프티콘 보내드립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난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요. 배 앞쪽, 그러니까 땡땡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고 합니다. 오늘의 퀴즈는 바로 이겁니다. 배 앞쪽을 뜻하는 말, 이 말에는 다른 뜻을 지닌 단어도 있지요. 낡은 물건을 뜻하는 말, 땡땡 장사. 떡에 묻히는 가루를 뜻하는 말, 콩 땡땡. 땡땡. 쉽게 떠올리시면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성난 바다를 잠잠히 하기 전에 배에서 주무시던 그곳은 어디인가요? 정답 두 글자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 지금 바로 샵 1212로 정답과 신청곡, 기도 제목, 사연 같이 보내주세요. 1. 정답, 2. 신청곡, 3. 기도 제목, 사연으로 완성되는 캠프 퀴즈입니다. 여러분 참여 기다리면서 찬양 이어갑니다.

나연의 거하라 함께 들었습니다. 그 앞에 들으신 곡은 주여 이 죄인이 고요경과 조수아가 함께 부른 곡이죠. 그리고 그 앞에는 오늘의 캠프 퀴즈의 힌트곡 땡땡심장 김상훈의 목소리 함께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김상훈 목사님 노래 들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네, 언제나 환하게 웃으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전해주던 김상훈 목사님. 천국 가신 지 좀 되셨죠? 이제 천국 좀 적응되셨겠죠? 그립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이어드릴까요? 진아의 목소리로 우물가의 여인처럼 듣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마커스 워십의 노래로 함께 들었고요. 이제 오늘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저도 물러갈 시간이네요. 오늘 캠프 퀴즈 정답, 네 정답 아시죠? 고물입니다. 고물.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기 전에 그 배에서 주무시던 곳은 배 앞쪽 고물입니다. 같은 단어를 고물 장사, 뭐 콩고물, 떡고물 이렇게 쓰죠. 정답 참여해 주신 분들 저희가 잘 챙겨서 월요일에 커피 기프티콘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올해 마지막 날 어떤 곡 들려드리고 물러갈까 하다가요, 이 곡이 생각났어요.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강명식과 워시 플로잉의 노래와 연주인데요. 5월 한달 돌아보면 정말 감사한 일뿐이고, 정말 고마운 일뿐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일이 없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5월 한달 여러분과 함께 방송하면서 너무 좋았고, 6월 달도 많이 기대가 돼요. 그죠? 자, 지금까지 작가의 윤여민, 저는 진행의 박성욱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또 만나시죠. 고맙습니다.

0: TBS. I can't break the habit of my love. It's so strong. I just don't know the reason. 당신 곁에 CBS 라디오. Me behind out of your
1: life. I will go.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1, 2, 3, 4.

0: 5월을 보내는 마지막 날 주일에 함께하는 김은영의 축복송입니다. 사랑이야기가 부른 돌보심 첫 곡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함께 나눈 묵상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 짤막하니까 마음에 새겨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지난 5월의 시간 순간순간 주님이 돌보심을 고백합니다.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 강릉 육족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 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Jesus.

김은영의 축복송 들으신 두 곡의 찬양, 주가 나를 지키시네 김수진 씨 음성이었고요. 그 전에 찬송가 너 근심 걱정 마라라는 나얼의 음성으로 전해드렸는데 맨 마지막 에멘 하는 부분 작은 소리지만 너무 멋있어요. 두 곡의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주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미 님께서 오늘도 감사 감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셔서 동행이라는 제목의 찬양을 저희 우리 함께하려고 준비했는데요. 마커스 한부영 씨가 부르는 동행 함께 보시고요. 주아랑님 오늘도 우리의 지휘자이신 주님의 손 끝을 바라보며 이끄시는 대로 걸어갑니다 하셨어요. 날 이끄시네 아침의 찬양도 전해드리고요. 0958님께서 다음 주 대체 교사로 일을 가야 해서

머리에 흰머리가 있어서 염색하면서 오늘도 좋은 찬양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이제 또 선생님으로 학생들 만나는 마음이 두근두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좋은 모습 보이기 위해서 앞머리 흰머리 염색하신다고 저도 그 마음 너무 잘 알죠. 저도 아주 네 그렇습니다. 소풍 찬양 신청하신 곡 오늘 함께 할게요. 소풍 같은 그런 학생들과의 만남 되시기를 응원할게요. 지선의 찬양으로 함께 합니다.

한부영의 동행, 날 이끄시네는 아침의 찬양이었고요. 지선의 소풍 전해드렸습니다. 0953님께서 날이 무더워지고 있어요 하시며 파도는 타는 거요. 시아그림 찐남매 워십의 파도를 넘어 또 여호와니 씨는 제이어스의 찬양 점점 더워져가니 시원한 곡들이 생각나서 신청해 봅니다 하셨는데요. 맞아요. 이 두 곡 특히나 파도와 관련해서 참 많이 꼬꼬무가 되는 찬양이기도 하죠. 근데 제목을 타는 거여 라고 하셔서 한참 웃었습니다. 시와 그림 파도는 타는 거야 그리고 찐남매 워십 파도를 넘어 이렇게 두 곡으로 오늘 시원하게 전해드릴게요.

시와 그림 파도는 타는 거야. 찐남매 워십 파도를 넘어에 이어서 이 파도를 넘어와 음악적 분위기는 지금 들으신 곡이 더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중력이었는데요. 3일표표 워십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터널님께서 아가파워 워십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신청곡 남겨볼게요 하셨습니다. 최여사님께서 기도하며 찬양 듣고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무리하는 좋은 달 되시기 바랍니다. 5월을 보내는 마지막 날 주일에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귀한 사연 감사드리고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신청하신 곡 오늘은 워십 앤 프레이즈 찬양 앨범에서 전해드릴게요.

계신 주님, 김대환의 찬양 함께 하셨고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워십 앤 프레이즈 잔잔한 찬양으로 함께 보셨습니다. 1부 끝곡으로 마이클 W. 스미스의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는 아뉴스데이 함께 하시고요. 2부에서 뵐게요.

0: CBS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4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이었습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김은영의 축복송 2부 시작했습니다. 임영희가 부른 들풀에 깃든 사랑 그리고 최인혁 오은 오 나는 약한 나그네요 전해드렸어요. 임동준님께서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흠향 트리니티 라이브 워십에서 신청곡 남겨주셨습니다. 이 곡 준비하고 있고요. 기쁨이님께서 성경 1독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매일 10장씩 읽어서 녹음해서 단톡방에 올렸는데 이제 완독을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좀 더 깊이 성경을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하시며 피아워십 나는 일어섭니다 신청해 주셨는데 기쁨이님 정말 귀한 일 해내셨습니다. 응원의 박수 보내드리고요. 자, 이렇게 두 곡의 신청곡 꼬꼼으로 이어간 후에 오늘 함께 나누는 묵상의 말씀 전해드릴게요.

주일에 함께 나누는 묵상의 글, 오늘은 과학 칼럼니스트 박용기님의 네잎 클로버라는 글과 함께합니다. 얼마 전 한 TV 프로그램에서 네잎 클로버 농장을 경영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된 적이 있다. 그는 주변에서의 냉담한 시선과 경제적 어려움을 참아내며 5년간의 끈질긴 연구 끝에 네잎이 나올 확률이 90% 이상인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면서 최근에는 연 매출 25억 원의 고부가 가치 농장으로 키워냈다. 그는 성공의 요인을 묻자 잘 안 된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한 우물만 판 결과라고 답했다. 이삭은 가뭄이 들자 인간의 지혜대로 가뭄을 피해 그랄로 가서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이집트로 가려 했던 것 같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의 뜻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무는 것이었다. 우리도 인생의 흉년을 만나면 이삭처럼 인간적인 지혜를 따라 나만의 이집트로 떠나려 할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우물을 찾아 헤매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근원을 회복하기 위한 말씀의 우물을 더 깊이 파는 사람들이 되어야겠다. 행운의 네잎클로버가 그 안에 숨겨져 있음을 믿고.

범키 한지희가 부른 주님 말씀하시면 먼저 들으셨고요. His will 순종은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상헌 님께서 주가 주 되심을 음원이 있을까요? 하셨는데 마커스 워십의 찬양 오늘 이삭 줍기 합니다. 은희스 님께서는 건강한 감사로 마무리하는 5월

맑고 투명한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하고 5월을 마무리하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감사가 가득한 것 같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 민호기 찬양으로 전해드릴게요.

주가 주 되심을 마커스 워십, 또 민호기 지선 고정민의 감사위에 감사까지 전해드렸고요. 오늘 끝곡은 위러브의 어둠이 빛이 되고 전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축복의 날 되세요. 김은영이었습니다.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이었습니다.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입니다. 19세기 초 미국에서 목회를 한 제레미야 랭킨 목사가 작사하고 에드먼드 로렌즈 목사가 작곡한 찬송입니다. 이 찬송시의 성경적인 배경은 마태복음 6장 30절과 31절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때 사람들은 보통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많이 먹는 것으로 욕구불만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술에 취해 다 잊어버리고 될 대로 되라고 하는 사람, 혼자 골방에 들어가 문을 굳게 닫고 사람들을 전혀 만나지 않은 채 끙끙 앓는 사람, 온갖 괴로운 표정은 다 하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는 사람. 그러나 우리들에겐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문제의 해결사인 구주 예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굳게 믿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긴다면 주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괴로워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평안케 하시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근심이 있습니까? 슬픈 마음이 있습니까?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입니다.

0: SBS
1: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2: 안녕하세요.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의 조성돈 교수입니다. 살다 보면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참 이악스럽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나만 바보 같다 하는 그런 불안감이 생깁니다. 손해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겠죠. 요즘 사람들은 바보가 되지 않겠다라고 정말 열심을 지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지나치면 관계가 깨지더라고요. 더 지나치면 내가 고립되고, 그보다 더 지나치면 나도 이악스러운 사람이 되더라고요. 내가 바보가 되고 나면 모두가 편해집니다. 누군가 손해봐야 한다면 내가 좀 바보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작전인 것 같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3: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1: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Joy for you.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오늘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그 마음을 담아서요 우리 주님의 보좌를 함께 힘있게 높여드리면서 우리 최고의 함성과 박수로 좀 주님 높여드리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시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리를 타고 올라가시며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신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의 함성과 우리의 예배 소리를 통해 높임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이 시간 할렐루야를 선포하며 우리 큰 함성과 박수로 존귀하신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들에 핀 무명초도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푸르러 땅과 더불어 하나님께 순응하건만 나는 향도 없는 내놓을 것도 없는 빈손 빈 몸입니다. 나는 진정 부끄러운 사람, 목마른 사람입니다. 나는 늘 목이 말라 내 하나님의 강에서만 살기를 바라는 사람. 그 강물 속에 양식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 내 하나님은 진리의 강, 거짓없이 흐르는 풍요의 강, 잃어버린 나의 겸손을 비추는 강입니다.

무뎌진 나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말씀의 강. 내 하나님은 끝도 없는 큰 강. 내 하나님은 하늘을 그림 그리는 강.

만약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나의 나약함, 나의 무지함, 내 속에 내가 나를 얽매어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날들.

0: 작년 의성 산불 기억하세요? 한국 역사상 가장 큰 산불이었는데요. 그때 고운사라는 이름의 절도 대부분 불타버렸어요. 고운사 등은 주지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1: 이 안에 전체가 불바다가 되니까 이 안에 온도가 1000에서 1500도예요. 소방관들도 이제 가족들하고 마지막 통화하고 죽는 줄 알고.
0: 그런데 며칠 뒤에 스님의 눈에 작은 초록색이 들어왔습니다.
1: 제가 불 나고 한 3일 4일

위에 산이 올라가니까요. 온 산이 까만 재로만 덮여져 있는데 그 사이에 사기 불어 한 뼘이 올라왔다. 소나무들은 이제 불이 오면 다 죽는데 저 소나무 밑에 팔뚝 정도 되는 굵기에 화려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걔들은 다 타서 죽어버렸는데.

0: 헤어에서 태어난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 친구여, 나쁜 무리가 꾀더라도 따라가지 마라. 그들을 두 번 돌아보지도 말고 한순간이라도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마라. 사람들이 빤히 쳐다보는 곳에서 은행을 터는 사람이 없건만 그들이 하는 짓이 꼭 그 꼴이다. 제 무덤을 파는 격이다. 손에 잡히는 대로 다 움켜쥘 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점점 더 초라한 사람이 된다. 지혜서 잠언에 있는 글입니다.
2: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3: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2: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Joy4U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0: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6월 1일 월요일 새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다시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합니다. 넓고 넓은 무한한 우주 속에 작은 별 지구를 택하셔서 이처럼 생명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창조임을 믿습니다. 하루도 한 달도 1년도 주님이 운행하시는 섭리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시대 속에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시간을 아껴 사용하게 하소서. 작은 일들에 충성되게 하소서. 또 다른 다섯 달란트를 남겨 주님께 칭찬 듣게 하소서. 주님을 자랑하는 신실한 제자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살아내서 주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소서. 섭리하시는 하나님, 며칠 후면 지방선거를 치릅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섬기는 자세로 일할 수 있는 지도자가 뽑히게 하소서. 권위를 내세우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겸손한 자가 뽑히게 하소서. 좋은 정책으로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일꾼이 뽑히게 하소서.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소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아침의 기도, 고양시 삼송동 목양교회 안효천 목사였습니다. 6월의 첫날 월요일 아침입니다. CBS 새아침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송가 146장 듣겠습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국립합창단입니다.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클래식 콰이어가 부릅니다. 찬송가 480장 기도하는 이 시간 세 가지 소원의 찬양입니다.

0: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욥기 14장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욥기 14장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그 사는 날이 짧은 데다가 그 생애마저 괴로움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피었다가 곧 시드는 꽃과 같이 그림자같이 사라져서 멈춰 서지를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미미한 것을 눈여겨 살피시겠다는 겁니까? 더욱이 저와 같은 것을 심판대로 데리고 가셔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까? 그 누가 불결한 것에서 정결한 것이 나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이 살아갈 날 수는 미리 정해져 있고 그 달 수도 주님께서는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서 눈을 돌리셔서 그가 숨을 좀 돌리게 하시고 자기가 살 남은 시간을 품꾼만큼이라도 한번 마음껏 살게 해주십시오.

한 그루 나무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지켜도 다시 움이 돋아나고 그 가지가 끊임없이 자라나고 비록 그 뿌리가 땅 속에서 늙어서 그 그루터기가 흙에 묻혀 죽어도 물기운만 들어가면 다시 싹이 나며 새로 심은 듯이 가지를 뻗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도 한번 죽으면 사라지게 되어 있고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물이 말라버린 강처럼 바닥이 드러난 호수처럼 사람도 죽습니다. 죽었다 하면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늘이 없어지면 없어질까 죽은 사람이 눈을 뜨지는 못합니다. 차라리 나를 소홀히 감춰두실 수는 없으십니까? 주님의 진노가 가실 때까지만이라도 나를 숨겨주시고 기한을 정해두셨다가 뒷날에 다시 기억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아무리 대장부라 하더라도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 좋은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가기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주님께서도 손수 지으신 나를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주님께서 내 모든 걸음걸음을 세고 계시지만 그때에는 내 죄를 살피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허물을 자루에 넣어 봉하시고 내 잘못을 덮어주실 것입니다. 산이 무너져 내리고 큰 바위조차 제자리에서 밀려나듯이 물이 바위를 굴려내고 폭우가 온 세상 먼지를 급류로 씻어내듯이 주님께서는 연약한 사람의 삶의 희망도 그렇게 끊으십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끝까지 억누르시면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주님 앞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자손이 영광을 누려도 그는 알지 못하며 자손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 소식 듣지 못합니다. 그는 다만 제 몸 아픈 것만을 느끼고 제 슬픔만을 알 뿐입니다.

성경 낭독 욥기 14장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찬송가 415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마르지 않는 샘이 전합니다. 라이프 로드싱어즈가 전하는 믿음이 없이는 이어서 김형미가 노래합니다. 광야를 지나며

0: 새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구리예인교회 김순원 목사입니다.
1: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본문으로 영원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부자요, 또 한 사람은 거지입니다. 부자는 부자답게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서 날마다 각종 파티를 즐깁니다. 많은 귀족이 그 집을 번질나게 들락거렸고 집안에서는 풍악 소리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흥청거리는 소리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지는 그 부잣집 대문칸에 자리 잡고 그 부잣집에서 내어놓는 음식 쓰레기로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이 거지의 건강 상태는 어떠했겠습니까? 너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문 안에서 먹고 마시는 탐욕스러운 인간들의 차고 넘치는 영양과는 달리 그런 심각한 영양결핍입니다. 그러니 온몸이 상처투성이고 심지어는 군데군데 고름이 생기고 진물이 흐릅니다. 헌데도 가득합니다. 때가 되어 한많은 세상을 살았던 거지가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이 초라하듯 장례도 초라했을 것입니다. 부잣집 종돌이 거적대기 하나 들고 와서 차가운 시신을 둘둘 말아 아무데나 던지듯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누구 하나 그를 위하여 눈물 한 방울 흘려주지 않는 쓸쓸하고도 고요한 종말이었습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떵떵거리던 부자도 죽었습니다. 죽기 전 얼마나 그는 살고 싶었을까요? 생존에 대한 본

무능은 죽음 앞에서 두려움으로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은 그도 삼키고 말았습니다. 먼저 거지의 죽음을 살펴봅시다. 한 많은 생이 끝나는 순간 그의 앞에는 찬란히 빛나는 세계가 펼쳐집니다. 천사들이 그를 받듭니다. 아브라함이 그를 맞아줍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거지는 이 땅에서 받아보지 못한 따뜻한 환대를 받고 감격합니다. 그를 올가매었던 거지라는 비아냥도 그곳에는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마음껏 행복을 누리며 길이길이 살게 되었습니다. 부자도 역시 죽었습니다. 거대한 장례식이 치러졌을 것입니다. 그의 무덤도 화려하게 치장되었을 것입니다. 그 역시 죽음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세계는 거지가 마주한 세계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를 맞이한 곳은 음부입니다. 음부는 매우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당하는 고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24절에 보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 물 한 방울에 자비도 허락되지 않는 곳이 음부입니다. 부자는 그곳에서 타지도 죽지도 않는 불꽃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음부는 어떤 곳일까요? 상실이 가득한 곳입니다. 어떤 상실이 있을까요? 첫 번째, 풍요함의 상실이 있는 곳입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모든 혜택과 풍요를 누렸습니다. 입은 옷이 화려했고 먹거리도 넘쳐났습니다. 마음껏 즐겨도 좋을 만큼 시간적 여유도 충분했습니다. 그에게는 아쉬울 곳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풍요로운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은, 그 풍요함은 세상을 떠나는 순간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연기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로 음부는 기회의 상실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다시 돌아갈 기회가 없습니다. 가끔 우리는 악몽을 꾸다가 깨어날 때 꿈이라서 정말 다행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음부는 깨어날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곳에서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어제와 똑같은 괴로움을 견뎌야만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음부는 긍휼이 상실된 곳입니다. 이 땅에서는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햇빛과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과 긍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타인의 동정을 받을 수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이 땅입니다. 하지만 음부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함이 완전히 거두어진 곳입니다. 부자는 음부에서 그 작은 물 한 방울의 긍휼함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음부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곳입니다. 완전한 고독과 완전한 외면만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비하면 거지가 간 아브라함 품 낙원은 어떤 곳일까요? 낙원은 매우 풍요로운 곳입니다. 무엇이 풍요로울까요? 첫 번째, 잔치가 풍요롭습니다. 거지는 낙원에 가자마자 풍성한 잔치를 대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가장 영광스러운 잔치의 자리에서 그는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천군 천사의 찬양이 있고 이미 낙원에 이른 자들과 함께 노래하며 기뻐하며 풍성한 잔치를 즐겼습니다. 두 번째, 낙원은 위로가 풍요로운 곳입니다. 25절에 보면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라고 했습니다. 거지는 이 땅에서 받지 못한 위로를 낙원에 이르자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많은 이들이 찾아와 위로해 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낙원은 영광이 풍요로운 곳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입성한 모든 자에게 찬란하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마음껏 영광을 누리는 곳이 낙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두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역

0: 역전되었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음 이후의 삶도 완전히 역전되었고 거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풍요로웠지만 음부에서는 모든 것을 상실한 채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거지는 이 땅에서 괴롭고 힘들었지만 낙원 천국에서는 모든 것을 얻고 마음껏 누리며 행복해했습니다. 무엇이 이들의 운명을 이렇게 완벽하게 바뀌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다. 거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믿었습니다. 비록 가난하였고 병들었고 아팠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전하는 자들을 밀쳐내며 그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참혹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인생이 겪는 고통은 이렇게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원한 고통을 향해 많은 자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긍휼함이 없는 곳, 다시 돌이킬 기회가 없는 곳, 풍요로움이 상실된 그곳을 향하여 많은 이들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 형제들이 달려가고 있고요. 내 자녀들이, 내 아내와 남편이 긍휼함이 없는 그곳으로, 영원한 고통만이 가득한 그곳으로 음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괴로움이 있는 부자가 간 그 음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곳을 향해 가는 자들을 이제 우리는 막았어야 합니다. 그곳은 망하는 곳임을 알기에 때를 얻든 얻지 못하든 그 길을 막아야 합니다. 대신 위로가 풍요롭고 영광이 풍요롭고 잔치가 풍요로운 그곳을 그들에게 소개해 주어야 합니다. 그곳으로 갈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안내해 주어야 합니다. 그게 이미 우리는 낙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사람 중에 이름을 밝힌 자가 있습니다. 그는 거지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입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영원한 위로가 있고 영원한 영광이 있고 영원한 잔치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지만 부자는 이름이 무명으로 처리해 버렸습니다. 실제 그의 이름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그의 이름을 밝힐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이름 자체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책에 기록될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주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다가 떠난 분들이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서둘러 돌아가십시오.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영원한 천국의 길 준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새 아침의 말씀,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구리예인교회 김순원 목사였습니다. 김종호가 부르는 오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창문이 부르는 찬송가 317장 복 있는 사람은 들으면서 6월 1일 월요일에 함께한 새 아침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CBS
1: 교계 뉴스입니다. 대한성서공회가 최근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영안교회 양병희 목사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신임 이사장 양병희 목사는 성서공회가 성경을 번역해 보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양병희 목사는 이어 성경 보급은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며 한국교회의 기도와 후원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성서공회는 올 상반기에만 67개 나라 74개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 모두 168만 799부를 보급했습니다. 백석대학교가 지난달 17일부터 24일까지 아산 이순신 빙상장 체육관에서 총장배 전국 태권도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5,5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전국 최대 규모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올해 대회는 격파와 품새에 이어 겨루기 종목까지 대한태권도협회의 공식 승인을 받으면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백석대는 매해 개최하는 대회를 통해 태권도 경기력 향상과 생활체육 활성화 등에 기여한다는 계획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합동총회 소속 왕성교회가 최근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라면 1,004박스를 기증했습니다. 왕성교회는 매해 상반기에는 라면 나눔을, 하반기에는 김장 나눔을 통해 지역 사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의 라면은 지역 주민센터를 통해 지역 내 소외된 이웃에게 골고루 전달됐습니다. 왕성교회는 관악구 내 52개동 주민센터와 여성쉼터 등 주요 사회복지시설에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방탄소년단이 오는 6월 부산에서 공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부산 경남 지역 교회들이 선교관과 수양관을 개방해 숙소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호평을 얻고 있습니다. 부산시에 따르면 수영로교회와 포도원교회, 김해중앙교회, 거제교회 등 부산 경남 지역 6개 교회가 수양관과 게스트하우스를 외부 관광객들에게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수영로교회가 12객실 규모의 숙소를 제공하는 등 모두 6개 교회에서 25객실을 제공해 최소 1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는 방탄소년단의 공연을 앞두고 숙박비가 평소 수십 배까지 올라가면서 국내외 팬들의 원성이 커지자 공정숙박 챌린지를 시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승규였습니다.
0: CBS 당신 곁에 CBS 라디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이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2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었습니다.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의 포도나무교회 여주봉 목사입니다.
1: 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바 아버지 되심을 지금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서 자녀들은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 중에 한 핵심적인 일이 뭐냐, 자녀의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실제로 살도록 우리를 빚으시는 시험이다라고 지난주에 살펴보았고요.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징계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올바로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제 책 기초성경부 3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정리되어 있는데 그 징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징계에 대한 이러한 이해에 더 기초해서 그러면 그 하나하나의 말씀들이 더 이해가 되거든요.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큰 두 번째, 징계의 목적.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우리 각자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실제로 살도록 우리를 빚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어려운 환경이나 관계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신앙의 본질의 삶으로 돌이키기 하기 위한 겁니다. 오늘날의 영어로 말하면 우리로 십자가 복음의 삶을 실제로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까도 제가 잠시 언급했는데요. 자, 이게 신명기 8장에 보면 잘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을 신명기 8장에 쭉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몇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2절 읽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를 낮추시며, 제가 중간부터 읽습니다.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여기까지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에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킨지 않는지 알려하렴이라. 이 부분 기억하고 계세요.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그러면서 만나를 먹이신 것은, 그러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뒷부분 기억하세요. 8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하나. 8장

19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이 말은 목소리를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그 다음에 아까 읽었던 궁극적으로 복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제가 기억하라고 그랬죠.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이게 정확하게 뭘 볼 수 있냐면 동일한 신명기에 나오는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에 나오는 그 삶을 살도록 징계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명확하게. 그러니까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은 구약 성경에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가장 잘 요약하고 있다고요. 가장 잘. 그러니까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고 신명기 전체를 읽어보시면 그 구절이 신명기 전체를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읽으면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이, 핵심이 결국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살도록 그들에게 하기 위함인 것을 명명백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의 삶을 살도록 징계를 보내시는 겁니다.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없이 살펴봤고 이 부분을 살펴보려면 또 한 시간 전체를 그 부분을 살펴봐야 돼서 여러분 대부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레미야 시대만 하더라도 그 많은 종교적인 의식이 있었는데 바로 신명기 30장 그 구절을 언급하시면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하나님 명령하신 가장 핵심적인 명령이었다.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는 많은 종교적인 의식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명령에서 이 삶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하시며 다가오는 심판을 말씀하신 거죠. 신앙의 본질, 핵심입니다. 자, 그 세 번째,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관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관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거 역시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반복적으로 이 부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얘기한 시편 95편을 인용해서 너희는 저들처럼 되면 안 되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난주도 본 것처럼.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들이 불신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졌다고 말하면서 너희는 저들처럼 되면 안 되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 십자가 복음의 삶의 한 부분은 믿음에 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 십자가에 의한 삶 얘기하면 그게 들어갑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나누어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앙의 본질, 십자가 복음의 삶, 결국 그 마지막 관문이 뭐냐? 믿음의 삶입니다. 결국 믿음에 의한 삶이 되어야 진정한 십자가 복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런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만 하더라도 포도나무의 삶을 말하면서 우리 삶 속에 열매가 풍성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것을 왜 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신명기 30장에서 한쪽에는 생명과 복, 다른 쪽에 사망과 화를 두셨다고 하시면서 너와 너 자손이 생명을 택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곧 생명이라. 그럼 하나님의 택하는 길을 말씀하시고 이게 신앙의 본질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데 구약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택할 때 신앙의 본질의 삶을 살 때 오늘날 말하면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통치하시며 운행하시고 앞서가시므로 하나님의 생명과 열매가 우리 삶 속에 풍성하게 되는 거죠. 징계하신 목적이 그렇게 되기 위해 징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유업이 주어지기 위한 거죠. 그걸 우리는 신명기 8장 18절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하나님,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바로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멸망할 거라고 말하거든요. 신명기 30장의 삶을 살 때 신명기 30장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업이 주어지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징계를 보내십니다. 저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 이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셔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하고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간단한 얘기 같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하죠. 이때 아브라함 나이 매우 많을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100,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이 100세쯤 태어났고 지금 이삭의 이때쯤이 나이가 10대였던 것 같아요. 이따 보면 알지만. 그러면 그의 나이 115살에서 120살 정도 됐으려나? 이런 나이인 거죠. 근데 그때인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시니까 곧바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반응할 관계가 돼 있는 거죠. 간단한 얘기였지만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거든요. 관계가 살아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의 열심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귀한 게 이거예요. 순종의 열심이에요. 지금 자식 데리러 가요. 자식 죽이러 간다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만큼 독자. 누똥일수록 내리사랑이라고 귀엽다는데 얼마나 누똥일 낳으셨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100세에 낳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겠죠. 그 독자를 죽이러 간다니까요. 올라갔는데 또 특별히 정말 이렇게 아들이 묻잖아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답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래서 결박해서 제단 위에 놓고 칼을 잡아 아들을 죽이려 할 때 하늘에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신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손을 대지 말라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에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니 하나님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 아시는데 이제야 안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경험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중심을 드러내신 거죠. 그의 중심에 실제로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할 만큼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의 순종을 통해서 알게 되신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뭐죠? 개인적으로 기복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아, 아브라함 이런 복 받았다. 우리도 예수 잘 믿으면 이런 복을 이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속하실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 계획을 실천하시기 위해 아브라함 부부를 택하신 거죠. 그러면 창세기 12장에서 그를 택하시면서 그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의 자손을 통해 온 열방이 복을 얻게 될 거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스라엘을 태우시되 열방의 택하시되 열방의 빛으로 매력적인 반문화 대한사회로 전시 백성으로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예수님 모습 구속을 이루시고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합하여 한세 백성 교회를 세우셔서 이 소명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 모든 회복을 온전하셔서 사는 것 새 땅에서 완전한 회복이 있게 하시는 이 구속의 역사를 말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이 뭐죠? 징계를 통해 그 중심을 보시고 그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유업을 얻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이걸 통해 그에게 주신 약속을 맹세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죠. 그 세 번째, 이렇게 징계를 이렇게 올바로 이해할 때 그럼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는가? 성경에 말하는 징계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이게 더 이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간단히 요점만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 징계를 하나님 훈련으로 여기라.

믿음의 시험, 시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믿음의 시련, 꾸지람이라고 표현하, 채찍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라고 표현한 걸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징계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광야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나 요셉 애굽생활, 다윗의 광야생활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징계가 우리에게 닥칠 때 이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길은 그것을 하나님의 훈련으로 여기는 겁니다. 이 징계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근데 NIV 성경을 이걸 뭐라고 번역하면 endure hardship as discipline. 어려움을 훈련으로 알고 견디라.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훈련으로 인식하라. 그러면 훨씬 우리가 징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거든요. 두 번째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지난주도 말씀드린 대로 사도 야고보서는 자기를 소개한 다음에 그리고 문안한 다음에 가장 먼저 믿음의 시련에서 말하거든요. 그만큼 이게 중요한 부분인 걸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 징계를 말하는 겁니다.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징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의 신앙의 신앙을 실제가 되게 하시는 훈련이요 기회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기쁨으로 여길 수 있겠죠. 세 번째, 소홀히 하지 말라. 히브리서 12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내 아들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에게 권면할 말씀 잊었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소홀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되는 하나님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저 환경에만 의존해서 낙심과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향한 그 목적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제외되었습니다. 제가요 과거에 이제 지금은 개인적으로 성도를 신방을 못하는데 과거에 신방하다가 이걸 보게 됐어요. 이제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 환경을 가지고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이런 게 이제 몸에 배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보이기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상황 닥쳤을 때 안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상황에 비하면 이거는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만 분의 1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이 그토록 강력하게 그들을 꾸짖으시거든요. 이 상황 닥쳤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며 불평하는데요. 너무나 심각한 일은 그것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무리 환경이 어떨지 몰라도 그것은 심각한 불신이거든요. 왜?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런 성도가 정말 적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신앙이 타락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 결과는 심각합니다. 여러분 나는 네 번째, 낙심하지 말라. 아까 읽었던 똑같은 구절 가볍게 여기지 말되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 자연스러운 반응 중 하나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낙심했다고 써있지 않은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을 이해하고 곧바로 올바른 자세로 돌이켜야 합니다. 낙심을 방치하면 우리는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심각한 죄입니다.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시험을 당할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그들의 원망과 불평은 그들의 불신에서 나온 심각한 죄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들처럼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다섯 번째, 인내하라. 하나님의 징계와 관련해서 반복적으로 권면하는 자세는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가 반복적으로 올 수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십시오. 다윗의 경우에도 그랬습니다. 근데 결국 승자는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승자는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너희의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자는 아들이 있으리요. 특별히 야고보서 1장 3절 4절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닙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안디옥에서 바울만 하더라도 안디옥에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선교의 무대에 세워지기까지 10년 이상을 무명으로서 그 놀라운 예수님 만난 경험 또 그 많은 경험들 또 하나님 많은 지식도 있었음에도 숨겨져 있었거든요.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다윗만 하더라도 15년에서 10년 사이 광야에서 도망하면서 빚어졌거든요. 하루이틀이 아니잖아요. 요셉의 경우도. 근데 인내가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세우세요. 근데 세워놓고 보니까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된 게 결국 30세였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요셉이 왕이 될 때도 30세였나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밉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근데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이 고린도전서 10장이 뭐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이냐면 1절부터 보시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면서 너희는 저들처럼 되면 안 되라고 그들의 죄를 하나씩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들이 4절까지 보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어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그들이 그러한 과정을 통해 아직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지만 예수님 바라봄으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고요.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러면서 그들 다수가 하나님의 그들을 기뻐하시 흩으셨다고 그러면서 그들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쭉 다루고 있어요. 여기 보면 그러면서 거기 다루는 게 쭉 보시면 그들의 그 삶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가 저들처럼 되면 안 된다고 쭉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우상숭배를 다루고 있고 음행을 다루고 있고 주를 시험하는 거 불신에 다루고 있고 그리고 원망에 대해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그럼 이 시험이 뭘 말한 걸 볼 수 있어요. 성경의 시험 전체가 그렇지만 광야 생활하던 이 전체가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신 징계하신 거였다고요. 그걸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감당할 시험 외에는 보내시지 않는다. 그분은 신실하기 때문에 또한 시험을 보내실 때 피할 길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귀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 모두를 실제로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고 선교적 삶의 열매 맺도록 인도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 삶을 살려면 바로 사랑하는 자에게 보내신 이 징계를 정말 올바로 이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서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주세요.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92편 1절부터 4절 말씀이었습니다.

0: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성서 강해가 방송됩니다.
1: 성서 강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성서 강해. 오늘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에 자리한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2: 예루살렘 교회는 말 그대로 인류 역사상 최초의 교회이기도 하고 엄청난 부흥의 불이 붙었어요. 이미 기록에 나와 있듯이 베드로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세례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강한 불을 붙이는 사건이 그 뒤에 일어나는데 그게 유명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하반신 지체 장애인을 고친 사건이에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일어나게 했어요. 너무 놀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충격을 받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자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 여러분 이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고친 겁니다. 이때 너무나 충격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그런 예수님이라면 난 믿겠다 해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남자만 5,000명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가장으로 우리가 숫자를 세면 한 가족이 4명이라고 하면 한 2만 명 되는 건데요, 문헌에 의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20만 정도 됐대요.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에 한 10분의 1 정도가 예루살렘 교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영향력과 부흥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 현장에 성전 경비 대장이 많은 경비병들과 유대 땅의 성전 지도자들을 이끌고 갑자기 그 축제와 같은 자리에 들이닥칩니다. 그리고는 무작정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했어요. 자기들이 그토록 싫어서 그 예수를 여러 가지 사회 폭동의 주범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죽였는데 그 남은 제자들이 이제는 죽어 없는 그 죽은 예수를 팔아서 사람들을 고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이니까 더 확산되기 전에 이 문제를 차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장애인을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고치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그가 고침받고 그런 상황 때문에 사람이 몰려들고 설교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녁쯤 됐을 거예요. 그들이 체포당할 때 시간이. 그래서 그들이 끌려가자마자 우리로 말하면 성전의 구치소에서 그냥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자 산헤드린 공회로 끌려가요.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은 오늘날 국회처럼 유대인들의 최고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결정하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이 자리는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재판받고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끌려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이 여기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사형 선고 당한 자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두 사도는 아마도 심정이 말로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착잡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잔인하게 고문을 받은 그 자리라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밀려왔겠죠. 더군다나 베드로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저런 트라우마까지 몰려오면서 아마도 산헤드린 공회는 그런 뒷이야기를 다 알고 저들이 심적으로 정신적인 고통 이런 것을 다 계산하고 두 사도를 일부러 그 자리에 세웠을 거예요. 그리고 저들은 이 공포스러운 분위기에서 아마 위축돼서 우리가 하는 말을 고분고분 순응할 것이다.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계산을 다 해놓고 승리를 예감하면서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를 심문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무슨 자격으로 성전에서 설교를 했느냐? 너희들의 목적이 뭐냐? 이미 죽은 예수 이름을 들먹거리며 그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한 번에 모은 진짜 이유는 뭐고 너희들의 배후는 누구냐? 이렇게 정치적인 이슈로 몰아가기 시작해. 자, 신문을 하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의 계산에 따르면 이쯤 되면 두 사도는 쩔쩔매고 위축이 돼서 말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황스럽습니다. 위축될 줄 알았던 그들 가운데 베드로가 똑바로 공회원들을 쳐다보면서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는데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불치의 병에서 완전히 나았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있는 대로 말하는데 그 태도가 어떤 거냐면, 그래, 날 죽일 테면 죽여봐라. 너희들이 어떻게 겁을 주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막을지라도 우리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 이렇게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절대로 부정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다. 너무나 당당한 이 베드로의 기세에 오히려 산헤드린 공회가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자기들 머릿속에 계산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저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 출신이고 정식 랍비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문맹인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저렇게 막힘없이 설명을 하고 정말 어떤 랍비보다 더한 깊이를 가지고 자기들에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당한 그 모습에 오히려 공회원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평생 지체장애인으로 걷지 못하던 사람이 나와서 걸어서 내가 그 증인이라고 증언을 쓰기 위해서 지금 두 사도 옆에 나와 있습니다. 공회가 안 되겠다 생각했는지 신문을 멈추고 두 사람을 밖에 내보내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긴급 회의를 해요. 그리고 잠시 뒤에 자기들끼리 뭔가 결정이 돼서 그랬는지 두 사도를 부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 사람이 장애인이 이렇게 일어나서 걷는 거 보니 기적이 일어난 것은 맞는 것 같구나. 그러나 이 사람이 이렇게 일어나서 기적처럼 걷는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증거는 뭐냐? 이러면서 생떼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슬쩍 이번만큼은 봐줄 테니 밖에 나가 두 번 다시 예수의 옛자도 언급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나 당당하게 당신들이 아무리 그래도 진리는 감출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증언하지 않고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당당하게 그들이 석방이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제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미문에 앉아있는 장애인을 고쳐주었고, 그래서 저녁에 그들이 설교하다 말고 끌려가서 구치소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날 하루 종일 신문받고 재판받았어요. 다행히 그들이 풀려나긴 했지만 이 두 사도가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완전히 번아웃 되지 않았겠습니까? 말 그대로 완전히 방전됐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구치소에서 한 이틀간 고생하다 나오면 뭘 하시겠어요? 어딜 가시겠어요? 일단 두부부터 먹고 목욕탕 가서 샥 샤워하고 일단 좀 자자. 그게 보통 상식 아닙니까? 그냥 너무 하여튼 억울하게 지금 봉변을 당하고 그렇게 긴박한 시간을 보냈으니 지쳐있는 그들이 좀 집에 가서 쉼의 시간을 갖고 싶은 것이 당연한 상식이에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산헤드린 공회를 나오자마자 뜻밖의 공간으로 발걸음을 옮겨요. 24절 볼까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다 있었던 일을 알렸다. 두 사도들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풀려나오자마자 자기들을 위해 밤새도록 걱정하며 기도하고 그 정말 마음 졸였던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다른 데 안 가고 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을 위해서 막 눈물로 기도해 줬던 그 교인들에게 자신들이 겪었던 이야기를 다 이야기해 주면서 공동체 이 교우들과 함께 기쁨을 나눠요. 그런데 기쁘기도 하지만 그 사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제부터 있었던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을 이 교인들이 경험하면서 마음 한편에는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해요. 왜? 이건 두 사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한 엄청난 핍박의 시작일 거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저 두 사도가, 사도들도 저렇게 끌려갔지만 머지않아 예수 믿고 예배하는 우리들도 저 사람들처럼 봉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것을 거기 있는 교인들은 짐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어려움과 두려움 앞에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다 같이 무릎을 꿇고 두 사도와 교인들이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 다 같이 통성기도 합시다. 그리고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 제목을 어떤 제목으로 기도하실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 저 산헤드린 공회의 서기관들, 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저 사람들을 하나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저들이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뭐 이런 기도하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사도들과 교인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29절 볼까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숨겨주세요. 적들을 물리쳐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억울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고 기도하지 않고요. 대신 뭐라고 기도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고 저 사람들이 어떤 우리 행위를 하고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지금보다 더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아니 어떻게 지금 이 두려운 상황에 우리가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더 담대하게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 제가 내린 결론은 혼자 기도하면 두렵지만 그들이 함께 기도했더니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왜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릴까요? 우리가 기독교가 2000년 역사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주일의 예배는 왜 있는 걸까요?

왜 교회는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찬양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독교의 중요한 가치로 여길까요? 바로 이 대목이에요. 혼자 하면 인간은 두려운 존재가 돼요. 그러나 함께 하면 담대함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진처럼 땅이 흔들리는 체험을 하게 해요. 조금 전까지 두렵고 산헤드린 공회에 가서 신문을 당해서 완전히 방전된 그들에게 다시 성령의 충만함이 채워지는 시간. 그래서 그들이 그 기도 이후에 더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끝을 맺어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이 설교에서 나누고 싶은 포인트가 이거예요. 몸도 마음도 지쳐버린 사도들이 언제 다시 성령 충만해지는 타이밍이 됩니까? 만약에 그들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모든 걸 내려놓고 자기들 혼자만의 공간으로 숨어버렸다면 그들에게 성령 충만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아, 좀 쉬어야지, 그리고 자기의 골방으로 자기의 쉼의 자리로 돌아갔다면 그들은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너무 두렵지만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예수를 부르짖었더니 그들 모두에게 방전된 그들의 영혼에 성령께서 다시 채우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신앙생활 하다가 가정에서 우리의 삶을 살다가 개인적으로나 우리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오면,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이, 우리 영혼이 방전이 되면 우린 거꾸로 행동해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힘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연락을 끊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피하고 숨어버립니다. 아마도 그들은 당분간 사람들 만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이걸 버텨보겠다고 아등바등 하는 순간일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사람이 혼자 고립돼 있는데 방전된 영혼이 충전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 사람은 내가 지금은 힘드니까 나 혼자 내버려둬, 그리고 자기 혼자의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나마 내 안에 있던 영적 자산이 방전됨을 넘어서 완전히 고갈 상태로 가는 거죠. 나중에는 나 혼자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그런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아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고갈된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은혜의 강가로 나가야 돼요. 나를 일으켜줄 수 있는 따뜻한 손을 내밀고 내 이름을 불러서 함께 기도해 주는, 내 삶의 영적인 에너지를 채워줄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점점 우리의 신앙이 개인화되고 나는 하나님을 내가 혼자서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어, 좋은 것 같지만 자꾸 우리를 채워줄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어딘가, 그 자리를 찾아가는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프리카 짐바브웨에 가면 마시 이와라고 하는 사업가가 있어요. 이 젊은 사업가가 1990년대에 자기의 고국에 이동통신회사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패한 관료들이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는 단호하게 거절해요. 이유가 이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사업이 망할지라도 부패와 타협하는 일은

요만큼도 있을 수 없습니다. 신앙의 마지노선을 지킨 거죠. 그런데 그 대가는 너무나 참혹했대요. 분노한 정부가 온갖 권력을 동원해서 그를 방해합니다. 불이익을 주고 매일 밤 전화로 협박하고 그러다 보니 그의 회사가 파산 직전까지 갑니다. 이 피말리는 고통이 무려 5년이 지속되면서 믿음 좋은 그의 영혼도 방전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이 목구멍까지 올라올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는 어떻게 하느냐? 어느 날부터 매일 저녁 믿음 좋은 자기 아내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료들을 집으로 불러요. 그리고 모두가 거실 바닥에 삥 둘러 앉아가지고 함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현실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 저녁에 함께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영적인 은혜가 그 다음날 하루를 딱 살아가도록 채워지더래요. 그리고 마침내 기적이 일어납니다. 1998년 짐바브웨 대법원이 그의 손을 들어주면서 통신회사를 세우게 돼요. 그러나 이 마시아와는 통신회사를 세우고 난 뒤에도 절대로 자기가 지키는 신앙에 타협하지 않아요. 단 1원도 뇌물을 건네지 않아요. 그리고 대신 그 옛날 경험했던 것처럼 매일 기도하며 그 거대한 부패한 세상과 맞서 싸웁니다. 그가 세운 그 어렵게 세운 통신회사는 이제 짐바브웨를 넘어서 아프리카 지역의 최대 규모의 이동통신기업이 됩니다. 이 마시야와가 자기의 신앙의 선을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자기의 영혼을 충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너무나 아름다운 기적의 이야기로 그를 채우셨어요. 혹시 이 자리에 너무 오랫동안 혼자 버텨온 분이 계십니까? 세상의 압박에 이제 더 이상 견딜 힘이 없어서 지쳐버리신 분이 있습니까? 언젠가부터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중얼거리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언젠가부터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가 힘들고 함께 예배하는 자리가 피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아무리 세상이 나를 흔들어도 중심선, 나는 예수가 먼저입니다. 나는 내가 드리는 예배가 먼저입니다. 이 중심선을 붙잡고 싶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힘들다고 혼자 숨거나 혼자 가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을 채우는 자리로 나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오늘 사도들에게 임했던 기적과 사도들에게 임했던 담대함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시작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복된 귀한 성도들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성서 강해. 지금까지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전화는 031-407-9191번입니다.
1: CBS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0: 크리스찬 칼럼.
1: 십계명 중 다섯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은 두 돌판에 나누어 기록되었는데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다룬 네 가지의 계명, 두 번째 돌판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룬 여섯 가지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된 계명들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만나고 관계를 맺는 사람이 바로 부모예요. 이 첫 번째 관계가 좋아야 이 땅을 살아가며 맺어가는 모든 관계가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공경하라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읽고 발음합니다. 무겁다 라는 뜻이에요. 당시 히브리인들에게 가치 있는 것은 모두 무거운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도 가치가 상당했던 금은 그 무게가 상당하죠. 또한 알곡과 쭉정이를 비교해봐도 가치 있는 알곡은 무게가 있지만 쭉정이는 너무 가볍습니다. 즉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내 인생에서 가장 무게감 있는 존재로 대한다라는 뜻인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는 자가 어떻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카베드, 무겁고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뿌리를 가볍게 여기는 나무가 어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서 부모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행하는 존재예요. 부모의 권위를 무겁게 여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무게를 더하여 주실 줄로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많은 영역이 필연적으로 가벼워져요. 먼저 몸의 근육이 빠져서 몸무게가 가벼워지고, 사회적인 지위가 빠져서 영향력이 가벼워지고, 주머니도 점점 가벼워지고, 정신도 흐릿해져서 판단력도 가벼워지게 됩니다. 바로 그때 자녀된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무게를 부모님께 실어드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함과 깊이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천제일교회 이재일 목사였습니다.
2: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3: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4: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이었습니다.
5: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새로운 한 주를, 새로운 달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신발을 신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늘 높은 곳을 바라보며 달려가려 하지만 정작 우리를 지탱해주는 건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땅을 딛고 있는 이 신발 한 켤레라는 사실을요. 굽이 닳고 때가 묻은 신발이지만 어쩐지 나의 지난 시간들을 치열하게 살아낸 훈장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새로운 달을 맞이한다는 건 그만큼 값진 훈장이 쌓였다는 거죠. 다시 내딛는 첫걸음에도 지치지 않을 단단한 힘이 실리길 바라면서 새 아침 엽니다. 6월의 첫날 CBS 라디오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2: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3: Good Music Station. CBS FM.

새로운 달 6월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번 달도 주님 주시는 평안함 가득 누리시라는 마음 담아 원더풀 피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들려드렸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6529 쓰시는 분 서울식물원 호수 앞에서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볼륨 올리고 윌리랑 듣고 있어요. 맨발 걷기 하시는 분이 엄지척 좋아요 하고 지나가시네요. 고맙습니다. 예, 엄지척 좋아요. CBS 라디오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도 생방송으로 2시간 함께하고요. 0005님께서 이런 줄 주셨거든요. 5월에는 휴일이 많아 요일이 헷갈렸는데 6월은 깔끔하게 월요일부터 안 헷갈리겠어요. 6월도 살아볼 수 있게 기회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6월에도 반갑습니다. 예, 저도 한 달의 시작이 월요일인 걸 좋아합니다. 정말 새 출발 같은 기분이 드니까요. 청소울님께서 I know whom I believed, 아 하나님의 은혜로 신청하셨고요. 준비할게요. 먼저 최선자님 주신 노래 Because He Lives, 살아계신 주.

0: 모든 세계. 이 찬성가와 잘 어울리는 레인보우 닉네임 갖고 계신 분인데요. 국토종주님. 2026년도 영남 알프스 연속 6회 등반 마무리 지으려고 신불산 오르면서 듣습니다. 늘 발걸음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영남 알프스 등반회 회원이신가 봐요.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경민사랑님 딸네 집 이천에서 6월의 첫날 아침 눈 뜨면서 방송을 들으며 봤네요. 최선자님께서 여름의 시작. 그렇죠. 6월은 여름의 시작입니다. 수박, 참외 등 여름 과일이 반겨줘요. 과일을 좋아하는 저는 벌써부터 설렙니다. 예, 6월 여름은 우선 초록 매실의 계절. 또 빨간 보리수 열매의 계절이죠.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 듯한 계절의 시작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둥그렇게 생명을 맺어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애청자분들이 좋아하는 가스펠 합창단이죠. 노르웨이의 오슬로 가스펠 합창단 그리고 노르웨이의 공주입니다. 마르타 루이세가 함께 부르는 만유의 주제
1: är själens pilgrimsgång genom de fagre riker på jorden går vi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마다 자신의 이름이 더 많이 알려지길 바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름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능력, 경험과 생의 모든 존재가 담겨 있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자신의 이름이 빛나길 원하고 그 이름이 무시당할 때는 상처를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어느 날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여인들의 노랫소리를 듣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자신의 이름이 다윗보다 낮게 불리자 사울은 분노하며 다윗을 시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할 때 두려워만 했습니다. 분노하며 싸우러 나갔던 다윗과 달리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 침묵했습니다. 그런 사울의 이름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초라한 왕의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죠.

내가 높여야 하고 불러야 할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싶은 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려주실 겁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상담교회 안광봉 목사님의 내가 높여야 할 이름.

이른 시간이라서 맞추기 어렵지만 어메이징 그레이스 시간만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김관식님이신데요.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6월의 첫날. 지난 주말 동안 많이 더웠죠. 때 아닌 이른 무더위와 열대야까지 있던 곳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너무 지쳐있지 않게 힘 있게 오늘 아침 시작하고 계시기 바래요. 이 노래가 좀 힘을 드렸지 않나요? The Power of Your Love, 주께 가오니였습니다. 아롱별님은 어제 작은 교회라서 야외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넓은 자연 속에서 마음껏 누렸습니다. 좋으셨겠어요. 예, 이런 게 대형 교회라면 좀 힘든 일일 수 있죠. 많은 인원이 움직여서 밖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작은 교회는 일이 가족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주영님, 서울 영동교회에서 지난주 토요일 사랑부 40주년을 맞아 와 남이섬으로 봄소풍 다녀왔는데 자연도 좋고 참 재밌었네요. 예, 봄소풍 이름을 띄고 이동하신 건데 날씨는 마치 여름소풍 같았죠? 낮에 해 뜨거워지기 전에 부지런히 움직이고 계시는군요. 최중욱님은 농사 지으시는 분입니다. 농장에서 참깨 솎아주면서 듣고 계시대요. Bringing in the sheep, 새벽부터 우리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그린.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5: 나이가 들수록 몸의 근력을 키우는 일이 중요하다고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몸의 근력뿐 아니라 내면 근력도 챙겨야 한대요.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수많은 나를 흔들리게 하는 순간을 맞닥뜨릴 때마다 덜 흔들리고 두 발을 굳게 하고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마음 근육, 내면 근력이라는 건데요. 이 시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께 콰이엇 타임, 큐티의 시간이면서 나의 내면 근력까지 키워주는 PT의 시간까지 되드리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PT 곡. 꽃마리님께서 신청하신 You Raise Me Up, 날 세우시네 들으면서 1부 마칩니다. 2부는 CBS 레인보우 앱에서 들을 수 있는 Joy For You 채널에서 7시부터입니다.

0: 샤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 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4: 인천의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5: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6: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7: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8: 갯벌유의 신사 검은머리 물대새의 소리입니다. 검은머리 물대새는 일부 일처제이고 어떤 부분은 20년 넘게 같이 번식합니다. 오래 함께한 짝일수록 호흡이 맞아 새끼를 더 잘 키웁니다. 그렇지만 매년 약 8%의 부분은 이혼을 선택하는데요. 더 좋은 먹이터와 안전한 번식지를 가진 수컷이 나타나면 암컷은 기존의 짝을 떠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암컷은 배우자가 있는 암컷을 쫓아내고 그 배우자와 결혼하기도 합니다. 검은머리 물대새의 이혼은 더 좋은 영역, 더 높은 번식 성공 가능성을 계산한 결과인 것이죠. 자연의 짝짓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9: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0: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9: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1: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일 월요일 CBS 아침 뉴스 이지민입니다. 6.3 지방선거 본투표를 이틀 앞두고 여

여야 지도부가 전국을 돌며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 충남 천안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 회의를 주재한 뒤 충북 괴산과 경북 안동, 울산을 잇따라 방문해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를 이어갑니다.

0: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23.51%로 최종 집계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9일과 30일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에 전체 유권자의 23%가 넘는 1,049만여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에 힘을 실어달라는 민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여권 독주를 견제하라는 국민의 경고라고 맞섰습니다. 이제 관심은 오는 3일 본투표로 옮겨간 가운데 국정안정론과 정권견제론 가운데 어느 쪽에 민심의 무게가 실릴지 주목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양해각서 MOU 초안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보였던 협상이 다시 조정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가 현지 시각 30일 당국자 3명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MOU에 담긴 잠정 합의 조건을 강화했으며 관련 수정 사항을 반영한 문서를 다시 이란 측에 발송했다고 전했습니다. 양국 당국자들이 잠정 합의한 상태에서 최종 승인 절차만을 남겨두고 제동을 건 상황인데 구체적인 수정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자금 동결 해제 조치가 포함된 잠정 합의안에 우려를 표해왔다고 당국자들은 전했습니다. 이란 종전협상 대표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미국이 이란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한 어떤 합의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국영방송을 통해 이란 국민의 권리가 지켜진다고 확신할 때까지 그 어떤 합의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약속도 신뢰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더 강경한 조건이 담긴 새 합의안을 이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란은 제재 완화와 해외 자산 동결 해제 등을 협상의 핵심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미국 상하원의회 대표단을 만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설명하며 전작권 환수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안 장관은 어제 샹그릴라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양국이 이미 전작권 전환 조건의 상당 부분이 충족됐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내일 전작권 전환이 이뤄져도 큰 문제가 없다 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일 상호 군수지원 협정 논의와 관련해서는 국민적 이해와 설득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 모스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황교안 자유화 혁신 대표와 극우 유튜버 전환계시 등을 잇따라 만나며 부정선거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회동을 계기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부정선거 제보와 의혹 제기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흔들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중단됐던 경의선과 KTX 등 열차 운행이 주말 사이 복구 작업을 마치고 정상화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철거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서울시와 시공사가 사고 전 발견된 단차 현상을 확인하고도 이를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에 즉시 알렸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학교폭력이 의무 반영되면서 전국 고등학교의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지난해 7,6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날씨를 김수진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1: 네, 오늘부터 6월 여름이 시작됐는데요. 날씨는 벌써 한여름처럼 덥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6월의 첫날인 오늘도 강릉과 대구의 한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겠고 서울, 대전, 광주 30도의 분포로 예년 이맘때보다 더 덥겠고요. 대부분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도 모두 높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외출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한편 제6호 태풍 장미는 점차 세력이 강해져서 일본 쪽으로 향해가고 있습니다만 태풍이 밀어올린 뜨겁고 습한 공기로 인해서 오늘 오후 제주를 시작으로 내일은 남해안에서도 집중호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비 피해 없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4: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 제품 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5: 이순환 우수 제품.
6: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5: 무상 방문 수거.
6: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4: 살 때는 이순환 우수 제품,
6: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7: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8: 당연하죠.
7: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8: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7: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9: 엄마 회사 같이 갈래?
10: 엄마
11: 민준아 유정아
12: 필요할 때 확장돌봄.
13: 아,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11: 아빠 늦게 와도 돼.
12: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14: 주말이라서 또 못 지켰네.
11: 나도 바쁘니까 끊어.
12: 주말에도 긴급 돌봄.
11: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우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12: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15: 무언가에 숙달된다는 건 좋은 게 아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고민하지 않아도 척척 할 수 있는 일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 그건 당신의 삶이 기능적이라는 증거다. 당신의 삶에 감동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0: 7시 10분입니다. 이어서 박성태의 뉴스쇼가 방송됩니다.
1: 박성태의 뉴스쇼.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태의 뉴스쇼 박성태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제주는 오전에 남부지방은 밤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32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가 이제 이틀 앞입니다. 주말 사이 여야는 그야말로 막판 총력전을 펼쳤는데요. 오늘 정치 맛집에서는 평택과 부산 북갑, 전북 등 초접전을 펼치고 있는 지역 중심으로 판세와 주요 변수들 짚어보고요. 일부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원은 지난 주말 사전투표에서 호남

0: 세종 다음으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는데요. 여기에 담긴 강원의 표심은 무엇인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일 월요일 박성태 뉴스쇼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0: 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1: 네, 오늘 아침 뉴스에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CBS 조태임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조태임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2: 네, 여야 막판 총력전.
1: 네, 마지막 주말이었습니다. 네. 정말 전국을 누비면서 총력전이 있었습니다.
2: 네, 각 당 어디를 갔느냐 보면 각 당의 고민과 전략을 알 수 있는데요. 예. 먼저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남을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완도, 진도, 장흥, 순천, 구례를 잇따라 찾았고요. 이후에는 충남 금산과 충북 영동, 충청권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이제 언뜻 보면 민주당 텃밭 중심으로 돈 거 아니냐 싶지만 지금 이제 호남에서의 민주당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북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이원태 후보와 무소속 김관영 후보 지금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텃밭에서 패하면은 이제 그게 더 충격이 클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정청래 대표는 전남 민심 다지기 좀 집중하는 모습이었고 전북은 한병도 원내대표가 맡는 식으로 좀 역할을 분담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정 대표는 전남 지역 유세 과정에서 민주당이 호남에 진 빚이 많다. 다시 한번 민주당을 성원해달라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지금 호남 민심 안 좋다 하니까 이제 호남 민심을 좀 다독이려는 이런 메시지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동선 좀 달라요. 예. 전날 강원 충천을 찾은 데 이어서 어제는 서울 연남동 성수동 강남역을 중심으로 돌았는데 공통점은 젊은 층 유동 인구가 좀 많다는 점입니다. 특히 뭐 연남동 성수동 이런 데는 2030 유권자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잖아요.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20대 젊은 층 표심잡게 나선 모습인데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왜 스타벅스 불매 운동과 관련해서 요것까지 연관을 지으면서 커피 한 잔의 자유라고 적힌 이제 붉은 앞치마를 두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1: 아, 커피 한 잔의 자유.
2: 네. 예. 그리고 눈에 띄는 거는 이제 장동혁 대표 이제 어제 서울 돌았지만 오세훈 후보와는 좀 따로 움직였다. 그러니까 송원서 원내대표는 오세훈 후보 지원 유세에 참여를 했는데 예. 이걸 봤을 때는 이제 장 대표와 오 후보 간 관계가 지금 썩 좋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좀 거리를 둔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요. 그리고 양당 메시지도 확연히 갈렸는데 민주당은 이번 선거 그러니까 내란 청산해야 되고 이재명 정부 힘 실어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이거 대통령과 여당 힘 너무 강하다. 정권 견제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 주로 내고 있습니다.
1: 앞서 이제 한병도 원내대표가 민주당은 전북 그리고 정청래 대표는 전남이라고 했는데 정청래 대표가 전북을 따로 안 가는 건 이유가 있습니까?
2: 그러니까 당내에서 뭐 이걸 표면적으로 얘기하진 않지만 이제 정청래 대표가 전북을 갔을 때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이런 평가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예. 대신 전남. 전남도 지금 이제 무소속 후보와 조국혁신당 후보들은 약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남을 찾았고 한명도 원내대표도 전북 이쪽 지역구이기 때문에 전북을 찾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김준일 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가 가장 주목한 곳, 주목한 쟁점은 무엇입니까?
3: 일단 그 전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송영길 대표가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김관영 무소속 후보도 민주당의 자원이다 뭐 이렇게 예. 얘기를 해서 그 이원택 후보 측이 막 반발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시 재성명 뭐 저기 김관영 후보 측에서 더 반박 선명 서로 내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전북을 안 가는 이유가 그러니까 그 송영길 후보도 그 얘기를 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너무 이 전북에만 신경 쓰니까 다른 지역 선거에 영향 주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가면은 또 본인 정치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본인만 빼고 나머지가 다 간 거 아니냐 예. 그렇게 보입니다.
1: 예. 송영길 대표가 무소속 김관영 후보도 이재명 대통령의 사람이다. 뭐 뛰어난 사람이다. 이런 표현까지 했더라고요. 그러면 김관영 후보를 찍으라는 거예요? 이원태 후보를

0: 찍으라는 거예요.
1: 그러니까 뭐 그냥 듣기에는 김관영 후보 찍으라는 소리로 들리죠. 그러니까 뭐 고민해 보라 그냥.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반 정청래 전선이 그어져 있으니까 송영길 대표는 이제 정청래 대표와 반대 측에서 이제 전당대회 나올 뭐 예정이니까 예. 뭐 알아서 판단하겠죠. 주민들과 이제. 근데 어쨌든 그거를 숨기지 않았다. 숨기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좀 더 주목을 받을 만한 일인 것 같아요.
2: 사실은 전북에서 김관영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되면 정청래 대표가 8월 전당대회에 큰 생채기가 날 거다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송영길 전 대표의 이런 발언은 그걸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 거네요.
1: 예,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예. 결국은 선거는 마지막에는 이제 이재명이냐 반 이재명이냐로 이제 좀 좁혀지는 것 같아요. 뭐 민주당도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나오고 그랬지만은 결국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뭐 코스피 때문에 8천 때문에 주머니도 두둑해지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부터 해서 예.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여당이 좀 더 이제 내세우는데 좀 더 집중을 하고 있고 뭐 야당에서는 이제 반 이재명 정서를 지난 대선 때도 좀 생각보다 득표율이 김문수 후보가 높았잖아요.
2: 예.
1: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좀 반 이재명으로 좀 결집하는 것 같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사전 투표할 때 네. 이제 뭐가 이게 기표하는 게 좀 잘못됐다 이게 그러면서 투표지를 가지고 밖으로 기표함에서 나온 기표소에서 네. 나온 걸로 논란이 됐어요.
3: 예. 네, 이게 영상 보도도 이제 많이 됐는데 이제 기표를 하고 나서 이거 도장이 안 찍혔다, 반만 찍혔다, 이거 예. 괜찮은 거냐 이렇게 나와서 물어본 거예요. 이 장면 이제 카메라에 포착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이제 어쨌든 최대한 지금 선거 막판 최대 쟁점으로 끌고 나가겠다 이런 분위기인데 국민의힘은 이것 그 기표한 투표용지를 공개한 것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주장을 하고 있고요. 장동혁 대표는 이거 대통령이 찍은 후보를 찍으라는 불법 선거운동이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고 또 이 대통령을 실제로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했는데요.
2: 예.
3: 근데 이제 선관위 입장은 이제 문제 없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투표소 밖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기표소 밖으로 나와서 문의를 한 것이고 또 특정 후보에게 투표한 사실을 공개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예. 보고서는 선관위 지금 문제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국민의힘은 어쨌든 이걸 최대한 활용하려는 게 원래 이제 부정선거 논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선관위에 대한 불신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거에 좀 민감한 보수 지지층에 선관위도 믿을 수 없다. 대통령과 한 편이다. 뭐 이런 메시지 좀 강하게 내세우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예, 이건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김준일 평론가?
1: 그러니까 이제 뭐 야당에서는 고의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꼭 야당 지지자가 아니더라도. 천하의 이재명이 예. 이재명 대통령이 투표를 몇 번 해봤을 텐데 이거를 정말 몰라? 뭐 이런 의심을 하시는 분도 꽤 있어요.
2: 예.
1: 그래서 뭐 이제 확실하게 이번에 계도는 된 것 같아요. 절반만 찍혀도 투표 이게 표로 인정되는 데는 문제는 없다라는 거는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계도는 된 것 같은데 이게 그렇다고 뭐 고의든 아니든 야당이 막 대통령 탄핵까지 얘기하고 뭐 이렇게. 뭐 실수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2: 예.
1: 이게 무슨 관권 선거냐. 이걸로 결집을 하려는 것 자체가 조금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의 고의였다면은 이재명의 의도에 말린 거다 이거는. 그렇게 예.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잘못한 건가? 그렇게
2: 이제 기표한 예. 내용이 뭐 1번을 찍었든 2번을 찍었든 3번을 찍었든 내용이 밖으로 공개되면 그 표가 이제 무효표가 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지금 보는 거는 그 내용은 공개가 안 됐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그렇다고 뭐 이재명 대통령이 2번 찍었을 것 같지는 않고요.
1: 아니,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찍었겠습니까? 당연히 예. 민주당 찍었겠죠. 그거를 뭐 이제 1번을 지지하려는 의도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 정도까지 국민의힘이 물고 늘어질 건가? 그냥 1점만 하고 말면 되는데 뭐 예. 얘기했다시피 이거는 이제 선관위에서도 불법은 아니다라고 이미 선을 그은 상황이라서 뭐 고발까지 하고 뭐 선관위 그 직원까지 고발했더라고요. 그 참관인까지.
2: 예.
1: 그래서 좀 오버한다. 오히려 좀 야당이 말린 것 같다. 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2: 사실 예. 그냥 대통령이 사실 잘한 건 아니죠. 원래 그렇게까지인데 만약 안 보인 게 하나도 안 보였다면 누구에게도 그게 안 보였다면 문제는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 뭐 반만 찍혀도 이게 유효다. 이건 알리는 효과는 있었다.
1: 네.
2: 어쨌든 그걸 물어보려고 이제 나온 거긴 했었고요. 네, 이건 오늘 정치 맛집에서 또 논란이 많으니까 각 패널들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볼까요?
3: 네, 국밥 먹방에 마이크까지.
2: 국밥 먹방이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분이 있죠.
3: 네, 맞습니다.
2: 이명박 전 대통령.
3: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부산 해운대를 찾아서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박형준 후보, 박민식 부산

0: 국가 후보들과 함께 돼지국밥을 먹었는데
1: 지금 유튜브 화면에는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형준, 박민식 두 국민의힘 후보 사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돼지국밥을 맛있게 드시고 계신 모습입니다.
0: 그러니까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밥이 딱 떠오르잖아요. 과거 이제 대선 광고가 있었잖아요. 뭐 욕쟁이 할머니 등장하고 아직도 배고픕니다 하면서 이제 경제를 살리겠다 이런 메시지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좀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그거를 다시 회자하는 이제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해운대 전통시장으로 이동해서는 직접 마이크까지 잡았는데 이번 선거 들어서 이전 대통령이 이제 공개 유세 현장에서 이렇게 마이크 잡은 건 처음이거든요. 이 부분 영상을 보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2: 부산시장이 누가 되느냐? 이게 지금 부산 발전에 크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산 시민들이 지혜롭게 일 잘하는 시장, 하던 일을 끝낼 수 있는 시장, 박영진 뽑아주길 바랍니다.
0: 네, 일 잘하는 시장을 얘기하면서 이제 박형준 후보 지지를 호소를 했는데요.
1: 예.
0: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 성동구 서울 숲을 찾는다고 해요. 성동구라고 하면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
1: 예.
0: 이곳을 오늘 찾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또 봐야 될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대구를 찾았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지난 23일에 대구 칠성시장 찾아서 이제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지원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보폭을 굉장히 많이 넓혀왔잖아요. 부산, 울산, 경남, 뭐 강원 굉장히 많이 돌았는데
1: 예.
0: 어제 선거 사흘 앞두고 대구 서문시장과 수성 모수에 찾았어요. 특히 서문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정치적 상징인 곳이잖아요. 탄핵 이후에도 가장 먼저 찾았던 곳이고 이제 선거 때마다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는 곳인데 박 전 대통령도 대구는 보수의 상징이고 서문시장 그 중심이다. 추경호 후보는 대구 경제를 살릴 적임자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1: 국민의힘 출신의 두 전직 대통령이 국민의힘 후보들 지지 유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양새인데 문제는 이제 이 두 분이 다 유죄 판단을
0: 네.
1: 받아서 감옥에 갔다 온 분들이라는 거. 효과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0: 일단 이제 민주당 오히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등장을 좀 역이용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전재수 후보 측은 부산의 위상을 떨어뜨린 책임 세력이다 하면서 이런 지적을 했고요. 또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해수부 해체하고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백지화했던 사람인데
1: 예.
0: 부산의 미래를 말할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정청래 대표는 좀 센 발을 했는데 그 전재 대통령 을 언급하면서 감옥 3인방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부활을 꿈꾸는 윤어게인 세력이 설치고 있다.
1: 예.
0: 국정농단으로 탄핵당한 박근혜가 돌아다니고 부정부패로 감옥 갔다 온 이명박이 지금 국민의힘 선거운동을 다니고 있다 하면서 강하게 비판했고요. 그리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한마디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앞세운 감성 자극 투표로는 대구의 미래가 암담해진다 이렇게 비판했어요.
1: 예.
0: 실제로 국민의힘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전직 대통령 등판으로 중도 확장 뭐 이런 걸 기대하는 건 아니고 이제 어차피 선거 막판이라 사람들 마음은 다 결정이 돼 있고 투표를 포기 했던 전통 지지층을 이제 막판에 끌어내는 걸 기대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1: 김준일 평론가 짚어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에요.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일단 득이 될까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3: 일단 이명박 대통령 그 국밥 먹는 사진을 보면서
1: 예.
3: 아 20년이 지나도 똑같구나.
1: 국밥은 맛있다.
3: 야, 국밥 먹는 포즈라든지 예. 저 인상이 약간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먹는 그 특유의 포즈가 있어요. 그 인상이 있어요.
1: 상당히 맛있게 드시긴 해요.
3: 네. 그러니까 옆에 두 후보보다 이명박 후보 같다. 진짜
1: 아,
3: 제대로 포즈가 좀 나오는 예. 예, 이런. 그래서 야 명불허전이구나. 국밥 하나는 명불허전이구나. 저는
1: 예.
3: 약간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유세하는.
1: 화면에 나오지만 예, 상당히 예. 적극적입니다. 국밥에
3: 예,
1: 대해서.
3: 그러니까요. 예. 저렇게 드셔야 되는데 두 분이 좀 별로 이명박 좀 따라하시지. 그 생각이
1: 예.
3: 들고. 효과가 있을 거냐. 지금 횟수로 보면은 이명박 대통령도 네 번 지금 메시지를 냈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뭐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수 결집에 효과가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1: 예.
3: 일부 지역에서는 분명히 효과가 있고 이제 장동혁 대표가 워낙 이제 인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 농담으로 이제 뭐 모두가
1: 모장무사.
3: 예, 모두가 장동혁의 무슨 뭐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뭐 이런
1: 모장무사.
3: 예, 예. 모장무사 뭐 이런 얘기가 있다라고
1: 예.
3: 해요. 그래서 이제 워낙 인기가 없으니까 저 두 분이라도 나온 게 영향을 줄 것이다. 보수 결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약간 진보 결집이 있을 수도 있다.
1: 역결집.
3: 예.

0: 탄핵된 대통령과 범죄를 저지른 대통령이 사면을 받아서 저렇게 나오는 게 맞느냐라는 뭐 결집도 있을 것 같아서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다. 어느 지역에서. 근데 부산에는 딱히 도움이 될 거냐에 대해서는 좀 약간 회의적인 분들이 많더라고요.
1: 예.
0: 예 그래서 뭐 그거는
1: 대구는 모르겠지만.
0: 예, 대구는 박근혜 대통령 영향이 약간 있는 것 같다라고 예.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저도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23일에 칠성시장 처음 나왔는데
1: 예.
0: 그 이후에 여러 여론조사 그때 이제 나온 거 보면은 추경호 후보가 좀 더 올랐어요. 그게 근데 그 보수결집 효과인지 박근혜 효과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영향을 좀 있는 걸로 보고 있고 근데 사전 투표율이 상당히 이제 역대 지방선거 최고를 찍었어요.
1: 예.
0: 23.5일인데 이게 2022년에 비교 20.6위에 비교하면 2.89%가 올랐거든요. 근데 이거를 두고도 사실은 각 진영에서는 우리 쪽 진영이 결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 예.
0: 그럼 최종 투표율이 정말로 역대급을 찍을 것인가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이게 좀 저는 의문인 게 왜 그러냐면은 지방 아니 그 사전선거 투표율은 계속 오르고 있어요.
1: 예.
0: 그래서 이 2.89%가 오른 게 정말로 결집 효과로 오른 건지 아니면은 그냥 지방 그 사전 투표율이 계속 오르니까 오른 건지가 좀 애매한 부분이에요.
1: 본 투표하던 분들이 사전 투표가 편하다며 그러면 나도 그거 해야지라고 예. 이제 이쪽으로 이전한 경우들이 좀 있을 것이다.
0: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도 역대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찍었거든요.
1: 예.
0: 그런 부분이 있고 2022년 선거가 투표율이 지방선거 투표율이 낮았어요.
1: 역대급으로 낮았죠.
0: 역대 그러니까 뭐 점점 쫙 오르고 있다가 막 꺾이는 거였는데 예. 왜냐면은 2022년이 50.9, 2018년이 60.2여서
1: 예.
0: 거의 10% 포인트가 더 떨어진 거였어요. 근데 여기에 추론을 해 보자면은 50% 중반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60은 넘기기 2018년처럼 60은 넘기기 힘들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 좀 예상이 되고 있어요.
1: 그러니까 기존 그러니까 22년 지방선거의 사전 투표율과 계산하면은 약 10% 정도가 오른 셈이니까 퍼센트로는 그렇게 따지면 뭐 한 55%
0: 예.
1: 그렇게 예상할 수 있다 이런
0: 그렇죠.
1: 거죠.
0: 그리고 호남 사전 투표율이 엄청 올랐어요. 그래서 뭐 원래도 호남이 좀 높은데 전남은 38.95, 전북은 35점. 그래서 전국 평균 23보다
1: 예.
0: 2에서 15% 포인트 정도 올랐고 특히 이제 격전지 뭐 평택을 이 뭐 평택을은 상대적으로 18%로 낮은데 원래 여기는 좀 낮은 편이고
1: 예.
0: 부산 북갑은 25% 나왔거든요.
1: 사전 투표가요?
0: 예, 사전 투표가. 이게 부산 전체의 21.29보다도 25.57이니까 4% 포인트 이상 높다.
1: 꽤 높은 거네요.
0: 예. 그러니까 예. 여기가 지금 굉장히 과열됐구나.
1: 예.
0: 그게 이제 누구한테 유불리가 있을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 그리고 또 눈에 띈 게 대구 같은 경우 전국에서 사전 투표율이 제일 낮거든요. 18.65%인데 근데 또 4년 전과 비교하면 3.85% 포인트 올랐어요.
1: 예. 그러니까
2: 대구 같은 경우도 지금 추경 후보와 김부겸 후보 이제 접전을 보이는 상황이라 여기도 어떻게 보면은 과거 그러니까 여전히 투표율이 낮다고는 하지만 좀 많이 올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사실 투표율이 투표를 이제 안 할 때는 뭐 하기 싫다 또는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다 이런 부분이 좀 많을 텐데 투표율이 높다는 건 서로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돼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이 좀 더 반영이 되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2: 또 대구 같은 경우는 원래 사전 투표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곳인데
1: 예.
2: 이곳에서 이 정도 포인트 올랐다는 것도 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 같습니다.
1: 예. 호남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민주당 후보가 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굳이 내가 가서 투표 안 해도 이 뭐 A 후보가 될 거야 이런 게 있으면 투표율이 낮기 마련인데 물론 이제 호남이 전반적으로는 계속 대선, 총선, 지선이 다 투표율이 높긴 합니다. 근데 이번에 특히 높은 거는 경쟁 상대가 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찍어줘야 된다 분위기가 좀 있다라는 거고 대구 역시 이전보다 높았던 건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는 거죠.
2: 네.
0: 그 평택을 얘기 짧게만 하면은 예. 경기도가 20.96인데 평택이 18.39로 지금 경기도 평균보다 낮거든요.
1: 예.
0: 여기가 이제 도농 복합 지역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네거티브가 너무 심해서 사람들이 지금 투표를 안 나왔다 설. 그리고 또 하나는 황교안 후보가 사전 투표하지 말고 본 투표까지 좀 밀어놔라
1: 예.
0: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뭔가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질 거라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단일화를 염두에 둔 건지 어쨌든 그래서 이게 사전 투표율이 좀 떨어진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지금 아직도 단일화 얘기가 나오고 가능성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그러니까 혹시 다 찍지 마라 사전 투표 때. 예. 그렇게 읽힐 수도 있다는 부분이고요. 다음 뉴스 볼까요?
2: 한일 상호 군수 지원 협정 논의.
1: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상호 군수 지원 협정을
2: 네.
1: 논의했다는 거죠. 군사물자를 서로 주고받기로

0: 합의했다는 거군요.
1: 네, 맞습니다. 그 싱가포르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있었는데 그 예.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이 회담 이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ACSA라고 하는데 한일 상호 군수 지원 협정 관련 논의가 있었다. 이걸 이제 공개적으로 말한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유사시에 양국군이 뭐 탄약이나 연료, 식량 같은 군수 문자를 서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인데 이게 중요한 거는 그 안 장관이 논의가 있었다. 이 사실 자체를 인정한 건데요. 예. 물론 이제 동시에 국민의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다. 아직은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선을 그었고 국방부도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긴 했지만 이제 과거와는 다른 게 그동안 한국 정부는 이 논의에 대해서는 이제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걸 꺼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논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것만으로도 좀 지금 태도 변화가 있다.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재일 평론가?
2: 예, 2012년에 한번 이게 추진이 된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한일 양국이 초안까지 만들었고요. 그때 뭐 이제 지소미아도 그때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이제 정보 교류가 있었잖아요.
0: 일본과 정보 군사 정보를 서로 교류하는 협정이 예, 예. 지소미아인데 예. 당시 이제 침략국인 일본과 어떻게 우리가 군사 협정을 맺느냐라고 논란이 많이 됐었죠. 예. 안 됐고요 결국엔.
2: 그래서 당시에 2012년에 보면은 당시에는 유엔 평화 유지 활동 등 국외에서 활동하는 것만 명시하고 비전투 부분에만 한정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서 이제 이거는 성사가 안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민감한 문제죠. 근데 이건 이 문제 죄송합니다. 공식 의제가 아니었어요.
0: 예.
2: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발적으로 꺼내는 거고요. 그래서 한국은 그쪽에서 꺼내니까 이거를 이제 다 응한 정도인데 이제 민감한 문제니까 이제 어느 정도 선을 그은 건데 일각에서는 뭐 이게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이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니냐, 반일 감정을 혹시 불러일으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하는 언론이나 뭐 평론가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예. 그거는 좀 과한 거고 왜냐하면은 일본에서 먼저 제기한 건데 우리가 먼저 주도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0: 예.
2: 근데 달라진 거는 확실히 그러니까 군사력도 그렇고 우리가 경제력도 그렇고 그 1인당 뭐 GDP라든지 이런 것도 일본은 이제 역전하거나 뭐 이랬잖아요. 그리고 군사력도 우리가 더 이제 순위가 더 높아요. 지금 세계 예. 한국이 보통 5위, 일본이 7위권. 그래서 예전만큼 이런 거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은 확실히 없어졌다. 뭐 좀 민감하게 생각하는 거는.
0: 그리고 실용적 예. 관점에서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와 여러 번 만나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좀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2: 그렇죠. 1년 동안 한일 정상회담 6번 했거든요. 지난번에 예. 말씀드렸지만은 뭐 좋은 의미로 역대 최고의 친일 정권이다.
0: 예.
2: 이재명 정권이. 예.
0: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그리고 조태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오늘을 여는 질문, 내일을 바꾸는 대답. 박성태의 뉴스쇼.
0: 예. 6.3 지방선거 오늘은 강원도로 가겠습니다. 호남과 세종을 제외하고는 강원도의 사전투표율이 27.05%로 가장 높았습니다. 강원도가 이렇게 높은 편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특히 좀 높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민주당 후보죠.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를 연결의 내용을 들어보고요. 저희가 김진태 후보 측에도 인터뷰를 요청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상호 후보님 나와 계시죠?
4: 네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사전 투표로 하셨죠?
4: 네네, 원주에서 사전 투표했습니다.
0: 예, 원주에서. 일단 제가 강원도의 사전 투표율이 27.05%.
4: 네네.
0: 진짜 호남은 평소에 계속 높았고요. 세종이 네. 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이 강원도예요. 이렇게 높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4: 아무래도 지금 이번 선거에 이제 주된 평가 지점이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잘했냐 못했냐,
0: 예.
4: 또 하나는 현 지사가 과연 잘했냐 못했냐 이런 평가 투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0: 예.
4: 그 측면에서 본다면 이렇게 투표율이 높은 것은 좀 부정적인 의견이 높다 보니까
0: 예.
4: 조금 변화를 바라는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이 훨씬 더 많이 사전 투표에 참여했다.
0: 예.
4: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물론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도 투표장에 꽤 나왔습니다만 제가 사전 투표장에서 본 바로는 젊은 층이 훨씬 많았거든요.
0: 예.
4: 중장년층이 많았다는 것은 아무래도 민주당 쪽에 유리한 그런 흐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0: 예, 양쪽 지지층이 더 나와서 투표율이 높았지만 우상호 후보가 보시기에는 이제 민주당 후보가 더 많이 나왔다. 민주당 지지층이 더 많이 나오신 것 같다.

0: 말씀이시죠?
1: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 예. 사전투표 얘기 나온 김에 이것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다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사전투표를 하는 와중에 투표지를 들고 밖으로 나와서 이 기표 도구가 반밖에 안 찍히는데 괜찮느냐 이러면 유효냐 이런 걸 물어보다가 투표용지를 바깥으로 나와서 이게 불법이다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보십니까?
1: 글쎄 저는 뭐 그냥 해프닝으로 보는 게 제일 정확하죠. 사실 예. 고의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했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프닝은 해프닝으로 넘어가야지 그걸 뭐 가지고 이렇게 막 진지하게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고발하고 이런 거는 좀 오히려 저는 오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0: 해프닝이란 건 이재명 대통령이 실수로
1: 그렇죠.
0: 가지고 나왔다고 보십니까? 바로 궁금증이 있어서
1: 잘못 지은 게 아닌가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정도인데
0: 예.
1: 예, 그걸 가지고 뭐 갑자기 저 너무 고발까지 한 건 사실 좀 심하지 않습니까?
0: 아, 네. 고발까지 한 건 심했다.
1: 네.
0: 대통령은 아마 그럴 수도 있지 않겠을까요? 뭐 반쯤 찍히면 이게 유효가 되는지 무효가 되는지를 대통령이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네. 답을 주면 이건 이제 확고한 기준이 되니까요.
1: 네. 지금 진행자도 그렇게 뭐 진심으로 물어보시는 건 아니죠?
0: 아니 그
1: 저는 그랬을 리는 없다고 봅니다.
0: 아니 지금 그걸 좀 보여준 게 있어야 할까
1: 그래서 예. 내가 이거를 일부러 반만 찍고 그리고 가서 이게 맞나 안 맞나 물어봐야 되겠다고 계획하고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의심하시는 건 너무 과하다고 봅니다.
0: 아 저는 일부러 반은 아니지만 찍다 보니 도구의 문제로 반만 찍혔는데 그럼 네. 이게 유효인지 무효인지 궁금해서
1: 네. 아니 그러니까 그 궁금해서 물어본 건 맞죠.
0: 예.
1: 근데 그게 범죄냐는 거죠 저는. 예를 들면 선거에 부정을 저지를 목적으로
0: 예.
1: 또 어떤 선거 운동을 할 목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냐. 우리가 법을 위반했다고 하는 것은 실수는 사실은 범죄가 아니잖아요.
0: 예.
1: 고의로 뭔가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이번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행위가 선거법 위반인 거거든요.
0: 예.
1: 예. 실수까지, 해프닝까지 고발하는 거는 저는 옳지
0: 아니다.
1: 않다고 봅니다. 네. 네.
0: 알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강원도의 흐름을 보면 우상호 후보가 오차범위 바깥으로 앞서 있는 것도 있고 또 오차범위 내에서 격전을 벌이는 조사도 있더라고요.
1: 네.
0: 보통 다른 지역들 보면 마지막에 보수가 결집해서 다 오차범위 내로 접전을 하더라. 특히 네. 동쪽 지역이 그렇게 되더라. 많이 보고 있는데 강원도의 민심 흐름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1: 물론 저는 일관되게 제가 뭐 한 10% 앞서는 거로 나올 때도
0: 예.
1: 사이 보수가 한 60% 특히 한 7%쯤 될 거다. 그래서 이건 여기서 한 7-8% 빼고 봐야 된다. 제가 이런 인터뷰를 많이 했거든요.
0: 예.
1: 저는 뭐 제 예상대로 선거 일주일 좀 남겨놓고서는 이제 숨겨져 있던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커밍아웃하기 시작했다.
0: 예.
1: 그래서 여론조사에 잡히기 시작하다 보니 두 후보 간 격차는 줄어들었지만 우세를 유지하고 있는 흐름 자체가 바뀌진 않았다.
0: 예.
1: 이렇게 저희 캠프는 보고 있습니다.
0: 흐름 자체가 바뀌지 않았다고 보는 그런 판단의 네. 이유 같은 게 좀 있을까요?
1: 일단 선거 기간 중에 강원도 선거판의 그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빅 이슈가 나오지 않았고요.
0: 예.
1: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번엔 좀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그 흐름들이 여론조사에 계속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0: 예.
1: 그 단순 지표상 10% 차이냐 7% 차이냐는 그런 정도의 변화는 있었지만 그런 저희 말하면 이번 선거의 쟁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변화를 담지하는 그런 흐름들 이게 완전히 바뀌었다. 그래서
0: 예.
1: 예를 들면 상대 김진태 후보 측에서 갑자기 이제 골든크로스했다 이런 주장을 안 하지 않습니까?
0: 그러니까 예.
1: 그거는 이제 그런 흐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지표상에는 숨겨져 있던 보수 유권자들이 커밍아웃하기 시작하면서 좁혀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거죠.
0: 예. 정리한다면 뭐 각 지지층의 결집으로 격차는 많이 네. 줄었고 격전 정도는 네. 되지만 강원의 변화를 바라는 민심의 흐름이 있어서 민주당이 네. 좀 더 유리할 거라고 일단 우상호 후보는 생각하시는 거죠?
1: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흐름 자체를 바꾸는 이슈를 민심의 어떤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빅 이슈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0: 예, 얼마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원도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김진태 네. 후보를 지지하는 유세를 하게 됐는데요. 이거는 흐름을 바꿀 수는 없습니까?
1: 큰 영향을 별로 안 주는 것 같고요. 별로 그렇게 화제가 되진 않았어요. 물론 국민의힘 당원들 속에서는 화제가 됐을지 몰라.

0: 또 예. 중도층들은 오히려 측은하게 바라보는 편이죠.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손도 아프다고 막 인상 쓰고 있는데 그걸 여기 선거에까지 끌어들이나 이런 흐름이 역시 더 우세했다고 봐요. 네.
1: 예.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난 주말 부산에서 박형준 시장 지지 유세를 했습니다. 두 전직 네. 대통령의 이런 유세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세요?
0: 그러니까 이제 저런 게 우리 유권자들은 이 전직 대통령들을 이렇게 다 끌어들일 필요가 있나?
1: 예.
0: 과연 효과가 있겠나? 과연 야 예를 들어서 전재수 후보 찍으려고 했던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 보고 박형준 후보를 찍는다? 지금 시기에 그게 과연 유효한 전술적 접근일까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1: 예. 지친 결집에도 효과가 전혀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0: 네, 저는 뭐 예를 들어 지금 그분들이 아 저분이 저렇게 호소하면 내가 좀 움직여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인물들은 아니라고 봐요.
1: 예.
0: 지금의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1: 예.
0: 그런 측면에서는 전직 대통령들을 끌어들인 게 뭐 그렇다고 아주 마이너스다 뭐 이럴 수는 없겠지만 특별히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1: 큰 변수가 되지 못할 것이다라고 했고요.
0: 네.
1: 김진태 후보는 네. 주로 이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우상 후보는 강원도를 잘 모른다. 여기에 대해서 답하신다면요?
0: 글쎄 강원도를 김진태 후보가 저보다 잘 아는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예. 4년 동안 지사를 하셨는데 강원도를 모르시면 그건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1: 그런데 예.
0: 조금 더 많이 안다는 것 때문에 본인이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시도가 플러스 성장할 때 강원도가 마이너스 돌았거든요.
1: 예.
0: 인구도 소멸지역으로 변했고 이분 임기 중에 변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잘 아시는 분인데 왜 더 잘 못했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거고.
1: 예.
0: 아냐 모르냐의 문제보단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로 도민들이 판단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1: 일부 지명을 TV 토론 같은 데서 우상 후보님이 잘 네. 헷갈리셔가지고 이걸 네. 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0: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TV 토론하는 방법이
1: 예.
0: 정책적으로 질문을 다 끝내야지 제가 당연히 아니 니단이까지 맞추라고 이 니를 모르세요? 이 동을 모르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1: 예.
0: 함정을 파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사실 제가 볼 때 이렇게 건강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제가 강원도의 모든 동과 모든 니의 이름을 다 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장 잘 모를 만한 동, 헷갈릴 만한 동을 사건에서 함정을 판 다음에 그걸 몰랐다고 막 비판하는 걸 보면서
1: 예.
0: 물론 제가 더 부족한 점이 있는 거지만 더 잘 준비해서 하지만 TV 토론을 이런 식으로 함정을 파고 하나? 이런 이렇게 보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1: 네. 예. 앞서 이제 강원도도 인구 소멸 지역으로 김진태 지사 재임 기간 중에 변했다고 하셨는데 사실 지역 대부분이 좀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0: 근데 이분이
1: 강원도만 딱히 더 나쁜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까?
0: 근데 이제 이거죠. 이분이 200만 강원시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1: 예.
0: 순유출된 청년이 1년에 4천 명씩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원도가 특별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예. 이거는 그러니까 이분 때문에 유출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유출을 막고 순증으로 돌겠다고 해놓고 그걸 못 지켰지 않느냐라는 걸 지적하는 거거든요.
1: 예.
0: 저는 뭐 제 임기 중에 제가 도지사가 되면 인구를 청년들 돌아오는 청년들을 만들 자신 있습니다.
1: 만약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0: 네?
1: 만약 안 돌아오면 어떡합니까? 왜냐하면 다들 각 지역에서 인구를 늘리고 싶어 하지만 거의 네. 모든 지역이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0: 그 이유가 뭐겠어요?
1: 예.
0: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1: 예.
0: 저는 지금 우리 5대 재벌 대기업 중에 한 기업이 여기 강릉일 때 한 최대 70조까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AI 데이터 센터를 이미 유치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다만 그게 2,000개든 1,000개든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는 기업이 오면 그만큼 인구가 늘지 않습니까?
1: 예.
0: 이제 이게 예를 들면 결국은 전략이 부재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사람을 더 오게 할 거냐. 그럼 기업 유치를 많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1: 예.
0: 예를 들면 그런 측면에서 이 현상은 바꿀 수 없는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1: 네. 기업을 지방으로 많이 유치를 하면 된다. 말씀하신 네. 내용 70조 원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이게 좀 논란이 됐습니다. 이게 네. 허황된 공약이냐 아니면 준비된 공약이냐라고 김진태 후보 측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는데
0: 네.
1: 어느 기업인지 밝힐 수 있냐라고 물으니 그럼 못 바뀐다고 하셨는데 지금 방금 말씀 중에 5대 기업이라고 하셨는데.

0: 네, 5대 재벌 대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름을 왜 밝히지 말라고 했 요청해서 그 기업이 요청한 거거든요.
1: 예.
0: 이게 선거 중에 기업 이름을 밝힐 경우에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려한 거고요.
1: 예.
0: 두 번째는 이제 다른 지역의 후보들이 다 요청을 해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지방선거 끝나고 6월 중에 발표하자고 그렇게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1: 아, 그러니까 그럼 6월 중에 발표하나요?
0: 네, 그렇습니다.
1: 어.
0: 제가 국회의원 사선하고
1: 예.
0: 또 정무석까지 한 사람이
1: 예.
0: 허황된 공약을 내놓겠습니까? 그걸 저는 이건 공약이 아니고
1: 예.
0: 투자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틀림없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1: 예. 5대 그룹 하면 뭐 정해져 있잖아요, 사실은.
0: 그렇습니다.
1: 뭐 삼성, SK, 현대차, LG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중 한 곳이 새로운 AI 데이터 센터를 강릉에 짓기로 했다.
0: 그거는 네.
1: 해당 그룹 수뇌부와 우상호 후보 간에 이미 뭐 협의가 다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0: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기 뭐 삼성이 하나 빠져 있긴 하지만 그 예. 기업 그 5대 재벌 대기업 중에 한 곳에 강원도 영동 지방에 투자하기로 돼 있습니다.
1: 네, 예. 강원도 영동에 예. 투자 시기는 혹시 언제부터인지 얘기가 돼 있습니까?
0: 네, 그거 이제 6월 달에 발표할 때.
1: 발표할
0: 네.
1: 때.
0: 네, 네.
1: 알겠습니다. 사실은 AI 데이터 센터 이게 전남 해남 쪽에도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력에 가는 곳으로 가고 있는.
0: AI 컴퓨팅 센터고요.
1: 예, 예.
0: 순수하게 기업이 전액을 내서 AI 데이터 센터를 그것도 국내 기업만으로
1: 예.
0: 발표된 거 발표될 것은 아마 이번이 처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물상한 거는 이제 아마존하고 같이 한 거 아니겠어요?
1: 예.
0: 네, 그런 식으로 아마 의미가 좀 부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죠. 선거 끝나야 발표할 수 있었어요. 네.
1: 예, 알겠습니다. 내가 사선까지 하고 정무수석까지 했는데 이걸로 무슨 허황되게 얘기하겠느냐라고 네.
0: 솔직히 그거 아니어도 제가 뭐 그 다른 방식으로 선거 캠페인 잘할 수 있는데
1: 예.
0: 기업 유치를 열망하는 강원도민들에게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1: 예.
0: 투자 유치 확정된 걸 말씀드릴 거죠.
1: 예. 예. 그러면 70조 원의 AI 데이터 센터 투자 유치를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 이제 강원도 유권자들의 삶을 낫게 할 만한 낫게 할 그런 공약은 또 뭐가 있습니까?
0: 아, 저는 아무리 봐도 여기 정주 여건이 너무 열악해서요.
1: 예.
0: 특히 이 공공주택
1: 예.
0: 좀 대폭 지어서 실제 여기 이제 군인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1: 예.
0: 그다음에 돌아오고 싶어하는 청년들, 귀촌하려고 한 청년들이 집이 없어서 못 온다는 분들이 많아요.
1: 예.
0: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좀 제대로 된 공공주택을 좀 대폭 지어야 되겠다.
1: 예.
0: 두 번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강원도가 의료 사각지대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의료 사각지대 의료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표를 얻으려는 공약이라보단 강원도가 처해 있는 되게 절박한 현실들을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공약들을 좀 내걸고 있습니다. 네.
1: 예, 강원도는 이제 땅이 넓고 상대적으로 인구는 적어서 의료 서비스의 범위가 좀 좁을 것 같아요.
0: 그래서 이거는 약간 방문형, 순회형 의료 서비스가 꼭 필요해 보여요. 그냥 예. 어른들 병원까지 오시게 하는데 거리가 멀고 또 제대로 된 의료진들이 부족하고 이래서
1: 예.
0: 이거에 대해서는 좀 방문형 서비스로 바꾸는 방법들을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1: 예, 알겠습니다. 김진태 후보 측에서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서 이제 강원도를 잘 모르는 분이다라는 지적도 있었고 또 하나는 도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대통령만 외치는 사람이다. 이런 주장을 김진태 후보 측에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네. 반론하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0: 별로 반론할 가치가 없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통령이 보낸 사람이라는 구호가 워낙 강원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보니까
1: 예.
0: 흠집을 내려고 그러시는데 제가 대통령이 보냈다는 뜻은 대통령이 강원도를 한번 살려보라고 보냈다는 취지지
1: 예.
0: 내가 대통령하고 친하니까 찍어주세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캐치프레이즈가 상당히 많은 분들에게 인용되고 있어서 좀 위협적으로 느끼셨나 봅니다. 그러나 본인도 과거 4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 사진을 홍보물 전면에 내걸고서 당선되신 분이
1: 예.
0: 이제 와서 뭐 제가 집권 여당 후보론을 내세우는 걸 비판하시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닌가 싶어요.
1: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선거에 관한 얘기를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짜 민주당이라는 키워드가 선거에 나왔는데요. 일단 뭐 평택 의뢰 조국 후보를 겨냥해서 나온 얘기.

0: 얘기가 있고요. 또 전북의 무소속 김관영 후보를 겨냥해서 당 지도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당의 중진인 우상 후보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아니 뭐 여러 가지 그 속사정들이 있겠지만 선거에서는 당 지도부가 당연히 자기 당 후보들을 당선시키게 노력하는 것이고요.
0: 예.
1: 또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당장 선거에서는 우리 당 후보들을 보호하고 우리 당 후보들 당선을 뛰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0: 예.
1: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당원이 아니신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뭐 호사가들이 얘기하는 거야? 그럴 수 있지만
0: 예.
1: 당 지도부는 당연히 우리 당 후보들 당선을 위해서 뛰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당 후보들 위협하는 분들에 대해서 견제하는 건 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0: 예. 얼마 전에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1: 네.
0: 전북에서 발언하는 중에 김관영 후보도 뛰어난 사람이다. 원래 민주당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네.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됐는데
1: 네.
0: 어쨌든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계셨었잖아요.
1: 네.
0: 이게 다 이제 8월 전당대회를 두고 민주당의 주요 중진들 간의 견제 이런 부분이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1: 만약에 송영길 의원이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나중에 뭐 김관영 지사 지지하는 전북표도 흡수할 생각으로 그런 발언을 했다면 그건 굉장히 큰 과오죠.
0: 예.
1: 왜냐하면 거의 우리 당 후보가 뛰고 있는데 다음 전당대회 때문에 그런 포석을 깔았다? 그러면 거기 현재 우리 당 후보 지지자들은 또 다 송영길 후보를 원망할 거 아닙니까?
0: 예.
1: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랬을 것 같지는 않고요.
0: 예.
1: 어쨌든 송영길 후보는 자기 선거에 전념하는 게 맞아요. 지금 다른 지역에 대해서 논평할 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0: 예.
1: 좀 자기 선거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0: 인천 연수갑의 보궐선거에 지금 후보로 나와 있으니까요.
1: 네네.
0: 예, 알겠습니다. 조국 대표와 민주당 간의 갈등이 좀 있습니다. 이제 평택의 김영남 후보와 조국 후보 간의 갈등이 큰데 서로 네거티브가 뭐 서로라기보다는 김영남 후보 측에서 본다면 조국 후보가 일방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네거티브가 좀 선을 넘는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우상호 후보께서는 정무수석일 당시 아마 막 그만둔 다음에 저희 뉴스쇼에 나와서도 조국 혁신당과 협당 얘기를 추진했던 과정 등에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너무 지금 이번에 골이 깊어져서 나중에 이제 연대 같은 게 잘 되겠냐 합당이 잘 되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1: 저는 여전히 그 당시에 합당이 되는 게 맞았다고 봅니다. 이런 일이 예.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닙니까?
0: 예.
1: 다른 당의 후보로 싸우다 보면 감정의 골이 깊어지죠. 그래서 나중에 진보 진영, 민주 진보 진영이 단합이 어려워질 수가 있는 측면들을 그때 우려한 거거든요.
0: 예.
1: 뭐 선거는 선거니까 어쩔 수 없고요. 끝나고 나면 또 잘 또 뭐 또 대화를 진행해 봐야 되겠죠.
0: 네. 예. 선거 끝나면 합당이 순조롭게 논의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1: 그거는 제가 예측할 수 없죠. 어떻게 제가 알겠습니까?
0: 예,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30초 정도 남았는데 강원도 네. 도민들께 한 말씀 해 주시죠.
1: 네, 우리 강원도 도민들 이제 내일 모레가 본 투표인데요. 강원도의 변화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강원도 여러 절박한데 힘 있는 집권여당 후보 우상호를 좀 선택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0: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0: 전화.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CBS.
1: It's so important to make someone happy. Make just one someone happy.
0: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1: You sing to one.
2: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3: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4: 당연하죠.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좋은 제품 수출하고 싶다고요? 그럼 지페어 코리아로 고고고! 해외 바이어 만나고 국내 MD 잡고 기업 매출은 올리고 대한민국 대표 K소비재 종합전시회 지페어 코리아에서 참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일찍 신청하면 참가비 할인에 사전 프로모션 우선 혜택까지 500여 개 기업이 함께하는 대규모 비즈니스 부대 지페어 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페어 코리아 고고고!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박성태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박성태 오늘 한 컷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서 월요일의 코너죠. 정치 맛집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박원석 전 의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과 지방선거 마지막 쟁점들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레인보우와 유튜브 라이브까지 열어놓고 박성태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1: 맡았으.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맡았으.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이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박성태의 시선 오늘 한 컷.
2: 지금의 커피 전문점만큼이나 많았던 비디오 대여점들, 성룡이나 이연걸의 신작이 나왔는지, 일본 애니메이션의 신작은 나왔을까. 그 수많은 동네 비디오 가게들은 2000년대 초고속 인터넷이 성장하면서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 수많은 사장님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네, 어제 법원행정처는 올 들어 4월까지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5만 5천여 건으로 역대 최고라고 했습니다. 4년 전에 비해서는 2배입니다. 물가가 오르니 이자도 오르고 빚 갚기는 더 힘들어져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아예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최근 3년 새 고용노동부의 채용 공고는 34%가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제 자리가 줄기도 하고 또 어떤 자리는 AI가 대신하기도 한다고 분석합니다. 네, 코스피가 8천이 넘었고 역대급 수출에 역대급 성과급에 경제 대표 선수들은 화려한 하이라이트를 받고 있지만 그 그림자는 여전히 어둡고 아니 오히려 더 어둡기도 합니다. AI와 로봇, 새 물결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도 하지만 누구나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기회를 못 얻는 게 능력이 없거나 꼭 게을러서도 아닐 때가 많습니다. 새 물결에 밀린 그 뒷물결은 어디로 갈까? 오늘의 한 컷입니다.

0: 에피타이저부터 디저트까지 풀코스로 모시겠습니다. 뉴스쇼 정치 맛집.
1: 네, 음식의 생명은 깊은 맛, 깊은 맛을 낼 줄 아는 식당이 진짜 맛집이죠. 복잡하고 어려운 정치 뉴스를 깊이 있고 맛깔나게 분석해드리는 시간, 정치 맛집입니다. 이번 주도 네 분의 요리사를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 박원석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긴 사무총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예, 빠르게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분의 요리사가 준비한 메인 디쉬를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김근식 셰프의 요리사는 요리는
3: 네, 제가 가져온 요리는 지난 주말 뜨겁게 논란의 중심에 섰던 오만한 이재명 대통령 리스크를 가져왔습니다.
1: 오만한 이재명 대통령 리스크. 알겠습니다. 김현정 셰프의 요리는
4: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이슈는 핫플이죠. 6.3 지방선거 평택을 주말 총력전입니다.
1: 아, 평택을에
4: 네.
1: 예. 평택병이시죠, 김현정 의원님.
4: 그렇습니다. 예.
1: 평택을 옆 동네가 총력전이 벌쳐지고 있군이라고.
4: 그렇습니다. 어제도 하루 종일 뭐 총력전이 벌어졌고.
5: 평택병 가기 시기 전에 평택을이었어요.
6: 그렇죠.
1: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내가 떠나온 곳이 이렇게. 예. 그러면 이긴 셰프의 요리는?
6: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이슈는 무소속 후보에 달린 당권 김관영 한동훈 결과는?
1: 아, 결과는?
5: 결과는?
1: 예. 예. 결과는 끝을 올리는 물음표네요.
6: 그래서 물음표입니다.
1: 좀 알고 계세요? 결과.
6: 잘 모릅니다. 저, 아, 예, 예. 저 어떻게 알고 있겠습니까, 제가?
1: 예. 물음표를 자꾸 강조하셔서 혹시 느낌표를 갖고 계신가 여쭤봤습니다.
6: 물음표입니다.
1: 방원식 셰프의 오늘 메인 요리는 무엇입니까?
7: 예, 오늘 제가 가져온 메뉴는 김부겸 한국 정치의 새 역사 쓸까?
1: 예, 알겠습니다. 왜죠? 대구.
7: 네.
1: 예, 쓸 것 같아요.
7: 그럴 것 같은데요.
1: 아, 그래요?
7: 오.
6: 역시 우리 자주가.
1: 혹시 김부겸 후보랑 친해서 막 얘기하시는 건 아니죠?
7: 저는 그런 것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1: 아, 그렇죠.

0: 그건 제가 인정합니다.
1: 김용남 후보하고도 친한데 계속 저격하죠.
2: 저는 굉장히 객관적인 사람입니다.
3: 그렇죠.
2: 저 밖에 있는 김준일과 비슷합니다.
0: 아, 그렇죠.
3: 저도 그 같은 거 아닙니까?
2: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어제 저는, 보니까는 부산 가서 보험 드시더만요.
3: 아니, 전 친소 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4: 분위기 좋으면 친한 게, 분위기 안 좋으면 반한 게.
1: 아나키스트잖아, 아나키스트.
2: 분위기 따라 움직이시죠, 주로.
0: 그거는 이제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그냥 피부가 움직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4: 몸이 반응한다.
3: 그 사람이 올바른 길을 가면 이렇게 참 많은 비난을 받아요. 네, 참 힘듭니다. 네.
0: 주말에 부산 가셨다고.
3: 예. 네. 네. 맞습니다.
0: 오세훈 캠프에 계신 거 아니에요?
3: 캠프에 있죠.
0: 아니, 서울시 캠프인데 왜 부산 서울시 가세요?
3: 서울시 소속 당협위원장이 오세훈 캠프에 일하는 건 당연하죠.
0: 아, 예. 네.
3: 부산은 우리 집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예. 야,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라도 경조사가 있으면 가는 게 사람 A다.
0: 아,
3: 그 말 한마디에 야 역시 우리 와이프 말이 참 진리다. 내 생각했습니다.
2: 어느 쪽일까?
4: 경사입니까?
3: 경사든 조사든. 근데 사람이 어려운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 가는 게 A죠.
0: 박민식 후보 측에 가신 네. 거예요?
1: 아니 근데 국민의힘은 왜 평택은 한 안 오세요?
3: 그래서 제가 오늘 내일 유기동 의원 한 분 갈까지 고민 중입니다.
1: 아, 네, 네.
2: 아니 거기 유승민 전 대표가
3: 김웅 의원은 갔었어요. 네.
1: 아니 그러니까 지도부가 왜 안 오시냐고.
3: 지도부 그렇네.
2: 지도부
3: 거긴 정청래도 안 갔던데.
1: 아니 두 번이나 왔습니다.
3: 평택을 해?
1: 그럼요.
3: 정청래가?
1: 네.
2: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는 거는 유희동 후보가 썩 원하진 않을 거예요.
1: 그렇지. 그러면서 왜 황교안한테는 이렇게 단일화하자고 구애를 하고 있습니다.
2: 그건 좀 다른 문제지.
0: 알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김기식 셰프의 메인 요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울시 캠프인데 부산을 가셨던 김기식 셰프. 네. 주제 오만한 이재명 대통령 리스크.
3: 예. 예. 그 대통령께서 연일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데요.
0: 예.
3: 그 이번에도 투표 동료 SNS 올렸어요. 뭐 그건 보통 대통령들이 해왔던 겁니다.
0: 예.
3: 근데 투표를 독려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날이 날카롭게 서 있어요. 저는 이런 대통령의 투표 참여 메시지는 처음 봤습니다.
0: 예.
3: 그냥 투표를 해야 뭐 나라가 바뀝니다. 투표를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말에 불편하는 놈들은 다 기득권 세력이고.
0: 예.
3: 이 말을 불편하면 그들이 나쁜 놈들이다. 뭐 이렇게 확실하게 선을 그어가지고 자신이 생각하는 투표를 지지하는 사람이면 오른쪽이고
0: 예.
3: 그거에 반대하거나 그거에 좀 그 이의를 제기하는 쪽은 악의 세력이다 또는 그런 세력들이다. 이렇게 편가르기를 확실하게 하시는 저는 대통령의 그 내용을 보고
0: 예.
3: 저기도 다 그냥
0: 저기 이제 그제 나온 겁니다. 네. 5월 30일 날 나온 건데 네.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나와 가족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3: 거기까지는 괜찮죠.
0: 근데 투표 포기는 중립이 아니라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3: 그들을 편드는 것입니다. 것이다. 저 말을 쓰고 그다음에 어제 나온 건 더 세요.
0: 네. 어제 31일 뭐. 나온 건 정확한 워딩이 이렇습니다. 플라톤의 말을 그렇죠. 이용해서 네. 정치 무관심의 대가는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주권자의 침묵과 투표 포기는 권력을 남용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건 그리고 앞서 이제 김규식 교수님이 네. 놈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건 아니고
3: 불편한
0: 이 말이 자. 불편한 사람들은 네. 부태 기득권자다라고 하십니다.
3: 그러니까 이렇게 편을 갈라서 하시는 게 전 대통령스럽지 못하다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0: 예.
3: 선거에 개입한다고 의혹을 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기 지지자들에게 확실하게 찍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시잖아요. 그다음에 기표소에 가서 사전투표 하다가
0: 예.
3: 나와서 했던 그 돌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0: 돌발 상황.
3: 온 국민이 다 봤습니다만 저는 이것도 태어나서 처음 보는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선관위가 공정하다면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선거법 위반이나 무효표를 할 행동을 했으면 그걸 차단을 했어야죠.
0: 그러면 말씀하신 그 부분
3: 네네.
0: 뭐 온 국민이 보셨다고 하지만 또 안 본 국민들도 계시니까 저희가 직접 보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 이게 동그랗고 다 완전하게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반만 찍으면 괜찮나요?
6: 아, 예. 보여주시면 안 되고
5: 예. 방금 이게 이렇게밖에 안 찍혀서
6: 아, 예.
5: 괜찮냐고
6: 예.
5: 모양이 되거나 그러죠?
6: 아, 괜찮습니다.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5: 반밖에 안 찍혀서 아,
0: 예. 투표를 하다가 아마 기표 도구에
3: 절반밖에 안 찍혔다는데 저는 참 의심스러운 게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를 수십 번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0: 예.
3: 그다음에 본인 선거를 또 여러 번 치렀잖아요. 그러면 이 기표 용기로 도장을 찍을 때 절반만 묻혀도 유효표라는 건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아는 상식이에요. 이게
0: 아, 예.
3: 선에 걸치거나 두 개가 찍히지 않는 이상 그 깊이 그 투표란 안에 절반만

0: 찍혀서도 이게 유효표로 다 인정이 됩니다.
1: 예.
0: 이건 선관위가 계속 홍보하는 내용 중에 가장 1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나와서 반밖에 안 찍혔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나와가지고 기표용지를 보여주고 저는 그거에 대한 그 일종의 무지함도 놀라울 뿐만 아니라
1: 예.
0: 선관위 직원을 손가락으로 깔깔 부르잖아요. 저는 그 행동을 보고 여기서 우리 CBS 보도본부장님 요즘 기자분들한테 그렇게 했다면 큰일 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국회의원도 자기 보좌진한테 그렇게 해서 갑질했다고 막 혼나는 거 아니에요?
1: 예.
0: 근데 어떻게 대통령이라는 분이 온 국민이 보는 방송 카메라가 돌아가는 입장에서 직원을 까딱까딱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아무 의식이 없어요. 저는 저 장면을 보면서 정말 저 대통령이라는 분이
1: 예.
0: 국민들을 또 공무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평소에 무의식적인 권위의식이 좀 쩔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1: 김현정 의원님.
2: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너무 감흥반응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대통령 비판하는 거 외에는 선거 전략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 저거는 뭐 기표소 안에서 이렇게 저 기표하다가 의문 사항이 있으면 투표 관리관한테 질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 예.
2: 그러니까 공선법에는 투표장을 나갔다가 들어오면 안 되게 돼 있지. 기표소 안에서 나왔다가 질문하고 들어가는 거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고 예. 있잖아요. 중선관위에서도 그렇게 지금 아무런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 투표를 했는데 반밖에 안 찍혀서 의문이 나서 질문한 거잖아요. 그 이상 이하도 아닌 해프닝인 건데 예. 저걸 가지고 저렇게 감인 반응할 필요가 있나 저는 싶습니다.
3: 그러니까 저는 그 정치권에서 특정 이슈가 문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주어를 바꿔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2022년 4월달 혹은 6월달에 막 당선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예. 김건희 여사와 함께 지방선거 사전투표에 나섰는데 기표소에 들어갔다가 느닷없이 기표소 밖을 나와가지고
1: 예.
3: 거의 관리원 양반 나와보십시오. 이게 이렇게밖에 반밖에 안 찍혔는데 이거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리고 기표소에서 나온 김건희 여사가 그 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투표용지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영상과 사진들이 보도가 되면
1: 예.
3: 과연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님께서는 가만히 계셨을까. 아마 광화문에서 이거 헌법상 비밀투표 원칙을 저버린 대통령이기 때문에 탄핵해야 된다고 당장 나서셨을걸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뭔가 본인의 진영에서 일어났었던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 그러니까 정치권의 예. 주특기가 아무리 내로남불이라고 하지만 이건 좀 당해도 당해도 새롭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히려 기획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아니 수십 번씩 또 투표를 하셨던 분이 갑자기 기표소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거 반밖에 안 찍히면 투표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저런 장면을 만든 것은 내가 이렇게 투표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기 위한 어떤 어떻게 보면 뭐 음모론까지는 아니어도 기획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 기획이다.
3: 이거 말고도 트위터에 올린 어떤 대통령의 글.
1: 예.
3: 그러니까 투표를 독려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저건 대통령의 언어도 아니고 전 여당의 언어도 아니고 야당의 언어라고 생각을 해요. 180석이라는 슈퍼의석을 가진 행정부의 수반이 여전히 기득권을 지적하는 게 과연 맞느냐. 결국 이제 계속 민주당의 어떤 그 뭐 지지율이 붙다 보니까 지방선거라고 하는 게 대통령의 얼굴로 치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 지금이라도 대통령의 얼굴로 선거를 치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저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4: 예. 그러니까 저는 그 X에 올린 대통령의 투표 동료 메시지는 좀 아쉽습니다. 조금은 더 통합적인 메시지였으면 좋았을 텐데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갈라치는 메시지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투표 동료라는 취지하고는 좀 잘 안 맞아요. 물론 대통령은 정치인이고
1: 예.
4: 그리고 정당의 소속입니다.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때문에 대통령이 뚜렷한 어쨌든 이 투표에 있어서 정치적 견해를 갖는 거는 뭐 불가피한 일이고요. 뭐 그걸 때로는 드러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이게 투표 동료 메시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조금 아쉽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 요즘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글쎄 이전에 보면 굉장히 이렇게 통합적인 메시지도 많이 내셨고 전과는 달라진 면모다 이런 평가도 많이 받았는데 다시 좀 날이 서고 다시 뭔가에 좀 쫓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닌가 그런 면에서 그 메시지는 저도 아쉬웠어요. 다만 기표소에 나왔다가 그 들어갔다 나온 걸 가지고 거기에 어떤 기획 의도 이걸 좀 지적하는 거 심지어 뭐 국민의힘에서는 공산당식 공개 투표다 이런 언급까지 대변인이 하던데 예. 이거는 정말 침소봉대고 제가 보기에는 뭐 괜한 일을 부풀려 가지고 뭐 크게 만들어 보이려고 하는 별로 효과도 없을 텐데 아니 대통령이 저걸 의도하고 기획했어도 얻을 게 뭐가 있습니까? 저걸 통해서 저게 여권 지지자들한테 혹은 잠재적 지지층한테 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그냥 해프닝이잖아요. 물론 그조차도 안 했으면 더 완벽 했겠죠. 그러나 순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1: 예.
4: 기표소 밖으로 나와서 물어본 건데 글쎄요 뭐 선관위의 입장은 그것만으로 뭐 거기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고 아니 선관위가 뭐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고 또 뭐라 그럴 수 있겠습니까?
1: 예.
4: 그런 정도로 넘어갈 일이고 아까 이기인 총장이 얘기했던 것 저는 공감해요. 그러니까 위치를 바꿔서 역지사지 해보면 지금 자신들의 입장이 맞는지 이거를 객관적으로 좀 들여다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 행보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선거 개입 이거 선거 운동이라고 강하게 지적을 해요. 2024년 총선 때 연초부터 시작해서 총선 때까지 20몇 번을
1: 그 인생 토론회를
4: 윤석열 대통령이 했고 대통령이. 심지어 거기 후보자들이 배석하고 예산 배정을 얘기하고 그때 단 한 마디라도 국민의힘에서 얘기했습니까? 물론 속으로는 불안불안했죠. 저게 선거에 좋을까 하면서.
1: 예.
4: 그러나 그에 비하면 이걸 무슨 선거 개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로남불이 그냥 일상화돼버렸어요.
1: 일상화됐다. 서로 간에 내로남불이
0: 일상화됐다. 저는 그래서 박원석 의원 말에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 그래서 우리 당이 대통령의 저런 말도 안 되는 돌발 상황이 생기면 이걸 너무 과격하게 침소봉대하는 것이 점수를 잃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기인 총장의 기획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저분이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치밀한 분은 아닐 거라고 봐요. 그런데 돌발 상황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너무 황당한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그 황당함에 초점을 맞춰서 비판을 하면 돼요. 제가 말한 것처럼 권위의식이 쩔어 있다. 손가락 까딱. 그리고 난 괜찮아. 상관없어요. 라는 게 어떻게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분 개인 개인의 성정과 캐릭터에 초점을 맞춰서 비판을 하면 되지 이걸 계속 침소봉대해서 이게 기획을 하고 한 것이고 이게 공산당식이고 이렇게 할 건 제가 볼 때 비판의 정도를 넘어서 버리면 비판의 효력이 약화되는 겁니다.
1: 자, 그러면 우리 뭐 대한민국의 내로남불 평론가 의원님들 또 당 사무총장 계시니까 기획이다 아니다 의견을 짧게 예 수원 노라고 하면 누구라고 하려나 어쨌든 뭐
0: 저는 기획은 아닐 거예요.
1: 아닌 것 같다. 네. 이긴 총장이면 약간
3: 기획 같습니다.
1: 기획
2: 전혀 기획이 아니죠.
1: 두 분은 아니,
4: 그거 해서 얻을 게 뭐가 있다고 기획을 해요.
1: 아 그러면 이제 뭐 의견들은
0: 그렇죠. 그러니까
1: 그러면 잠시만요.
0: 이럴 때, 예.
1: 이게 그럼 법 위반이냐 아니냐. 왜냐하면 송호석 원내대표는 이제 투표용지를 보여주는 건 공직선거법 위반이다라고 했고 어제 또 선관위 관계자 얘기는 예를 들어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누군가 실수로 흘렸어요. 그러니까 고의가 아닌 이렇게 해서 투표한 내용이 보이는 건 법 위반이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2: 그렇죠.
1: 네, 그래서 해석상에 또 얘기들이 있어서 근데 선관위 해석은 법 위반은 아니라고 했어요.
3: 근데 저 말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이렇게 투표관리원을 불러서 이게 이렇게 찍히는 게 괜찮냐고 물어봐. 이렇게 이렇게라는 말은 이렇게 그렇게 저렇게 이게 부사잖아요. 지시부사 아닙니까. 예. 어떤 상태나 형용을 꾸며주는 구체적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여줄 의도라고 저희는 해석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 나왔지만 뒤에 있는 김혜경 여사가 기표 끝나고 나와서 그 뒤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투표용지를 이렇게 빤히 바라보고 있어 정확하게.
1: 예.
3: 그러면 우리나라 헌법상 비밀투표라는 원칙이 부부는 예외된다는 단서조항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전 국민한테 보도되는 영상을 통해서 아무리 영부인이나 하더라도 아무리 배우자를 하더라도 대통령의 투표용지를 보여주는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이걸 물론 이걸 가지고 탄핵이다 공산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과해요. 말도 안 되죠.
1: 예.
3: 그런데 투표용지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공개된 상황에서 야당이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2: 그런데 그 너무 내피얼이 너무 기획이다까지는 너무 좀 심한 것 같고요.
1: 예.
2: 그 우리가 영상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찍었는데 그 절반밖에 안 찍힌 거에 대해서 투표관리관한테 뭐 질문 안 하고 그냥 그 미심쩍은 채로 끝내야 됩니까? 그럼 그 이후에 사람들 계속 그렇게 찍히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그 찍힌 자체가 잘못돼 있는 거니까 반만 찍히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공선법 167조에 보면 고의로 이렇게 보여줬을 때가 저기 위반이 되는 거거든요.
1: 예.
2: 고의성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럼 예를 들어 들고 나오다가 땅에 떨어뜨려 갖고 다 보여지는 거 이런 것들도 다 고의가 없기 때문에 다 유효하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1: 예.
2: 그렇게 그 투표 관리관이 해석을 그 자리에서 했고 중선관에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프닝으로 그냥 봐줘야 되는데 제가 더 황당했던 거는 이것보다는 장동혁 대표가 고발했잖아요.
1: 예.
2: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명백한 탄핵 사유다, 민주주의 훼손이다, 뭐 이렇게 또 막 말을 또 막 하더라고요. 근데 정작 그 민주주의 훼손한 사람이 누굽니까?
0: 아니, 윤석열 또 개헌 이야기하시려고
2: 그러는 아니 윤석열이잖아요. 윤석열
0: 다시 감옥 가 있잖아요.
2: 그거에 대해서 민주주의를 명백하게 훼손한 거에 대해서 본인은 아직도 탄핵을 반대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서 명백한 탄핵 사유로 이런 거 가지고 그렇게 막 말을 막 합니까?
0: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당 지도부가 바뀌어야 돼요. 김근식이 지도부가 되면 메시지 그렇게 안 나가죠.
1: 예.
0: 거기서 무슨 탄핵 사유를 이야기하고 공산당식을 이야기합니까? 김근식이 당 지도부면 그렇게 안 하고 대통령의 권위의식 대통령식의 법 앞에 우월의식. 난 상관없어. 까딱까딱. 이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비판을 하면 되는 겁니다.
1: 김근식 교수님이 이제 지도부가 됐으면 절대

0: 그럴 리 없을 텐데 아쉽게 이제 지난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못 예. 들어가서 예. 좀 안타까운 국민의힘 상황이 예. 계속되고 있다.
1: 아니 뭐 저는 그리고 선거법 위반도 예. 선관위가 너무 납작 엎드렸다고 봐요. 이미 고발이 됐으니까 뭐 판단을 하겠지만 만약 일반인이 저렇게 했을 때 선관위 직원이 저렇게 했을까요? 나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저렇게 했을 때는 선관위 직원한테 제지를 받거나 일단 기표한 그 투표용지 회수해서 무효 처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아 뭐 그냥 괜찮다고 중앙선관위까지 나서가지고 그걸 면죄부를 줘버리면 지금 선관위가 어제 오늘 투표하는 과정에서도 여기까지 뉴스가 나지 않았습니까?
0: 예.
1: 사촌 형거 가지고 갔더니 그냥 통과가 됐다는 거고 이게 관리 부실이 얼마나 심각하면 이게 사실 문제 상황이 얼마나 삼을 수 있는 건데 저는 삼지 않겠습니다만은
0: 예.
1: 그런 정도의 선관위의 관리 부실이 엉망인 상황에서 선관위가 대통령이 했다고 그 상황에 난리가 나고 돌발 상황이 생겼는데 아 괜찮습니다라고 중앙선관위까지 나서서 면제부를 줍니까? 이게 선관위가 이렇게까지 엎드릴 필요가 있어요? 독립적인 헌법 독립기관이? 저는 정말 큰일 날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예.
0: 알겠습니다. 선관위 일단 고의로 노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의라는 건 이런 거죠. 내가 누구에게 투표했어라는 걸 보여주려는 고의. 이게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일단 판단했는데 그거는 이제 대통령한테 선관위가 쫄아서 그렇게 해석한 그렇죠. 거라는 게 김규식 교수님의 주장입니다.
1: 아니, 일반 사람 그렇게 하겠습니까?
2: 전혀 사실 아니 본인도 그 교수님도 기획은 아니,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1: 기획은
2: 고의가, 고의가 없다는 거죠.
3: 저는 오히려 그 선관위 그 선거 관리하시는 분이 그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0: 맞아요.
3: 그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대통령 면전에서. 근데 얘기하고 다른 데를 봅니다. 그분이.
0: 안 보려고. 안
3: 쳐다보고. 안 보려고. 그게 맞거든요. 그분이 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때문에 그게 노출이 안 됐잖아요. 어쨌든.
0: 예.
3: 선관위에서도 그 설명을 하던데 아, 물론 저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해프닝이에요. 근데 일어난 일인데 야당에서 비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공산당식이니 탄핵이니 고발이니 이거는 진짜 이 과유불급이고 침소봉대죠.
0: 네,
3: 그러다 보니까는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전혀. 그냥 늘 장동혁 대표가 하던 대로 하는구나. 이재명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그냥 보는 거죠. 그래서
0: 알겠습니다.
3: 비판을 해도 그 비판이 좀 정확하고 예리해야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좀 조심하고 주의하고 수긍도 하는데 저건 비판이 아니잖아요.
0: 네. 저희가 이제 워낙 대통령 관련 사항이라서 쟁점과 논란이 뜨거워서 쭉 짚어봤고요. 각자의 의견을 들어봤고 이제 다음 주제로 김현정 셰프가 가져온 얘기로 가겠습니다. 평택을로 가는 겁니까? 먼저 영상을 하나 가지고 오신 건 아니고 저희 자료에 있는 것이긴 하죠. 요행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서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이 평택을에 가서 한 얘기입니다. 직접 보고 오겠습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하고 민주당이 공천한 김영남 후보입니다. 이게 진짜 민주당 후보 아닙니까? 가짜 민주당 후보가 마치 진짜인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가짜 민주당을 찍으면 국민의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민주당 후보를 지원해야 합니다.
0: 예. 가짜 민주당 후보가 아닌 진짜인 민주당 후보를 찍어야 된다. 저 행사에 평택 병인 네. 김현정 의원님이 사회를 보셨다고요.
2: 네. 제가 지금 당 대변인도 맡고 있고요. 네. 중선 중앙선대위 대변인도 맡고 있어서 네. 네, 봤습니다. 근데 저 말은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아니 민주당의 후보가 김용남 후보인데
0: 네.
2: 자꾸 이제 조국 후보께서 가짜 민주당 후보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당 사무총장이 내려와서 명확하게 확인시켜 준 거죠.
0: 예.
2: 근데 저는 뭐 그 저 조국 후보 쪽에서 주장은 할 수 있는데 가짜 민주당 후보다 이건 너무 선을 좀 넘은 거 아닙니까?
0: 민주당에서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데 네. 아니야 그거 당신 내 사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경우네요.
2: 난 진짜 이 상황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0: 예.
2: 그냥 예를 들어서 뭐 더 진보적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민주당 후보는 김용남 후보가 맞고 그리고 조국 후보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 단 한 번도 입당한 적이 없으시거든요. 그런데 자꾸 민주당 후보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0: 예.
2: 결국은 선거 전략이잖아요.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을 거기에 표를 좀 거기서 뺏어가야지 그 당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전략을 쓰는 거잖아요.
0: 예.
2: 근데 그거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저희 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좀 너무 도가 좀 지나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0: 민주당 사람이 아닌지는 민주당에서 판단하면 된다라는 얘기였고요. 김우식 교수님이 웃으셨는데
1: 저는 말씀해주세요. 정말 끝까지 알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평택을 같아요.
0: 예.
1: 진짜 뚜껑 열어보기 전에는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 김용남 후보와 조 후보 사이의 이 각축전이 저는 누가 뭐 1등이 되든 뭐 우리 유유동 후보가 되든 그건 뚜껑 열어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관전 포인트는 조국과 김영

0: 남의 싸움이 대리전의 양상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1: 아, 대리전이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조국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뭐 그동안에 계속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지지한 사람이 유시민 이사장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전해철, 그다음에 이강철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일일이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대표적인 친문 세력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핵심을 이루었던 그 골간들이 정서에는 아, 김용남은 민주당 후보가 아니다. 그리고 실제 그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이재명이 사실은 민주당의 본류가 아니었다.
1: 아.
0: 뭐 이런 식의 연장선까지 되어 있는 밑바닥의 의식이 있는 거예요.
1: 친문들의 반 이재명 정서가 있다라고 지금 적들의 갈등을 그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네.
0: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실제 밑바닥 정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에 대한 공개적 지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조국이 다른 당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당적을 가지신 분들 중에 일부가 공개적으로 지지선언을 하고 그러니까 조국이 나와서 내가 진짜 민주당 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바닥에는 친문 진영의 정서 특히 이게 반 이재명 정서가 면면이 흐르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고 결국 그래서 이어서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저는 정말 향후에 8월달 전당대회나 민주당 내 당내 권력 그 양상들이 굉장히 좀 볼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2: 예. 참 기괴한데요. 원래 한 당을 해야 될 분들이 당을 따로 하고 따로 출마를 해가지고 정당 정치를 좀 허구화시키고 있는 장면이 아닌가 싶고요. 예. 조국 후보의 캠페인은 시종일관 이상합니다. 그러려면 민주당 들어가서 출마하는 게 맞았죠. 내가 진짜 민주당 후보고 민주당보다 저 김용남 후보보다 내가 더 민주당의 정체성이나 노선을 잘 구현할 수 있다.
1: 예.
2: 조국 혁신당이나 조국 대표의 노선은 민주당의 정체성을 앞장서서 구현하는 게 그들의 노선인 거잖아요. 그럼 당을 왜 따로 합니까? 저는 그건 충분히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보고요.
1: 예.
2: 근데 이제 조국 후보 입장에서는 격세지감이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2년 전 총선에는 서로 와달라 그랬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이. 여기 와서 지민비조 해줘야 여기도 붐이 인다.
1: 예.
2: 그때 전체적으로 조국혁신당 바람이 일었으니까. 그래서 너도 나도 조국혁신당이나 조국 후보한테 전화해가지고 한 번만 와달라고 그랬던 시기에 비하면 지금 이 상황이 조국 후보로서는 굉장히 불만스럽고 당혹스러울 수도 있겠죠. 심지어는 많은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 그중에서도 뉴 이재명을 표방하는 지지자들은 조국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 속았다. 김어준한테. 판결문 보고서 이제야 알았다. 정말 몰랐을까요? 그렇게 세상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1: 예.
2: 그런 건 다 눈 감았잖아요. 검찰에 대한 분노라는 걸 내세워서. 근데 지금도 그 평택에서 일어난 일이 비슷해요. 지금도 모든 걸 눈 감는 겁니다. 김영남 후보 관련된 여러 논란이 터져도 대통령이 그 영입하고 민주당이 공천한 사람이니까 무조건 돌파해야 된다. 이번엔 상대가 조국이죠. 지난번에 상대가 검찰이었고
1: 예.
2: 같은 논리예요. 그러니까 조국의 강이 여전히 흐르는 겁니다. 사람만 바뀌었을 뿐이고 그래서 저는 평택을 선거 저도 결과는 모르겠어요. 지금 누가 이길지 정말 모르는 상황이고 진짜 박빙인 것 같아요. 세 사람 다 1등 할 가능성도 있고 3등 할 가능성도 있어요.
1: 예.
2: 그러나 엄청난 후유증을 남길 선거인 것만은 분명하고 민주당 캠페인 중에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김현정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조국 찍으면 유이동된다. 아니 조국 찍으면 그 사람은 조국이 되길 원해서 찍는 거예요. 그런데
1: 예.
2: 그런 이제 공포 마케팅으로 소수당을 그렇게 짓누르려고 하는 거 옳지 않아요. 유시민 작가가 심지어 그러더라고요. 자기 살점 하나도 양보 안 한다. 민주당이 소수당하고 싸울 때는 늑대 같다.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3: 예. 저는 지금까지 민주당 지도부에서 조국 후보를 향한 비난의 수위를 상당히 자제해 왔잖아요. 사실 무대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국 후보는 조국 혁신당까지 동원되어서 김용남 후보를 마구 공격을 했는데 지금까지 정청래 대표와 지도부는 어차피 선거 끝나면 합당할 거고 같은 줄기에서 정치한 사람이니까 일부러 좀 외면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이상 이렇게 방관하다가는 뭔가 정청래 지도부가 자의적 방관이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1: 예.
3: 대놓고 조국 후보에게 의석수를 내준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곧 정청래 지도부의 어떤 안위와 직결된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이제 뒤늦게나마 조승래 사무총장이 이렇게 나선 것 같은데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의 강을 건넜는데 이제 김용남의 강으로 건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까지 판결문 한 장 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건 부정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김용남 후보 관련해서는 본인의 육성에 담긴 녹취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있잖아요. 차명 대법 의혹에 대해서 지도부가 명쾌한 해명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공천 취소하거나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물고 늘어지고 그냥 안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민주당 유권자들은 되게 혼란스러울 거예요. 조국 대표 저렇게 비판하는데 저렇게 의혹이 있는 김용남 후보는 안고 들어가네. 이렇게 되면 어부질이 유동 후보가 당선될 수 있다

0: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1: 예, 조국의 강을 건넜는데 가고 있는데 김영남의 강이 나타나서 다시 뒤로 가려고 했더니 다시 조국의 강이 가로막고 있는 헌민주진영 지지자로서는 복잡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0: 복잡한 상황이죠.
2: 근데 네. 저는
1: 그렇다고 네. 저쪽에 유희동의 강은 또 맞듣지 않고
0: 그렇죠. 네. 근데 또 유희동 후보가 늘 저는 선거에서 민주당의 자중질환을 통해서 이탈되는 지지층이 개혁보수 내지는 합리적 보수의 후보가 있다면
1: 예.
0: 글로 저는 수렴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유희동 후보는 그걸 담을 만한 그릇이 되기는 합니다. 예. 부정선거와 명확하게 결별하고 있고 또 늘 유승민 의원과 함께하면서 당내에서 비주류로 분류됐었던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탈되는 층이 유희동 후보한테 갈 수 있다고 저는 봐요.
1: 알겠습니다. 저희도 여기서 잠깐 강을 건너야 돼요.
0: 아, 강을 건너야죠.
1: 광고의 강을 건너도록 하겠습니다.
3: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예, 광고 시간에는 저기 김우식 교수님이 제일 말을 많이 하셨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정확한 뉘앙스로 제가 그대로 성대모사하면 근데 뉘이둥이 되려나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건너편에 계신 한 분께서 모르지 뭐라고 얘기하신 뉘앙스를 제가 그대로 건너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4: 뭐 해당 행위를 여러 차원에서 하시네.
5: 아니
4: 주말
5: 대기를 바라는 안타까움에서 이야기하는 거지요.
4: 아니 그래 그렇죠.
5: 정말 제일 열심히 하는 데 유희동 후보가.
1: 예, 예.
5: 저는 두 분 사이에 조국과 김영남의 그 박터지는 싸움에 정말 유희동 후보가 전 신승을 이루기를 정말 학수고대합니다.
4: 예, 제가 발제인데 저 한마디밖에 안
5: 했는데.
4: 죄송합니다.
1: 이현정 의원님 말씀하시죠. 예.
4: 아니 근데 저는 요 그 평택을 보궐선거 관련해서 자꾸 뭐 이렇게 대리전을 치르고 있는 거다. 뭐 뉘이재명 뭐 친척 막 이런 거를 프레임을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저기 많이 이제 거기 잘 알잖아요, 제가. 예. 상황을. 근데 전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공천한 거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그 이기기 위해서 저한테 그 평택어를 잘 아니까
1: 예.
4: 많이 도와주라라고 가장 먼저 얘기하신 분도 정청래 대표셨고 정청래 대표는 우리 당은 승리하기 위해서 공천을 한 거거든요. 승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1: 예.
4: 그리고 실제로 정청래 대표도 평택을에 두 번이나 왔습니다. 또 뭐 정청래 대표는 왜 전북에만 가고 평택을에 안 오냐고 하시는데 제일 먼저 왔어요. 그 공천하자마자 그 다음 날 평택항에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그 행보를 했었고 개소식 때도 왔잖아요. 거기다가 엊그저께도 처음으로 본부장단 회의도 거기 예. 당 삼역 다 온 거 아닙니까? 최고위원들도 오고 사무총장 오고 전략기획위원장 오고 정책위원장도 왔고 또 그 저 지원단 의원들도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막 저 지원단 의원들이 읍면동별로 다 와서 선거운동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우리가 후보를 냈기 때문에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1: 예.
4: 제가 조국 후보 측의 주장에 대해서 좀 아쉬운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요지가 그런 거예요. 민주진보진영의 그 후보에서 자기가 이제 당선이 돼야지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이쪽에 볼륨이 커진다.
1: 예.
4: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정권 재창출이라든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저 확장을 위해서 중도나 합리적 보수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국민의힘이 너무 구구화되어 있어서
1: 예.
4: 합리적 보수까지를 더불어민주당이 아우르자라는 차원에서 그런 전략으로 지금 사실 보수층의 인사지만 중용도 하시는 거고 김용남 후보도 이렇게 영입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권 쟁창출을 위해서는 민주진보 진영의 그런 연대나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도 잘 해왔지 않습니까?
1: 예.
4: 앞으로도 그렇게 하면 되고 저는 오히려 이 진보 진영 측의 축을 좀 더 강화시켜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것이 민주당이랑 같이 합쳐져 가지고 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별도의 독립 공간을 더 강화시켜주고 민주당이 합리적 보수까지 아우르는 그렇게 해서 전국 정당화해서 하는 것이 정권 재창출하는 데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주장을 하시니까 저희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좀 있다라는 거고요.
1: 예.
4: 지금은 또 이제 어디까지 나가셨냐면 김대중 그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의원 다음이 조국이다 이렇게까지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뭐 이게 대선 치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저기 국회의원 선거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유희동 후보가 가장 비판하는 게 뭐냐.

0: 그러면 정치를 위해서 평택을 이용하려고 한다. 이 예. 주장을 가장 세게 하고 있거든요. 딱 그 프레임에 걸릴 수 있잖아요. 이게
1: 그래서 대선을 위해서
0: 그렇게 지금 그렇게 그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네. 계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재명 그 민주당 의원들이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김용남 후보를 지지하는 게 명팔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왜 이재명 팔입니까?
2: 그러니까 우리 김현중 후보 화가 나실만도 하네요.
0: 아, 그런, 오히려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죠. 오히려 당에 이름까지 넣고 조국혁신당이라고 하시고 기승 전 지금 중앙선대 회의를 항상 평택에서 하시잖아요.
1: 예.
0: 그리고 최고의 열면은 그 저기 용모닝으로 시작하는데 오히려 거기에 있는 의원들이 오히려 더 조국팔이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훨씬 많거든요. 네.
2: 예. 그래서 김현중 의원한테 제가 단둘이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조국 후보가 떨어지면 그다음 향후에 그 양당의 합당은 어떻게 됩니까?
0: 아, 그거는 지금 내부에서 이견도 있기 때문에 네. 숙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네. 그런데 그것도 관련해서도
2: 너무 감정이 골이 깊어진 거 아닐까요?
0: 아니, 그것도 이걸로? 본인이 당선돼서 합당을 주도하겠다고 하니까 오히려 지금 내부의 이견들도 정리해 나가야 되는 건 판에 오히려 거기다 고춧가루 뿌리는 거 아니에요?
2: 그러니까 우리 김현정 후보가 조국 지금 2위등 된다고 할 만하네.
3: 저는 뭐 한동안 선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 사이가 서먹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정도로 격렬하게 대립을 하고 나서 금방 돌아서 가지고 선거 결과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뭐 통합 연대로 가자기 쉽지 않아요. 감정도 많이 지금 누적이 돼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저는 조국혁신당은 그 이번 선거 끝나고 나면 독자적인 정당을 할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봅니다.
2: 지면은
3: 아니 뭐 이겨도 마찬가지예요. 당 대표가 나서 가지고 내가 더 민주당 다운 후보고 내가 민주당의 후보라고 얘기한 마당에 아. 민주당의 지분을 갖고 들어가든 아니면 분해돼서 들어가든 흡수 엔딩이든 아니면 뭐 통합이든 둘 중에 하나밖에 없지 독자 정당의 길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상정하지도 않고 있어요.
1: 조국혁신당의 개별 정체성을 얘기하기보다는 내가 더 진짜 민주당스럽다라는 게 이제 자가당착이 될 수 있다라는 방송은
3: 아니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 이제 지민비조라는 걸 통해 가지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를 글로 모아서 이제 일정한 정치권의 지분을 확보하고 조국 대표의 뭐 정치적 복권 이런 걸 이뤄냈는데 애초부터 독자정당은 제가 보기에는 상정하지 않았던 노선이고 상정하지 않았던 길인 것 같고 일종의 명분이었던 거죠. 이제 그 명분을 내려놓는 과정이 이번 선거의 과정이고 근데 이기면 다행히 어쨌든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통합 논의에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겠지만 지면은 분해예요. 지금 조국혁신당의 의원들이고 혹은 조국혁신당의 당직자들이고 독자정당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보입니까? 전혀 안 보이거든요. 저건 이제 그 길이 없는 거죠. 분해되느냐, 분해돼서 흡수되느냐, 아니면 일정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느냐 이것밖에 예. 없는 거예요.
1: 그러면 만약에 조국 대표가 됐을 때는 어땠을지를 잠깐 민주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보세요?
0: 됐다고 가정하고 질문을 하시면
1: 아니 조금 있다가 안 됐을 때도 할 거예요.
0: 네. 네. 아니 일단은 현재까지 스탠스는 네. 지선 이후에 합당 논의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연대 통합 관련돼서 뭐 그런 절차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현재까지의 제가 봤을 때는 지방선거 이후에 바로 전당대회 있잖아요. 8월 달에 네. 그 사이에 논의가 진행되는 건 힘들 것 같고
1: 힘들 것이다.
0: 그 과정에서 뭐 저기 전대 출마하신 당대표 후보가 공약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당원들이 판단을 하는 과정도 있을 것 같아요.
1: 조국 대표와의 뭐 관계를 당대표 후보들이 얘기할 수 있다.
0: 합당하겠다라고 공약할 수도 있고 좀 더 숙의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이제 그 당대표 후보들이 그런 거를 공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지선 이후에 바로 이렇게 합당 절차가 진행될 것 같지는 쉽진 않아 보이고요.
1: 쉽진 않아 보인다.
0: 네.
2: 저는 조국 후보가 만약에 이긴다면 민주당 쪽에서는 그 내부에 좀 갈등이 좀 있고 좀 분란이 있을 거예요.
1: 예.
2: 조국혁신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그 전망치는 조국 후보는 자기가 당선됐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싸웠던 감정으로 민주당에 각을 세우거나 나를 서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1: 예.
2: 어떻게든 또 민주당하고 또 다시 합당의 분위기를 만들어서 고개를 숙여서라도 들어가서 통합하려고 할 겁니다.
4: 저도 똑같은 의견인데요. 지든 이기든 조국혁신당 내에 만들어진 관성은
1: 예.
4: 결과에 상관없이 무조건 우리는 민주당과 합당하겠다.
1: 합당하겠다.
4: 그렇게 해서 12명의 비례대표 의석이 차기 2년 뒤에 총선을 해서 지역구 의선 당선 받아야 된다, 공천 받아야 된다라는 분명히 그 흐름이 있을 거기 때문에 결과에 상관없이 합당은 추진될 것 같고요. 그러나 김용남 후보가 지면 그건 김용남 후보 개인의 리스크로 치부해버릴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 어쨌든 조국 후보가 당선될 수 있게끔 정청래 대표가 방관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더십의 타격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3: 글쎄요. 저는 뭐 김현정 의원 얘기에 동의해요. 그 전당대회 전 합당 논의가 진전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0: 그리고 대표가 누가 되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공약할 대표가 있을까요? 정청래 대표가 뭐 본인이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합당 제안을?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한 거고.
1: 예.
0: 또 뭐 송영길 잠재적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송영길 혹은 뭐 김민석 그런 분들은 우호적이지 않잖아요. 조국 대표나 조국신당과의 합당에.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그 문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쟁점화될 가능성도 있고 이른바 지금 뭐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분들은 예. 격렬하게 반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국신당과의 합당을. 그래서 쉽지는 않을 텐데 조국혁신당은 무조건 합당을 성사시키려고 할 것 같아요. 조국 대표가 지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분해인 거고 그냥 그 순간에. 이겨도 독자적인 전망이 없기 때문에 좀 자세를 낮추더라도 합당 성사시키려고 할 거고 물론 그 책임론 평택의 선거 패배의 책임론은 아마 이제 후보 개인한테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그 떠밀고 봉합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일단 보니까 약간 상황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원석 전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이제 이른바 뉘이재명을 대표할 만한 분들도 조국 대표랑 합당하는 걸 썩 좋아질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친청에서도 사실은 안 좋아할 것 같고 약간 분위기가 그런데 대신 뭐 청와대 이전에 정무수석들 얘기를 들어보면 청와대는 합당을 원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에 협치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다 분위기가 뭐 그런 것도 좀 들리기도 하고 좀 모양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서 조국 대표에 대한 시각을 민주당 내 친문들은 원한다 라고 했고 이른바 또 친명은 다르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친분이 친조와 친청으로 분화된 것 아닌가 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0: 복잡하네.
2: 그러니까 친문이 이제 친청은 조국 대표를 견제하고 이른바 이제 친문 오히려 거기에 유시민 작가님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죠. 여기는 이제 무조건 조국 합당해야 된다고 또 얘기를 하고
3: 그럴
2: 있고.
3: 그럴 수 있지.
4: 그런데 네. 제가 이렇게 보면 조국 후보랑 친소관계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막 뭐 친문 세력들이 다 이렇게 하는 거냐 또 이것은 또 별개의 문제 같아요 제가 보면. 그리고 사실 조국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과의 연관성은 제가 찾아볼 수 잘 모르겠거든요. 그 네. 문재인 정부 때 그
0: 민정수석 정부 때죠.
4: 네. 사실은 친노인 연관성은 잘 모르겠거든요.
5: 친문이죠.
4: 그래서 사실 또 친노 하면은 핵심적인 게 우리 곽상훈 의원이 있잖아요. 네. 그 저기 사위 있잖아요. 사위군. 거기 사위랑 그 부부가 평택을 가장 먼저 내려와서 선거운동 도와주고 지지선언했거든요. 그런 걸 봐서는 그 안에도 갈래가 다 있는 거지 딱 일관되게 친문이면 다 그냥 조국 후보를 지지하고 네. 이런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5: 저도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아까 조국이 당선되고 나서 뭐 떨어지고 나서 이게 시나리오를 말씀하셨는데 어찌됐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평택을 보궐선거로 인해서
1: 예.
5: 조국이라는 정치인 그리고 조국 대표를 지지하는 그 부류 이른바 그 친조든 뭐 친문이든 이분들이 민주당한테는 정말 애물단지가 됐다라는 아주 명징한 사건이 돼버린 거예요. 친청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좀 헷갈리고 친명도 좀 다루기 힘든 진짜 굉장히 그 애써 긁어부스름이 돼가지고 어떻게 다룰지를 모르는 애물단지가 된 것 같아요.
1: 예.
5: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민주당 내 당내 권력 재편의 과정에서 조국과 친조 또는 일부 친문 세력들의 향방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1: 예.
5: 이번의 상황을 통해 가지고 예전에 처음에는 조국혁신당 합당 이야기 나왔을 때는 선명하게 선이 딱 갈렸었고 대충 방향이 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어느 정파도 이 조국을 따르는 이 친문 세력들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정리해야 될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돼버리지 않았나 이번 선거로 인해서
3: 우리 생각이 근데 너무 제가 너무 예. 복잡해졌는데
5: 네, 복잡해졌어요.
3: 이제 친문 지지자들이 친조와 친청으로 구분되어 가지고 나뉘었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좀 보고요.
1: 예.
3: 근거도 없고 증거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문재인 대통령은 김영남 후보의 당선을 별로 바라진 않는 것 같아요. SNS를 통해서 이 김영남 후보를 비판하는 조국 후보의 게시물에 뭐 30개 이상의 좋아요를 눌렀다고 하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도 예. 조국 후보의 당선을 바란다는 거예요.
4: 아니 저는 그럴 민정수석 하셨으니까.
0: 아니,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청와대에서 민정수석 했고 참모였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뭐 인간적인 그런 정리나 이런 게 있겠죠. 뭐 그거 가지고 문제 삼을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이게 이제 민주당이 치르게 되는 비용이라고 생각해요. 2019년도에 조국 수호 우리가 조국이다 뭐 얘기했잖아요. 그때 민주당 의원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조국 후보한테 그만둬라 얘기했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 비용을 지금 치르는 거예요. 조국의 강을 건너는 게 여기서 조국 비판하고 조국 이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했던 그런 무원칙한 정치 조국을 만들었고 조국을 옹호했고 지금 또 다른 조국을 만들고 있는 이게 바뀌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1: 예.
5: 저는 박원석

0: 저도 전혀 동의합니다.
1: 저도 한 말씀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
2: 저는 이제 자신이니까.
1: 예, 이제 마지막 이제 아쉬운 게 뭐냐면 예. 우리가 이제 국힘제를 외치셨잖아요. 근데 국힘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다 오차 범위 안에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황교안 후보가 그 이제 단일화 이제 사전 투표 전에는 이제 무산됐지만 오늘 무슨 토론회를 하는 것 같아요. 평택에서 부정선거 관련된 거. 예. 근데 거기에 이제 그런 웹자료가 막 돌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공식적으로 또 연도는 또 25년 6월 1일로 돼 있더라고요. 엽자보에. 근데 그 황교안 대표도 팽성 이치에서 거기 이제 알아봤거든요. 거기 그 예. 장소에. 그때 대관을 했다라더라고요. 거기에. 그러니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하다가 그 저기 사퇴 선언 이렇게 뭐 요구하면서 하면. 할 가능성도 전 배제는 아예 하지 저 배제할 수는 없 배제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예. 들어서 여기가 평택을이 사전 투표율이 이번에 상대적으로 다 낮았잖아요.
2: 낮았죠.
1: 뭐 지난번보다 높았지만 예. 전체 평균보다 많이 낮습니다. 여기가 제가 지난번 늘 말씀드리지만 사전 투표율이 좀 낮고 도농복합 지역에서 관성 투표를 많이 하거든요.
2: 예.
1: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개인적으로는 우리 지금 그 평택시장 후보가 가장 그 압도적인 차이로 앞서고 있거든요. 그 31개 시군 중에서
2: 예.
1: 그래서 시장부터 도지사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줄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2: 예.
1: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막판에는 김용남 후보가 그래도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라도 그 황교안 후보가 그 사퇴를 한다라고 하면 그 기호 2번에 대한 간성 투표도 여기 상당히 세거든요. 보수 결집도 예. 막판에 꼭 일어나는 곳이고 그래서 그런 어부지리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솔직히 없지 않아 있습니다.
3: 저는 알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요 한마디만 할게요. 아마 김재현 후보를 굉장히 압박하려고 들 거예요. 민주당에서.
4: 네.
3: 저는 근데 이번 그 평택 선거에서 그나마 후보다운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김재현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을 가지고 저는 완주하길 바라겠고요. 민주당도 이제 더 이상 그런 압박하지 마세요.
2: 앞서 이제 황교안 후보 얘기했는데 오늘 토론회인데 25년 6월 1일로 했는데 오늘 하더라. 토론회가 이장됐단 말씀이시죠?
1: 거기 장소를 보니까 대관을 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거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4: 근데 표기를 2025년 했다는 말씀이시죠?
1: 잘못 오기 표시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예. 장소도 평택이고 황교안 후보도 거기에 옆자보에 사진 나와 있거든요.
2: 오타로 이렇게.
1: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근데 황교안 후보가 SNS에 쓴 글이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에 집중할 때마다 우파는 참패했다라고 해서 사전투표하지 말고 당일 투표를 해라라는 얘기인데 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말도 했어요. 이제 부정선거 때문에 우리가 사전투표하지 말고 본투표라 이렇게 해석도 되지만 한켜는 나 단일화 할 거야. 그러니까 사전투표하면 황교안 대표한테 미리 찍으면 단일화의 의미가 없으니까 본투표하시라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가능성 있는지.
0: 그러니까 마지막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죠. 아직은. 왜냐하면 본래 근데 부정선거를 믿는 분들이 사전투표 절대 안 합니다. 사전투표 한다면 화를 내는 분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일부 강성 지지층들 중에 이제 부정선거에 조금 우호적인 분들은 본투표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 황교안 후보 지지율로 여론조사 나온 수치 있지 않습니까? 그 수치의 유권자들은 그냥 본투표를 찍는 분들이에요. 사전투표 할 가능성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지지표는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내일까지는 아직 그 본투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내일 모레니까 내일 이전까지만 단일화하는 사실상의 단일화죠. 만약에 후보를 사퇴하면 그럴 경우는 본투표 날 기다리고 있는 황교안 지지자들은 유희동 후보한테 국민의힘 기호 2번으로 갈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2: 남아있다.
0: 김인정 의원 같은 경우 지금 마지막까지 굉장히 지금 불안한 거죠.
3: 김근식 의원, 그러니까 우리 김근식 실장님 바람인 것 같고 단일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왜 저러냐 그럼 황교안 예. 대표가. 자기
2: 그 얘기는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방송 의원님 시간이 다 돼서 광고 듣고 유튜브에서 알겠습니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부산 북갑 전북까지 얘기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5: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6: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5: 슈가버블,
6: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5: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6: 우리 집은 슈가버블.
7: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8: 노무법인 폐
7: 1544-7575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8: 어디까지 가시나요?
9: 살아서 장까지요.
8: 혹시 닥터 캡슐 천?
10: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9: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10: 닥터 캡슐.
9: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1: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네, 한 주를 열어가는 월요일 뉴스쇼 본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유튜브에서 전북 또 부산 북갑 여러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CBS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문지혜입니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듯하지만 점검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4월 20일부터 두 달간 정부는 전문가와 함께 전문 장비를 활용하여 사고 우려 시설을 점검하고 관리합니다. 주민 여러분도 위험 요인을 발견했다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점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된 시설은 점검 결과를 안내하고 조치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예보. 2026년 집중안전점검. 국민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행정안전부.
3: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환경을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폐기물에 묻은 이물질, 음식물은 깨끗이 헹궈서 비운 후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묻어있는 물품은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라벨, 뚜껑 등 다른 재질의 폐기물은 분리해서 배출해주세요. 여러 재질이 섞여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세 번째, 스티로폼은 물로 한번 헹구고 테이프, 상표 등을 제거하여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면 작게 쪼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네 번째, 깨진 병, 판유리, 도자기류는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종량제 봉투나 전용 마대에 버려주세요. 깨끗한 지구,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4: 안녕하십니까. 변상욱 기자입니다. 7월 22일 상하이 우전 항저우로 역사와 예술을 만나는 인문학 여행,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5: 반갑습니다. 여행작가 겸 사진작가 오재철입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구경이 아니라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인생샷 찍는 법을 1대1로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4: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도 우리의 이야기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여행의 품격을 바꾸죠.
5: 선착순 딱 40분만 모십니다. 4박 5일 정말 특별한 추억, CBS 시투어에서 함께 만들어요.
4: 여행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5: 문의전화 서울 771-1932.
6: 적당히 채워라. 어떤 그릇에 물을 채우려 할 때 지나치게 채우고자 하면 곧 넘치고 말 것이다. 모든 불행은 스스로 만족함을 모르는 데서 비롯된다. 최인호의 상도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7: 날씨와 생활입니다. 새로운 달, 새로운 계절, 6월 여름이 시작됐는데요. 올여름은 평년보다 좀 더 덥겠고 강우량도 평년보다

0: 좀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6월 시작 전부터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이어지고 있어서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겠는데요. 오늘도 낮 최고기온을 보면 강릉과 대구가 32도, 서울과 대전, 광주가 30도까지 크게 오르겠고요. 특히 내일은 서울이 33도까지 치솟으면서 고온 현상이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한편 현재 제6호 태풍 장미는 점차 세력이 강해져서 일본 쪽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 태풍이 밀어올린 뜨겁고 습한 공기로 인해서 오늘 오후 제주를 시작으로 밤에는 남해안, 내일은 그 밖의 남부 지역으로 비가 점차 확대되겠는데요. 특히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20-30mm 안팎의 집중 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입니다.
1: 휴식 같은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엄마 회사 같이 갈래?
2: 엄마
3: 민준아
4: 유정아
5: 필요할 때 확장돌봄.
6: 어,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3: 아빠 늦게 와도 돼.
5: 밤늦게까지 야간돌봄.
7: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3: 나도 바쁘니까 끊어.
5: 주말에도 긴급돌봄.
3: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우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5: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도시 인천.
8: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제품 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9: 이순환 우수제품.
10: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9: 무상 방문 수거.
10: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8: 살 때는 이순환 우수제품,
10: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1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1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13: 레인보우.
14: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5월은 꽃으로 둘러싸여 있고 7월은 푸른 바다로 가득한 풍경인데 6월의 달력은 뭔가 좀 애매합니다. 특별한 기념일도 딱히 없고요. 여름 휴가는 아직 멀기만 하고 그래서 왠지 어중간한 시간 같지만 생각해보면 언제나 6월의 날씨가 가장 변화무쌍하고 다채로웠을 겁니다.

몰골 비구름들이 시시각각 모습을 바꿀 테고 따가운 햇살과 소나기가 번갈아 찾아오면서 우리를 쉴 틈 없이 놀라게 할 텐데요. 초여름이 우리에게 주는 이 모든 즐거움을 빈틈없이 누리기 위해서라도 6월의 창문은 활짝 열어놔야겠죠?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는 6월의 첫날 S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6월 1일 월요일 입주 1331일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짝짝!